중에서 좀 어려웠다 하셨던 분들 스트레스 드려서 죄송하고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5월의 신부를 바라보면서 뒤늦은 사랑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이 가기 전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0: 네, 오늘 어제 초성 퀴즈로 내어드렸던 오늘의 첫 곡 넥스트의 인형의 기사 파트 2였습니다. 신해철 씨가 평소 창법보다 훨씬 좀 더 소울풀하게 노래했던, 예,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특별한 초성 퀴즈였어요. 온 가족이 같이 쓰자 치약 세트 10분, 온 가족이 같이 먹자 조금 매운 실비 김치 세트 10분, 온 가족이 같이 보자 LED TV가 걸려 있었던 퀴즈였는데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자, 먼저 4152님, 둘째 딸 시집 가는 날, 아니 첫째 딸도 시집 보낸 경력직 아빠라서 안 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혼식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저랑 손잡고 입장하던 아빠가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걸요. 갑자기 따뜻하게 안아주셨는데 눈물을 감추려고 그러셨나 봐요. 노래 들으니까 그날이 떠올라서 문자합니다. 4842님, 도통 모르겠어서 가족 톡방에 올렸더니 며느리가 정답을 올려주면서 선물 주냐고 물어보네요. 거짓말은 못하겠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선물 받으면 다 자기 덕분이라고 뽑힐까요? 자, 4152님, 4842님 비롯해서 총 20분께 실비김치 세트와 치약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그러면 온 가족이 같이 보자 LED TV 받으실 행운의 주인공, 여섯 식구 온 가족이 가족방에 머리를 맞대어 찾았습니다. 아이가 넷이거든요. 와,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은 이 노래 3월에 이사해서 새 집에 들어와 샀는데 오래된 가전제품은 거의 버리고 들어왔는데 12년 된 TV는 그냥 가지고 왔거든요. 당첨되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4912님 축하드립니다. 네. LED TV. 근데 저희가 몇 인치인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50인치 이상이면 좋을 텐데. 예, 저도 한 1년 반 동안 집에 마루에 있는 TV가 오른쪽 화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서 기사님을 부르라고 하면 또 얘가 들어오고, 이거를 반복을 몇 번을 하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고쳤거든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수리비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좀 비싸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시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 뭐 이랬는데,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게 고쳐주셔가지고 겁나 TMI네요. 예. 자, 아무튼 4912님 축하드립니다. 여섯 가족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TV이기를 저희도 응원드리면서,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현대해상 화재, 왜 두 번 써있지?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9: 회계관리
10: 이카운트 ERP
11: 4만원,
12: 재고관리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5: 생산관리
16: 사업성공
17: 함께해요.
1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9: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21: 밥알 찹쌀떡의 원조.

0: 없이 건강한 백년화편 30년 전통 백년화편 떡 선물 세트는 백년화편 1588-5678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and wave them in the air. Gotta get up, stand up, you just don't care. 오늘 아침 들으면서 리듬 타보는 건 처음이라고. 오, 그렇지는 않으실 텐데. 두 번째 곡이 이런 경우는 네, 드문 일이긴 합니다. 4052님. 평소 때 아주 그루비한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있어요. 궁디가 들썩들썩. 7728님. 어우, 이런 믿음 템포에 민감하시군요. 포트녹스 5. 예, 인사이트라는 곡이었는데요. 이 포...

퀸옥스는 미국의 연방금괴보관소가 있는 장소. 예. 그래서 뭐, 007 시리즈나 다이하드에도 나왔던가 그래요. 켄터키주에 있는, 예,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포트 녹스 5 그러면은 뭐 5인조 금괴 강도단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맑아지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니까 베란다 창문을 여니 주변 나무들의 싱그러운 초록향이 확 나는데 이런 경험 처음인 것 같아요 라고. 이사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예. 아 진짜 녹색의 내음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소녀 강태공, 영화 작가 김세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대사관이 준비되어 있는 날입니다. 어떤 영화를 소개하시죠? 요즘 아주 뭐 이번 깐느 영화제 대한민국 작품들이 아주 그냥 여러 장르별로 사랑받고 있어서 정말 큰 행운? 아니 행운이야. 이건 뭐 열심히 노력한 대가니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료 이용되는 문자 번호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대학 축제에서 로이킴 노래하는 걸 봤는데 반해 부렸어요. 3179님. 네, 아 매력 있죠.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로이킴입니다.

한로로의 영영. 로이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에 이어들었습니다. 오늘 딸아이 체육대회 날인데 아이들 함성이 대단합니다. 운동 싫어하는 딸한테 오늘이 가장 찬란한 날이라고 즐겨보라 그랬는데 어떨지. 날씨도 화창하고 아이들 소리도 싱그럽고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박은영님. 운동 싫어하는데 또 분위기가 또 그런 데 있으면 같이 업 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좋은 성적보다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 좋은 행복한 기억 가질 수 있기를 응원 드리고요. 자, 1038님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제임스 블런트, 하이.

0: GTX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보, 맛 어때?
4: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4: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3: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BTS의 부산 콘서트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10배까지 치솟았대요. 10배? 예약난이 일어나자 부산 내 일부 사찰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공연을 보기 위해 부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부산의 명소이자 천년 고찰인 범어사는 2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요. 홍법사는 방 15개를 개방한다고 하네요. 적당한 금액을 받고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공연과 관계없는 사찰까지 손님 맞이에 진심인데 이렇게까지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부 숙박 업체들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같이 공동주택에서 불투명하게 쓰이는

관리비를 깜깜이 관리비라고 하죠. 이게 참 어제 오늘 할 거 없이 비리 행위가 끊이질 않았다는데요. 어제 국토교통부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150채 이상인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비와 관련한 회계감사를 1년에 꼭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관리업체, 관리주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는 게 개선안의 포인트인데요. 그동안에는 입주민들이 동의만 하면 회계감사가 생략될 수 있었대요. 근데 이젠 그럴 수가 없답니다. 제재 규정도 강화돼서 금품을 수수한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관리장부 관리 문제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올린다고 합니다. 하긴 집집마다 뭐 몇십만 원씩 내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이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볼게요. 혹시 달걀 살 때 특란이나 왕란 중에 뭐가 더 큰 거지? 고민해보신 분들 계시죠? 실제로 총 2천여 명의 소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다수가 특란과 왕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고요. 분류하는 명칭을 바꾸는 것에 70% 이상이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을 반영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달걀 중량 규격 명칭을 개편한대요. 지금까지는 달걀 크기를 나눌 때 왕, 특, 대, 중, 소 이렇게 명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왕란이 제일 컸던 거네요. 헷갈리지. 특란 그러면 왕보다 특별한가? 네. 그래서 이제는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 알파벳으로 옷처럼 바꾼다는데 그죠? 이러면 이제 한 번에 와닿게 되는 거네요. 아 그리고 개편된 명칭은 어제부터 바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 보실 때 참고하세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이것은 달걀을 깨트려 끓는 물 속에 반숙으로 익힌 것으로 국자처럼 생긴 그릇에 기름을 살짝 바르고 달걀을 깨트려서 담은 다음에 끓는 물에 익히면 되는데 오 이게 정석이고 저는 그냥 끓는 물에 달걀 깨서 넣어서 그냥 숟가락으로 건져낸 적도 있습니다. 보들보들해서 소화가 잘 되죠. 조선시대 궁중연회에 자주 올랐고 동국 세시기에는 3일의 시식으로 소개되어 있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 동국 세시기의 3일의 시식 이러면 어렵지만 네. 바로 아시겠죠? 끓는 물에 톡 네. 자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맞춰주시면 한 분께는 저희가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호박차 세트 이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는 Shape of You 에드 쉬란입니다.

0: of you.
1: Shape of you, Ed Sheeran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달걀을 꿰뚫어 끓는 물 속에 반숙으로 익힌 이것은 바로 수란이죠. 콩나물 국밥 먹을 때 따로 수란 주시면 거기에 콩나물 국밥 국물 한두 숟갈 넣고 김 부셔놓고, 아 이거 정석이죠. 제가 여의도 살 때 아침에 자주 먹었었는데. 심정현님, 안되겠다 오늘 점심 메뉴 콩나물 국밥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찾아보면 동네 없는 데가 또 꽤 있어요. 자, 일단 정현님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식 조리사 시험 준비할 때 배웠는데 자주 해먹습니다. 해장용으로도 최고죠. 저는 수란 위에 매운 소스도 자주 얹어 먹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가 막힐 거예요. 1478님,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그냥 수란 위에다 해서 호로록. 2410님은 새벽 러닝하고 수란 만들어 먹고 출근했는데 수란의 부드러움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신, 아 참, 참여해주신 모든 아침 가족들 감사드립니다. 자, 호박차 세트 받으실 다섯 분, 1478 2410 8371 이민재 오효준님. 네, 소소하지만 저희가 호박차 세트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10cm의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정은지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소녀의 소년. 네. 주말에 춘천 사는 동생이 아빠 생신 맞이해서 놀러 온다고 청소 중이었는데 노래가 신나고 너무 좋네요 라고 1361님. 네, 청소하기 좋은 날이죠. 7799님은 오늘 5살 아들 유치원에서 인생 첫 봄 소풍을 갔습니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다른 동네로는 처음 가보는 거라 저도 걱정되고 긴장되는데 무튼 아이는 해맑게 출발했어요. 첫 봄 소풍 안전하게 재밌게 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유치원생들은 소풍도 가고 오늘 꽤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운동회가 있는 것 같던데 예, 모두 다치지 말고 진짜 기억에 남는 시간 잘 보내길 응원 드립니다. 이어서 라이즈의 노래입니다. Get a Guitar.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0: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예, 지금 흐르고 있는 곡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에요. 자,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5: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4: 탄탄 방수
5: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호밍 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 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훈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네, 말 그대로 사실 한 닷새 전만 해도 엄청 더울 때 아 이대로 이제 여름인가 보다 했는데요. 다행히 비가 온 후로 그래도 좀 약간 봄다운 날씨가 보너스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요맘때 에시스 재즈라는 뭐 지금은 또 한참 된 그런 수식어 그런 장르 같아지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정말 이 팀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The Brand New Habits의 노래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에시스 재즈라는 것이 참 그래요. 팝과 재즈 사이에서 마치 짧은 봄처럼 예, 정말 아주 더없이 귀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데 예, 지금

지금은 또 약간 이 당시에 SSJ와는 분위기가 좀 다른, 더 이상 또 이런 팀은 아직 이 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류의 좀 반가운 음악들이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욕심을 담아서 이들의 히트곡 중 하나죠. Last to Know라는 노래 오늘 함께 들어요.

0: 네, 많은 분들께서 반가워해 주시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Brand New Habits의 Last to Know. 이뭐 외에도 너무 히트곡이 많고요. 사실 그 주축인 사이먼 바솔로뮤 이분 빼고 워낙 많은 멤버들이 교체가 되고 아직까지도 30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시절 재즈를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 이팀 공연도 보러 갔는데 지금도 좋군요라고 박양호님. 그죠, 내한 공연도 몇번 있었죠. 베이스 소리가 너무 멋지네요라고 김현정님. 사실 예,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베이스가 이제 손이 잡힌다 할때딱 도전하기 딱 좋은 정도, 예,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틀려도 아, 내가 멋있는 곡을 연주하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 그런 곡이죠. 이렇게 화창한 날 듣는 SD 재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8514님도 격하게 반응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자, 영화 대사관 세윤 작가님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준비할게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브라움스 안마의자, 한국세무사회, 정식품, 주식회사 헤리즈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활사비 주비푸드와 함께 할게요.
1: 자꾸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자,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게스트이시죠. FM 영화음악의 진행자이신 김세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저번에 왜 저 살목지 보고 오셔가지고 재밌다고 그러셨는데.
1: 네, 재밌다니까요.
0: 이게 역대 한국 공포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 와, 이게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한국 공포영화가 얼마나 없었는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해요. 현수는 있었지만 아직도 장화홍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장화홍련 정말 잘 만든 영화지만 그 뒤에 장화홍련을 뛰어넘을 만한 공포영화들이 참 없었다, 한국에. 그러다가 이제 살목지가 이제 그 기록을 깬 거죠. 네.
0: 그 저기 있었잖아요. 약간 그 페이크 다큐처럼
1: 곤지암.
0: 네. 그것도 그게 한
1: 그쵸, 흥행은 잘 됐지만 비교적 흥행은 잘 됐지만 살목지만큼 이렇게 또
0: 300만이 안 됐었구나.
1: 네. 와.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0: 네, 네. 300만이 넘었 320만이 코앞이라고.
1: 그죠. 영화 그리고

0: 그리고 개봉 스코어라는 건 사실 개봉 시기도 중요하고 네, 어떤 영화들과 함께 개봉했는지도 중요하고 그 시기에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모든 게 좀 맞아 떨어져야 되죠.
1: 아유, 점쟁이가 아니고서 이거 어떻게 그죠? 또 공포영화가 초범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도 그쵸? 처음이라.
0: 네.
1: 아, 군잠이 268만 명으로 그쵸? 집계되어 있답니다.
0: 그러니까 왕가 사는 남자도 네. 그것도 물론 잘 될 영화지만 그게 이 정도까지 잘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역시 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가에 딱 맞게 등장한 영화일 수도 있고.
1: 네. 자, 그나저나 또 이제 깐느 국제영화제 폐막이 이틀 네. 남았습니다.
0: 아마 한국 시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 새벽쯤에 아마 폐막식 그리고 시상식 열리는 걸로 알거든요.
1: 황금종려상 그때 되면
0: 그렇죠. 아마 그때 나오겠죠. 일요일 새벽에 또 아마 잠 못 자고 기다리는 영화 관계자들이 많겠죠.
1: 와,
0: 저는 잡니다.
1: 호프 받으면 어떡하지?
0: 네?
1: 호프.
0: 호프요?
1: 네.
0: 아니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1: 아 너무 또 이게 막 기대치가 올라가면.
0: 네.
1: 근데 바람이 엄청 막 그 외신들은
0: 네. 네
1: 그렇게 막 또 찬사 같은 기사가 나오니까.
0: 그리고 지금 또 심사위원장이 박찬욱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어요. 또 심사위원장이 나서서.
1: 근데 두 분이
0: 아, 호프를 줘야 돼라고 또 하기에는 아이 한국. 영화라고 챙겨주는 거 아니야라는 또 말도 나올 수 있으니 엄청
1: 빠지나?
0: 지금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1: 그 나홍진 감독이랑 그 박찬욱 감독님 두 분이 또 고등학교 동문이시더라고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네.
1: 저도 하도 또 다 관심들이 이제 뭐 깐느에 집중돼 있어서
0: 뭐가 하나 화제가 되면 정말 별게 다 튀어나오는군요.
1: 네. 도라부터
0: 네.
1: 뭐 군체부터 아주 뭐 네. 대단합니다.
0: 네.
1: 자 그럼 오늘 일단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0: 오늘은 한 편의 영화 한 편을 소개한다기보다는
1: 네.
0: 영화 한 편을 통해서
1: 네.
0: 하나의 장르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 장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이번 역시 칸느에서 상영하고 뭐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가 바로 이 장르의 영화이죠.
1: 너무 쉽게 주시는 거 아닌가요?
0: 힌트송 자체가 또 정답이기 때문에 오늘은 노래의 제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노래의 제목이 오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장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 하긴 뭐 그쵸. 이게 참 장르물이 됐죠.
0: 네.
1: 옛날에 그냥 공포 영화의 한 장르라고 생각했지만
0: 네.
1: 이제는 이게 이거 자체가 장르니까.
0: 네. 근데 이 장르의 좀 진화와 변화가 재밌어요. 그래서 이 장르의 흐름을 좀 알면 이 장르에 속해 있는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좀 요소들이 생깁니다.
1: 네. 그렇죠.
0: 네.
1: 자, 그러면 데이식스의 노래인데요. 제목 자체가 힌트이기 때문에 오늘 정답이기 때문에 그냥 제목 소개는 노래 듣는 동안 근데 듣는 동안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네. 분들
0: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1: 팝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분께 소소하지만 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네, 심심풀이로 그냥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데이식스의 이 노래 듣고 오늘 얘기 본격적으로 진행해 드릴게요.

0: 네, 뭐 제목이 몇십 번 나오네요.
1: 네.
0: 자, 오늘은 영화 이름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합의에 이른
1: 네.
0: 예, 좀비,
1: 네.
0: 좀비물의 그 좀비
1: 됐습니다. 네. 좀비.
0: 좀비. 데이식스의 좀비. 아우, 노래 좋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공포 장르는 좀비물입니다. 김수진님.
1: 네. 이게 사실 원래 좀비가 되게 마이너하고 시작때는요. 시작때는 네. 좀비를 볼 수 있는 관객이 오히려 적었거든요.
0: 그저 네. 새벽의 저주라고
1: 네.
0: 조지 로메로 감독인가요?
1: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1968년 네. 작품을 보통 이제 시작으로 보죠. 네.
0: 그 아무튼 그럴 때만 해도 공포 영화 중에서도 되게 하위 장르.
1: 하위 장르고 저예산
0: 그죠.
1: 영화의 대표였죠.
0: 네.
1: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그 장르 하나의 장르가 모든 영화 장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변화하고 진화하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신분 상승한 장르는 저는 좀비 장르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가장 드라마틱하게 밑바닥에서 제일 최상의 포식자 장르가 됐어요, 지금은. 그것도 좀 신기해요.
0: 그렇죠.
1: 제일 마이너했던 게 거의 한국에서 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장르가 될 수 있다는 건
0: 와.
1: 되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0: 그 조지 로메로가 뭐 라이센스 이런 거 있나요?
1: 아니죠. 사실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좀비라는 말 자체도 안 나와요.
0: 아, 진짜?
1: 예. 네, 그냥 살아있는 시체.
0: 아, 시체다. 네.
1: 근데 나중에 이제 좀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부두교에서 나왔다고 하죠.
0: 네네.
1: 그러니까 주술의 힘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래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
0: 네.
1: 그게 좀비고 사실 좀비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접했을 거예요. 강시를 기억하시는 세대라면 사실은 강시가
0: 강시도 좀비네.
1: 사실은 좀비인 거예요, 그게.
0: 아, 맞네. 네.
1: 그러니까 서양에 좀비가 있었다면
0: 네.
1: 그 당시에 동양에는 강시물이 있었던 거고요.
0: 아.
1: 이게 그야말로 좀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은 괴물에서 송강호 씨가 했던 대사인데 그게 좀비물은 아니지만 네. 송강호 씨가 그런 병원에서 그 한마디 하잖아요.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딱 그게 좀비예요. 네, 그래서 사망자지만 사망을 하지 않은 존재를 갖고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그게 1968년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보통 그 시작으로 보는데
0: 네.
1: 뭐 그전부터도 있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시체여서 그냥 시체처럼 느릿느릿하게 걷고
0: 맞아요.
1: 뭐 그러한 장르였다는 거죠. 그러한

0: 한 장르가 이 몇 번의 변곡점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장르로 변화를 해온 거고, 한국에서는 이 장르를 대중화시킨 게 역시 연상호 감독.
1: 부산행.
0: 네, 그래서 부산행을 딱 10년 전에 만들었던 연상호 감독이 이제 10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보통 좀비 장르라고 부르는 신작이 바로 군체인 거죠.
1: 지금 이제 간의 배경쟁 부문에 네네.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뭐 군체 네. 뭐 잠깐 소개해드리는.
0: 네, 바로 어제 개봉했습니다.
1: 아, 개봉했나요?
0: 네, 바로 어제 개봉해서 군체 얘기
1: 잠깐
0: 해보죠.
1: 그럼
0: 네.
1: 배경음악과 함께 제가 잠깐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 영화 군체는요, 이번 깐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 되었죠. 부산행과 반도를 잇는 연상호 감독표 좀비 영화입니다. 바이러스 발원지를 알 수 없는 기존의 좀비 영화와는 달리 생물학자인 남자 주인공 영철의 뒤틀린 신념 때문에 감염 사태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좀비들도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가 돼서 집단 지성을 공유하고 움직이면서 또 다른 공포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 기존 좀비물의 문법을 깬 영화 군체 소개와 함께 비주류에 대해서 대세가 된 이 좀비 장르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네. 개봉한 하루 된 이 군체가
0: 네.
1: 예전에 그 연상호, 아 저기 누구죠? 나홍진 감독님의 그 영화가
0: 곡성이요?
1: 스크리닝에 네. 초대됐었죠.
0: 2016년에 부산행과 그리고 곡성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함께 이제 초청이 됐었고
1: 네.
0: 이번에 다시 10년 만에 호프는 경쟁 부문, 그리고 군체는 역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이 된 거죠. 네, 10년 만에 깐에 같이 갔어요.
1: 그러니까 참 네. 그것도 참 우연인지 참.
0: 그러니까 이게 군체는 저는 사실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행보다는 못하지만
1: 아 그래요?
0: 반도보다는 나았다라는 게 저의 느낌이었고.
1: 아니, 반도가 조금 뭔가 네. 욕심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네. 이제 좀 있습니다.
0: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영화를 볼 때 제가 장르물을 볼 때와
1: 네.
0: 장르물이라고 하기 애매한 영화를 볼 때는 영화를 보는 저의 태도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 운전에 비유하면은 강변북로에서 운전할 때랑 골목길에서 운전할 때는 운전 습관이 달라지잖아요.
1: 아.
0: 골목길에서는 스쿨존도 있고
1: 네.
0: 네. 과속방지턱도 있는데 강변북로에서처럼 막 쭉쭉 밟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보는 영화가 달라지면 영화를 보는 나의 어떤 관람 습관도 좀 바꾸려고 하는 좀 편인데, 그래서 장르물에서는 저는 클리셰가 거슬리지 않는 관객 중에 한 명이에요.
1: 아, 저도 네. 뭐 몰랐는데요.
0: 네.
1: 나이 먹으니까
0: 네.
1: 로맨틱 코미디 뭐 드라마 네. 요새 하는 것들 보니까
0: 네.
1: 대충 그냥 흐린 눈으로 넘어가지더라고요.
0: 클리셰가 하나의 그 영화의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 자체를 끌어안는 게 장르물이고 말하자면 왜 그 도로에서 우리 빠지는 거 안내해 주는 색깔 유도선 같은 게 좀 클리셰라고 생각해요. 그냥 클리셰를 따라가면 보는 사람은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 도로 표지판 보면서 운전하듯이 아니면 내비게이션 따라 운전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클리셰가 존재한다고 보면
1: 좋은 예를 들었어요.
0: 네, 그냥 장르물 자체는 이건 장르물이니까 하면서 이제 보아 넘기게 되는데, 한국은 그런 개별 장르가 되게 두텁게 그 팬층을 쌓아가기도 전에 장르를 파괴한 감독들의 영화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박찬욱, 봉준호라는 기존의 장르물을 섭렵하신 고수들이 기존의 장르를 섞고 변형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신개념의 영화들부터 우리는 먼저 접하게 되니까 그 뒤에 나오는 장르물들을 약간 좀 삐딱하게 보게 되는 마음들이 더 크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장르물을 장르물로 보면 저는 군체 재밌었거든요. 물론 아쉬운 걸 따지면 한두 끝도 없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군체를 보면서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그래서 오늘 군체 얘기뿐만이 아니라 좀비 장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이 좀비 장르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진화해

0: 가는가를 이 군차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어요.
1: 그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애들이 그냥 깨어만 있지 네. 느렸어요 일단.
0: 네.
1: 그리고 일단 뭐 공격성도 그다지?
0: 그렇죠. 네. 그렇게 공격성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고 보통 공포영화 장르 그러니까 이번에 군체를 만든 그 연상호 감독도

0: 불안과 공포는 무엇일까에서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방 같은 영화가 나올 때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내가 정말 좀비처럼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뭔가 이민자와 같은 낯선 존재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들이 이제 좀비 장르에 반영되었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 장르도 같이 바뀌는 거죠.
1: 그게 좀비물의 또 매력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0: 이게 이제 2002년 영화 한 편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1: 2002년?
0: 네. 네.
1: 그 얘기를 궁금하시죠? 바로 돌아올게요.

0: 넘어.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 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4: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0: 자, 오늘은 좀비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세윤 작가님과 나누고 있는데 네. 몇 년 전 미국 사는 분 말 한국 좀비물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이유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좀비들의 속도가
11: 네.
10: 부산행 이후로 외국 좀비들도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네. 이승현 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11: 네. 역시 한국은 좀비도 빠르죠.
10: 아, 이게 좀비한테 속도를 제일 먼저 입력한 나라가 한국인 맞습니까?
11: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아까 2002년에 영화 한 편이 모든 걸 바꿨다는 게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가 그전에도 뛰는 좀비가 있었는데
10: 네.
11: 그때는 이제 저예산 네, 어떤 그 공포영화 장르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던 시절이라 그게 크게 부각이 안 되었던 거고
10: 네.
11: 데니 보일 감독이 28일 후가 그래서 사실상 뛰는 좀비의 시초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바로 그거죠. 그전까지 좀비들은 엉금엉금
10: 네.
11: 엉금엉금 그야말로 그냥 시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존재였는데 2002년에 데니 보일 감독 영화 현장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좀비를 연기하는 엑스트라를 단거리 육상 선수들을 캐스팅해서
10: 네.
11: 그들이 육상 선수였다는 사실 자체를 주연 배우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레디 액션을 외치고 좀비가 뛰어오기 시작하는데 예상을 벗어나게 너무 빨리 뛰어와서 진심으로 놀란 주연 배우들의 표정이 잡혔다라는 게 그 유명한 일화잖아요.
10: 네. 진짜 영화 감독들은 참 대단해요. 네.
11: 그러니까 좀비가 따라오면 도망가라 정도의 그 가이드만 주고 연기를 시켰는데 너무 빨리 뛰어오니까 진짜 놀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치는 게 28일 후에 담겼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10: 네.
11: 그래서 28일 후에가 그런 일종의 좀 뛰는 좀비의 좀 시초로 여겨지면서 속도감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기존에 없던 좀비 영화에.
10: 요새 영화 연출 그렇게 하면
11: 네.
10: 인권 위에 불려갈걸요.
11: 근데 이게 28일 후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보통 지금 우리가 좀비 장르의 거의 전

0: 여성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거의 시작을 두 편으로 보는데 2002년에 28일호, 2004년에 새벽의 저주라는 작품이에요. 이 새벽의 저주라는 작품은 아까 말씀드린 조지 로메로의 78년 영화를 리메이크한 건데
1: 아 맞다.
0: 리메이크한 네. 사람이 누구냐면 잭 스나이더라고 네. 나중에 300이라는 영화를 연출하게 되고
1: 아, 뭐 그 네. 이후로 뭐
0: 슈퍼맨
1: 네. 또 저기
0: 저스티스 리그, 저스티스 리그. 뭐 이런 영화를 연출하게 되는 잭 스나이더의 장편 데뷔작이 새벽의 저주인데 아. 여기에도 역시 단골이 육상선수들 캐스팅해서 좀비물을 연달아 이제 찍은 거예요. 28일로가 새벽의 저주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좀비가
1: 뛴다.
0: 좀 걸어다니면 어색해지는 시대가 되면서 어. 이걸 이제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야 이게 저예산 장르였는데 28일이나 새벽의 저주를 보니까 이거 충분히 메인스트림이 가능하겠어 하면서 헐리우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윌 스미스의 나는 전설이다가 나오고 네. 드라마로는 워킹데드가 2010년에 시작을 하고
1: 그쵸.
0: 급기야 블록버스터로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한 월드워 Z까지 나오거든요.
1: 맞다.
0: 그게 2013년이에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부산행이 2016년에 한국형 좀비를 탄생시키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전까지 단거리 육산성수가 핵심이었다면 이제 부산행에서부터는 좀비 안무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군체에서도 군체의 좀비를 연기하는 사람 중에 20명 정도의 최고 수준의 현대 무용가들이 합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비의 이제 그 동작 자체를 새롭게 좀 만들어내는 게 부산행이 좀 그 정점이 있는 작품이거든요.
1: 네.
0: 근데 쭉 이런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 좀 놓치고 있는 게 지금 나오는 좀비 장르의 좀비는 엄밀히 말하면 좀비가 아니에요.
1: 어떤 뜻이세요?
0: 시체가 아니라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1: 맞네. 근데 한번 죽었다 깨어나긴 하잖아요.
0: 그래 보이는 건데
1: 물리면 일단 네,
0: 뭐 잠복기를 거쳤다가 그냥 감염되어서 활동하는 걸로도 사실 볼 수 있는 게
1: 그렇죠, 그렇죠.
0: 그 시작이 28일이거든요.
1: 맞아요. 걔네들부터 네. 바로 그냥 감염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새벽의 저주만 해도 사실은 좀비였는데 그러니까 데니 보일 감독이 지금이 어쩌면 좀비 장르의 하나의 판도를 바꾼 게 단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의 의미가 아니라 죽었지만 죽은 것 같지 않다가 아니라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라는 설정을 가져온 게 28일호 이후부터 이게 지금의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단지 죽어있던 존재가 죽지 않았다가 자아내는 공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영화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비 장르에서 다양한 그 현실적인 공포를 대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는 또 최근에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1: 아, 맞다.
0: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감염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어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퍼질 수도 있다라는 무의식의 공포 위에 올라타고 나서부터 좀비 장르가 엄청나게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1: 하긴 좀비 딸도 네. 흥행 엄청 됐었네요.
0: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지만 곳간에서 장르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종 어느 정도 그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 해당 장르의 좀 판돈이 커지면 이제 다양한 그 서브 장르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비물도 이게 규모가 큰 영화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그래서
1: 네.
0: 좀비물의 재난 영화를 결합하면서부터 규모가 커진 거예요.
1: 월드 워제트 같은.
0: 예. 새벽의 저주만 해도 그냥 쇼핑몰 안에서만 벌어지는
1: 맞아요.
0: 그냥
1: 맞아요.
0: 그 정도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설정을 가져오고 월드 워제트 같은 블록버스터가 가능해진 건 좀비물이 재난 영화를 만나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좀비물이 재난영화만 만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1: 네.
0: 좀비가 로맨스를 만나서 원바디스라는 영화도 나옵니다.
1: 맞아요.
0: 네. 좀비와 사랑에 빠진 인간의 이야기도 나오게
1: 그러니까 각성되어
0: 되고.
1: 있는 좀비.
0: 네.
1: 좀비인데 정신 차리고 있는 애가 그렇죠. 하나 있죠.
0: 그리고 이제 좀비가 코미디를 만나면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희대의 걸작이 나오게 되죠. 이게 그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라고 네. 나중에 베이비 드라이버를 만들게 되는
1: 오.
0: 그 감독의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새벽의 저주라는 컨셉을 비틀어서 코미디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막 다가오는데 창고에서 맞서 싸울 게 LP밖에 없어요. 그래서 LP를 이제 그 LP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야, 그 앨범은 안 돼. 그 앨범은 안 돼.

0: 근데 마음껏 아 그건 던져도 돼라고 하는 게 다이어 스트레이트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제 그런 야, 식의 설정을 넣은 코미디들.
1: 마크 노플러가 얼마 영화 음악도 열심히 네. 만들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는다니.
0: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하위 장르와 좀 결합하면서 좀비 장르가 이제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의 차원이 된 거죠. 그래서 좀비 장르가 그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갈 무렵 다시 그 중심의 그 축을 좀 새로 세우는 시도가 최근에 28년 후였어요.
2: 아, 그
0: 28일호를 만든
2: 데니 보일이 네. 30년 만에.
0: 그렇죠. 거의 그 정도 만에.
2: 20년인가?
0: 네. 네. 그래서 제목이 28년인 거죠.
2: 아, 28년 후네. 맞네. 네. 2002년에 개봉했다가 네,
0: 그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지금 보아하니까 우리가 28일호만 만들 때만 해도 이러려고 좀비 장르를 시작한 게 아닌데 안 되겠어. 우리가 다시 원조가 등판해야겠어.
2: 원조 그 형이 저희 28주 후도 만들었고요.
0: 아 근데 28주 후는 각본가와 감독이 달라요. 그래서 데니 보일과 이 28일호의 시나리오 썼던 알렉스 갈랜드는 28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2: 난 재밌게 봤는데.
0: 저도 사실 되게 재밌었는데.
2: 원보다 낫던데.
0: 네. 왜냐면 훨씬 빨랐거든요.
2: 네.
0: 근데 그 28일호를 만든 그 원조 형님들이 보시기엔 28주는 타락했어.
2: 에이.
0: 우리가 다시 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좀비 장르를 좀 제대로 시작해보겠다고 만든 게 28년 후 시리즈인데 여기서 좀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이제 좀비가 진화를 해요. 그러니까 좀비의 뭐 능력이 이렇게 좀 향상되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제는 좀 아이디어가 넘어가요. 그게 28년 후 시리즈의 시작이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에 큰 그 일을 겪고 모두가 좀비가 되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상태를 겪고 나서 그 뒤에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으로 탄생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28년에서 풀어내거든요. 근데 이번 군체가 예. 그와 비슷한 설정이에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된 존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한 적 없는 새로운 종의 탄생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좀비 장르는 이제 그 단계로 간 거죠. 지금까지는 좀비 상태에서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줘 왔다면 한 20년, 25년 동안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그걸 할 만큼 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새로운 종을 한번 창조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넘어가는 시점에 28년 후 시리즈와 함께 최근에 군체라는 영화도 그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2: 자,
0: 그게 좀 재밌었어요.
2: 단순 네. 시체가 깨어난 것에서 이제 뭔가 감염으로 근데 감염 네. 그러면 저는 또 바이오 네. 하자드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이오 하자드도 감염이죠.
0: 네.
2: 네.
0: 그러니까 사실 감염에 대한 영화는 또 따로 계속 만들어져 왔었어요.
2: 근데 이제 감염돼서 괴물화돼서
0: 네.
2: 누군가를 공격성을 띠게 되는
0: 네. 네,
2: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뭔가 하나의
0: 다
2: 장르로
0: 이제 합쳐지고 네. 모이고
2: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게 네. 되는 시대.
0: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군체는 좀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감염자인 거죠. 근데 28일 후부터는 대부분은 사실은 감염자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다 좀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좀비처럼 행동하는 사실은 감염자라는 설정의 차이만 생각해도 영화가 좀 달라집니다.
2: 네. 재밌습니다. 역시 아이디어는 정말 파면 팔수록 참 그걸 이제 진화라고 하는 거겠죠.
0: 네. 네.
2: 자, 어떤 음악 한 곡 듣고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오늘은?
0: 제가 어제 이 영화를 잠깐 다시 봤어요. 새벽의 황당한 저주.
2: 아, 황당한.
0: 너무 저 영화 너무 좋아요. 네.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2: 네.
0: 좀비 코미디라고 불리우는 장르에서는 이 영화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2: 아, 좀비
0: 새벽의
2: 코미디.
0: 황당한 저주에서 You're My Best Friend, 퀸의 노래.
2: 아, 그 노래가 OST에 들어있군요.
0: 아주 중요한 장면에 쓰입니다.
2: 네. 자, 이 노래 듣고 오늘의 대사를 한번 소개 받아볼게요.

0: 네, 오늘 뭐 좀비 덕분에 좋은 노래 또 들었어요. 퀸의 You Are My Best Friend. 그러니까 뭐 이제 좀비 코미디까지
1: 네.
0: 나왔고 좀비라는 곳간에서 장르가 엄청
1: 그렇죠.
0: 났다. 예.
1: 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대부분의 그러니까 좀비 아포칼립스가 엄청나게 붐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드워 제트 같은 류의 영화들, 지구 멸망하고 뭐
0: 네.
1: 이제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이런 내용이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 어쩌면 그 정점을 찍은 게 한국에서는 부산행이라고 봐야죠.
0: 그렇죠.
1: 예, 그
0: 네.
1: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거의 정점을 찍은 건 이제 부산행이었고.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좀비 아포칼립스를 이제 볼 만큼 본 거잖아요.
0: 네.
1: 전 세계가 멸망하는 이야기는 이제 볼 만큼 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좀비라는 소재로 무엇을 만들어 볼수 있을까를 새롭게 고민하는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뭔가 감염되고 감염이 퍼져서 지구가 망하는 이야기를 한 10년 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감염된 뒤에 그 감염 때문에 새로운 종이 만약에 탄생하게 되면 어떨까에 대한 이제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같다는 얘기를 아까 드린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군체를 만든 연상호 감독의 이야기를 잠깐 좀 인용했듯이 결국 좀비라는 존재는 좀비 자체를 그리기 위해서 영화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를 그려내기 위해서 좀비를 이용하는 장르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모든 작품은 좀 담아내려고 하죠. 이제 군체는 그것을 AI. 예. AI에 대한 불안을 좀비물의 장르의 형태로 이제 풀어낸 거고, 군체 자체가 이제 군체잖아요. 개체가 아니라 군체.
0: 그쵸.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개별성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누군가의 그뭐 지배에 의해서 다 같이 이끌려 다니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내고, 그게 AI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과 결합한 게 군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항상 좀비 장르는 그 시기에 관객이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는가를 그려내

0: 싶어서 가지고 오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그런 좀비 장르의 핵심을 가장 좀 잘 드러내는 대사라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대사는 28일 후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쫓기느라 고생했던 주인공들이 네. 이제 겨우 이제 한시름 돌려서 어떤 군인들이 지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 드디어 이제 도착을 해요. 네. 그때 그 한 군인이 했던 이야기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1: 어떤 얘기일까?
2: This is what I've seen in the 4 weeks since infection. People killing people, which is much what I saw in the 4 weeks before infection, and the 4 weeks before that, and before that, as far back as I care to remember, people killing people, which to my mind puts us in a state of normality right now.
0: 네, 마지막에 살짝 단거리 육상 선수의 발걸음이 들렸는데 이 군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퍼진 뒤에 이제 한 달이 지났거든요. 네. 지난 4주 동안 내가 본 건 말이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인간들이야. 생각해보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도 세상은 다르지 않았어. 내가 기억하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그냥 서로를 죽였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그냥 사실 정상인 거야 라는 얘기를 군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좀비물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릴 리가 없는 가장 네.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놓고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면서 사실은 관객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인 거죠. 지금 뭐 저 좀비를 재밌게 보고 있지만 영화를 보고 있는 당신은 그럼 다릅니까? 라는 질문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때부터
1: 맞아요.
0: 사실은 감독들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1: 그래서 평론가나 이런 영화를 해설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게 네. 이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0: 네.
1: 뭐 이런 영화 무서우려면 좀 더 무섭지. 근데 네. 이제 그거는 내 생각이었는데 네. 이 영화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분들은 오,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0: 네.
1: 대단한 주제다.
0: 그죠.
1: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0: 네.
1: 이 정말 태고 때부터의
0: 네.
1: 이것을 건드렸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많은 좀비 장르를 갖고 사회학자들이 막 글도 많이 쓰는 건 그게 특히 이제 이방인에 대한
1: 맞아요.
0: 어떤 공포와 이방인에 대한 배척을 좀비 장르로 표현하는 그 역사가 또 오래되었고
1: 맞아요.
0: 그 사실 우린 그러잖아요. 부산행 보면서 다 자기는 공유나 마동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김은성일 수도 있다.
1: 맞아요. 그렇죠.
0: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더 사실은 크다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사실을 자꾸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게 좀비 장르인 거죠.
1: 뭐 김미성 배우는 그 영화 이미지 하나로 착한 역을 맡아도 아니야 뭔가 수상해 이런 의심을 아직도 받고 계십니다.
0: 그러시기에는 한 명까지 하셔갖고
1: 아 진짜. 자 그럼 광고 듣고 더 마무리해드릴게요.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야, 한 번도 못 본 좀비 영화를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3803님이.
2: 그럼 일단 원바디스로 시작해 보시죠. 네, 좀비 로맨스.
1: 좀비 로맨스. 네. 네,
2: 좀비가 점점 잘생겨지는 얘기입니다. 네. 모든 로맨스의 클리셰는 딱 하나예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네. 로메오와 줄리엣 때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할 만큼 다 사랑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까지 사랑한 게 트와일라이트. 뱀파이어만 사랑할 수 있게 해서 좀비는 원바디스. 그래서 원바디스까지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1: 네. 정말
2: 원바디스 재밌어요.
1: 네. 아유, 그쵸, 그 영화도. 자, 이렇게 해서 또 조금의 어떤 그 시선을 넓히는, 예, 그런, 네,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마지막 곡 뭐 들어요?
2: 28일 후의 음악으로 알려져서 우리에게 이 노래만 들으면 사실 좀비물이 저는 떠올라요. 존 머피의 In the House, In a Heartbeat. 사실 좀비 장르 조금 더 깊게 파시는 분들은 28년 후를 좋아하실 텐데, 네, 제가 어디 가서 잘 추천을 못 하겠어요. 저도 28년 후는 좀 마이너해서. 저는 좋아하지만
1: 공짜로 나와 있잖아요.
2: 네, 그죠.
1: 안 보게 되더라고요.
2: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볼 게 없어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녁 직후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룰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뼘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4: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4: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유롭게 영화 한 편 볼까 하고 OTT를 켰는데요. 사실 그때부터가 더 고역이더라고요. 이 많은 작품 중에 뭘 봐야 할지 고민하다가 정작 재생 버튼은 눌러보지도 못한 채 시간만 훌쩍 지나간 적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의사결정에서 가장 적절한 정보의 양은 100%가 아니라 최대 70% 정도라고 합니다. 70% 이상이 되면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작해보고 방향은 그 다음에 잡는 것. 그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네요. 일주일에 70%쯤 지나온 금요일입니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저한테 편하게 털어놔주세요.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22일 금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제시카의 굿바이 들려드렸는데요. 5408님께서 음악은 추억과 함께 다니는 것 같다 하시면서 라디오의 가장 큰 힘은 잊고 있던 음악을 이렇게 문득 들으면서 함께 떠오르는 추억으로 잠시나마 미소 짓게 하는 게 아닐까요? 하시면서 오늘도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가끔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가수 이하님과 함께하는 고민고민하지마 코너가 있는 날이죠. 이걸 보내도 될까? 괜히 이런 고민 말하는 거는 좀 아닐까?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사소한 고민도 좋고요. 요즘 마음 복잡하게 만드는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뭐든 좋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너튜브 검색창에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 라디오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보는 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신청곡 왔습니다. 1216님께서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신청해 주셨네요. 지금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233으로 듣고 싶으신 노래와 오늘의 고민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바로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그럼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116님의 신청곡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함께 하셨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금요일의 코너 고민고민하지만 함께합니다. 오늘은 카페라 가서 이한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이 정도 고민 보내도 되나 싶은 사연도 좋고요.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들도 좋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하님께서 우리 사연자분들을 위해서 직접 고른 노래도 한 곡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연은 지금부터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1133, 샵 1133번 열려있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볼게요. 250님께서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신청해 주셨네요.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듣고 왔습니다. 너튜브 댓글에서 고정선님께서 나연아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릉 날씨 너무 화창한 게 점심 얼른 먹고 걸어야겠다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도 사실 매일 기분이 좋지만 오늘은 요 며칠 비 오다가 오늘 화창하니까 딱 아침에 그 밖에 나가는 순간 기분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텐션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한님과 함께하는 고민 고민하지마 있는 날이죠. 샵 1133, 샵 1133번으로 고민 사연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도 들어드리고 뭐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도 해드리고 오늘 화창한 날에 기분 좋은 오후 시간 더 맞이하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0: 금요일에는 고민 내려놓는 날이죠. 고민하지 마. 머릿속에 자꾸만 맴도는 생각들 혼자 붙잡고 있으면 괜히 더 커지기만 하잖아요. 오늘은 그 고민 브런치 카페에 잠깐 맡겨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말 맞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대신 들어드릴 든든한 고민 메이트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또 고민 메이트가요. 고민 전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도 한 곡 뽑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인형, 고민형. 가수 이한님,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늘 배꼽이었다고 오늘 흑곰으로 나타난 이한입니다. 네.
0: 오늘 멋지게 수트를 입고 오셨는데 네네. 오늘 일정이 어디 가시나요?
1: 네, 오늘 멀리 행사가 하나 있어갖고. 네. 근데 뭐 노래는 아니고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 최선을 다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은 한번 갖춰봤습니다. 네.
0: 네, 여러분 뭐 자주 들으시는 분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한님의 네. 가장 뭐 엔잠러이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메인 잡 중에 하나가 가수도 있지만 전국 방방곡곡 투어하시면서 강연도 하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노래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이한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브런치 카페에 오셔서 고민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명쾌한 이야기 많이 해주고 가시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1133, 샵 1133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너튜브 댓글에서 JSC님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고민 바로 만나봐도 될까요?
1: 네, 저는 좋습니다.
0: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디님, 오랜만에 화차간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어제 타 라디오 프로그램에 들으셨대요. 어제는 브런치 카페 안 들으셨나 보네요. 근데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친척 사촌 형님과 두 누님들께선 이미 결혼을 하셔서 부모가 되신 분도 있지만 저희 남매는 이렇게 좋은 늦봄과 초여름에 연애도 못하고 있다는 게 뭔가 참 씁쓸합니다. 이러시면서 JSC님께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1: 네. 어제가 이제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의 날이 이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왜 우리 두 분이 부럽죠? 남매가?
0: 왜요? 결혼하고 계시잖아요.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잖아요.
1: 너무 행복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방적으로 누군가는 행복을 점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쪽은 그쪽대로 행복한 거고 또 이건 이쪽대로 행복한 건데 그 어느 것도 답을 내릴 수 없는. 왜냐하면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또 의외로 와 너무나 행복하게 또 부부가 잘 살 수도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고민을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니까 지금 보내주신 사연이 그쵸. 제가 보기엔 20대일 수도 있잖아요. 30대일 수도 있고 40대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늦은 시간에 조금 더 부러움이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0: 근데 혹시 50대이시면 어떡하죠?
1: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 친구들이 아직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나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이제 늦었지? 라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아예 생각이 없는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라고 하는 부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0대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의 부류가 좀 많이 다른 거죠. 네.
0: 아 지금 오분봉님께서 너튜브 댓글에 이번 네네. 주에 뭐 기념적인 날이 많았대요.
1: 그렇죠.
0: 부부의 날, 성인의 날, 뭐 세계인의 날, 발명의 날 등등 네. 5월에 정말 다양한 날들이 있는데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어린이날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오분봉님께서는 아무것도 해당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해당이 안 되면 일단은 하나부터 짚어볼까요? 어린이날은 상대가 안 될 것 네.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네. 어버이날 결혼 안 하셨다는 뜻이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버이날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네네. 부모님도 안 계실려나?
0: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1: 그다음 이제 스승의 날은 이제 뭐 한정적인 부분이 있고 어린이날이야 아니 해당이 안 될
0: 성인. 세계인의 날.
1: 네.
0: 발명의 날.
1: 세계인의 날은 해결이 되네요.
0: 우리는 뭐 세계인 글로벌한 시대에서 네. 세계인 중 한 명이니까요.
1: 네.
0: 네, 오분붕님의 댓글 만나봤고요. 그럼 JSC님께서 이렇게 아직도 연애 못한다는 게 씁쓸하다고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운명의 상대든 뭐 내 운명의

0: 일이든 직업이든 빨리 찾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늦게 정말 나한테 딱 맞는 것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저도 사실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게 만나도 깊게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혼자여도 자기 삶을 단단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제가 보기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그렇겠죠. 네, JS 시님께서도 뭐 지금 연령대가 어떤 연령이신지 저희가 몰라서 구체적인 조언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더 늦지 않게 좋은 짝 만나실 수 있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아,
1: 20대 초반 아닐까요?
0: 20대 초반이면 이런 사람 보면 안 되죠. 네, JS 시님의 고민 만나봤고요. 그럼 이분을 위해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우리 같이 들어볼 면 좋을 노래 있을까요?
1: 지금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인생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느낌? 지금은 굉장히 좀 조용하기는 하지만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 노래가 어떨까라는 지금 짧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광석의
0: 김광석의
1: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약간 이 마음이 씁쓸하신데 더 서늘해지시진 않겠죠?
1: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자라고 하는 느낌. 우리가 가끔 더울 때 있잖아요. 바람 부는 곳에 잠시 앉아 쉬어도 되게 에어컨 바람 이상으로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아주 잠시 멈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오, 너무 좋은 의미였어요.
1: 네.
0: 그럼 이한님이 JS신님께 추천드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0: 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고민 있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나눠볼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이한님께서 아주 명쾌한 말씀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고민 환영할게요.
1: 그런데 우리 남매 사이가 되게 가까운 분들이

0: 어떤 보면 남매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잘 의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남매가 서로의 마음을 좀잘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 잘 버텼다라는 그러니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그리고 남들 속도 말고 내 인생의 어떤 계절을 좀 지나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네, 김나연의 프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 또 고민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2: MBC FM for you.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6: 하이퍼스.
8: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9: 와우
8: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1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8: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1: 인쇄는 와우 플러스.
1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김나연의 프런치 카페와 함께 하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제가 부부의 날이어서 그런지 또 부부 관련된 이런 고민 상담이 들어왔네요. 3544님께서 요즘 남편이랑 둘이 있으면 이상하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예전엔

0: 별 이야기도 아니어도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뭐밥 먹었어? 주말에 뭐 하지? 딱이 정도만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익숙해진 걸까요? 뭐 집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다른 부부들도 원래 이런 식이 한 번씩 지나가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무조건 지나가죠. 제 이야기 하는 건 아니죠. 네. 이 말씀들은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7년 연애하고 지금 27년째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있잖아요.
0: 그러면 34년째 함께하고 계신 거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와우.
1: 제 인생의 거의 3분의 1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한 번쯤은 꼭 지나가는 어떤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래 살수록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는 생활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조금 더 두드러진 거죠. 그래서 아까 사연을 막 메모를 좀 많이 해봤는데 남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계획적인 일상 자체가 좀 반복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할일 중심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작은 방식으로 뭐 이벤트를 한번 극복해 보면 어떨까. 근데 저는 이벤트를 좀 크게 하거든요.
0: 어떻게 하시나요? 이벤트 장인이시잖아요,
1: 아니 뭐
0: 또.
1: 장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 아내는 오히려 제가 하는 만족도는 100%인 것 같고, 저희 아내가 받아들이는 만족도는 한 30%?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성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개해서 막 대놓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는 몰래 하는 걸 좋아하고.
0: 아, 네.
1: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가 방전이 돼도 밖에 나가면 충전되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는 충전이 돼도 밖에 나가면 방전되는 스타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계가 좀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그런 시기들이 올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약간은 좀어 그래서 작은 이벤트들. 제 경험을 따지면 예전에 데이트했을 때, 연애했을 때 가봤던 식당들 한번 가보면 옛날 이야기 때문에 막, 옛날 이랬었는데, 저거 했었는데, 기억나? 우리가 옛날에 같은 경우 망우동 떡볶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0: 네.
1: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엄마 아빠 데이트할 때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야, 납작만도 아직도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0: 네.
1: 저는 그게 가장 좀 최고의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0: 오,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너튜브가 생각이 나는데,
1: 네네.
0: 이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가
1: 네네네.
0: 너튜브를 하세요.
1: 아, 네네.
0: 네, 아내분이랑 티격태격 뭐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분인데,
1: 네네.
0: 아내분 생일, 뭐 크리스마스 이런 거를 최근 몇년 동안 안 챙기셨대요. 근데 이번 생일 때, 아내랑 처음 만났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그런
1: 네네.
0: 이벤트를 하셨어요.
1: 네네.
0: 근데 아내분이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한님이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 결인데, 우리 3544님께서도 그 추억의 장소, 뭐 예전에 뭐 연애하던 시절 아니면 신혼 때 우리가
1: 네.
0: 함께했던 곳으로 가보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1: 그러니까 옛 추억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삶이 아니라 때로는 10년 전, 때로는 20년 전에 어떤 추억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산책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손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0: 이현님 아내분께서요?
1: 네네. 몇년 전, 몇년 동안 없었던 것 같거든요.
0: 몇년 만에 손잡으신 건 아니죠?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스킨십은 하죠. 뭐 이렇게 안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손잡고 뭐 짧은 순간에 뭐 하이파이브도 할수 있는 거고 하기는 하지만, 산책할 때의 그 손잡는 느낌은 그첫 만났을 때그 설레임에 좀 가까워지는 행동인 거잖아요.
0: 하긴
1: 네.
0: 뭐 예를 들어 집에서 포옹해주고 오늘도 고생했어 할 수는 있겠지만
1: 네네.
0: 산책하다 갑자기 쓱 손을 잡는 거는
1: 네네네.
0: 제가 생각해도
1: 네,
0: 설레네요.
1: 그러니까 20년 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7, 8년 전에 어떤 그 설레임, 30년 전에 설레임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네.
0: 오, 네. 이 꿀팁도 하나 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3544님께 많은 도움 됐길 바라면서
1: 네.
0: 오늘 고민 상담 여기서 마치고요.
1: 네네.
0: 그럼 이혜연님께서 아까 사연 보내주셨던 JSC님이나
1: 네네.
0: 3543님을 위해서 불러주실 노래가 또 있을까요?
1: 사실은 뭐 지금 미리 사연을 알고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날짜에 대해서 예민한 것 같아요. 어제 부부의 날이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부부의 날에 조금 맞출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몇 번이죠? 3544님이나 우리 JSC님 보면, 특히 이제 3544님께서는 이제 부부에 대한 어떤 시간이 지난 어떤 그런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0: 나는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코끼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해준다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오늘 바램이라는 노래 준비해 주셨는데 마침 사연이 부부의 날 맞아서 관련된 사연이 들어왔어서 딱 적합할 것 같기도 해요.
0: 네네.
1: 네, 그럼 바램 들어보기 전에 지금 너튜브에서 콩순님께서 이한님 멀끔한 수트와 소가 핥은 듯 가지런한 헤어가운 너무 멋져버린다고 저 모습으로 또 얼마나 네. 멋지게 노래를 불러주시려나 너무 기대된다고 달아주셨어요. 네, 콩순님께서 이한님이 아주 굉장한 팬이신가 봅니다. 네. 또 아까 우리 뭐 산책할 때 아내분이랑 얼마 전에 손잡으셨다고 말해주셨잖아요. 현님께서 산책할 때 손잡으면 땀나지 않나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오분복님께서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0: 네.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추억이 조금 더 올라오는 저희 아내가 땀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 땀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1: 또 우분복님께서 일단 부부관계에서 노래 잘 부르면 뭐든 유리할 듯이라고 남겨주셨는데 노래 잘하는 카페라 가수 이한님의 바램 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0: 오늘도 성량이 진짜 엄청나다고 이렇게 단 언제 노래 잘하나 이렇게 우분복님과 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1: 감사합니다.
0: 또 원주에서 부르시는데 대구까지 들릴 것 같다고.
1: 아 그래요?
0: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최고의 극찬인데요. 제 소리가 대구까지 들린다? 네.
0: 이 노래 바램 함께 들어봤는데 네네. 이 노래 원곡 가수가 누군가요?

0: 누가요?
1: 노사연입니다.
0: 노사연님. 네네네. 와, 노사연님의 바램을 이하님의 카페라 버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바램 청취하고 오셨고요. 8643님께서 이제 대체 휴일인데 설마 근무하시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래도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있고요. 매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번에는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보이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는 쉬어갈 예정인데요. 브런치 카페와 뉴스는 365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91님께서 이 시간에 오랜만에 라디오 듣는다면서 디오의 팝콘 신청해 주셨어요. 지금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오의 팝콘 듣고 왔고요. 399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민고민하지마 코너에서 가수 이한님과 함께 우리 JSC님과 3544님의 고민 사연 함께 나눠보고 해결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아직 네. 저는 물론 결혼하지 않았지만 네. 나중에 제가 만약 결혼하고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루즈해진다고 느껴졌을 때 또 아이들도 태어났을 때 자녀를 데리고 혹은 남편과 둘이서 데이트했던 장소, 뭐 연애 초반 시절의 그런 추억의 장소들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사실은 모든 대화는 일상적으로 하거든요. 밥 먹었어? 아니면 뭐를 들어서 주말에 뭐 하지? 왜? 사실은 모든 게 예전하고는 감정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0: 네.
1: 밥 먹었어? 어떤 그 던지는 그 말보다. 밥 먹었어?
0: 하긴 뉘앙스도 중요하네요.
1: 그럼요. 왜냐하면 그 안에

0: 감정만 예전에 감정만 넣는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대화는 비슷할 거예요. 하지만 전달해주는 그 감정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 네, 같은 말을 하더라고 조금 더 진심을 담아서 애정을 네네. 담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제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이하님과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하는데요. 네네. 다음 주에도 고민 상담 좋은 이야기와 또 아주 귀가 황홀해지는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네. 여기 뭐 선물 드리고 막 이런 거 안 하나요?
1: 네. 선물 해야죠.
0: 네네. 그러면 저는 사실은 3544님은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나인 씨가 드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깨알 사연을 너튜브로 보내주셨다 우리 JSC님 있죠?
1: 네.
0: 그분께도 선물 하나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왜냐하면 남들의 속도에 맞추지 말고 본인의 속도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1: 네. 좋아요.
0: 우리 JSC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서
1: 좋습니다.
0: 감히 말씀드려봤습니다.
1: 네. 그럼 이하님께서 이 JSC님을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네네. 저는 3544님께 선물 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유가 있어요.
0: 왜요?
1: 이하님께서 이 3544님께 조언을 해주실 때 네. 아까 잠깐 또 이야기했던 뭐 추억의 장소 가보라고 연애 네네. 시절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근데 문득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연애할 때도 저 만삭일 때 즐겨 다니시던 곳이 서울의 중구 명동에 있는
0: 네네.
1: 그 충무 김밥집이요. 네, 거기를 자주 다녔대요.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를 엄마가 최근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그렇게 부모님의 그 젊은 시절 이야기도 듣고 그 추억의 장소를 제가 부모님이랑도 같이 여러 번 가고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때 시절도 생각이 나고 그 부모님의 시절도 떠오르고 저와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도 생각이 나서
0: 네네.
1: 저는 3544님께 네. 선물 드릴게요.
0: 네네.
1: 그럼 JSC님, 3544님 그리고 아까 제가 오프닝 곡으로 제시카의 어떤 노래였죠? 제시카의 굿바이 띄워드렸는데 너무 추억으로 잠시나마 미소 짓게 됐다고 보내주신 5408님까지 세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아유 풍성합니다. 네.
1: 네, 오늘 풍성한 하루 되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1133으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이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님과 고민고민하지만 함께했습니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8: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7: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8: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7: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곡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일하다가 찌뿌둥할 때 습관적으로 손가락 깍지를 끼고 뚝뚝 소리내면서 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옆에서 꼭 이런 잔소리 한마디씩 날아옵니다. 야, 너 그러다 나중에 손가락 굵어지고 관절염 온다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 영국의 관절 전문가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뚝 소리는 관절이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스가 빠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활액 속에 남아있던 이 질소 가스가 압력 때문에 기포로 뽕 빠져나가는 소리일 뿐 관절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동안 손가락 꺾기는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관절의 빌런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오프닝을 들으며 취하고 계실 그 자세, 스마트폰 내려다보기, 그리고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청소년들은 무려 11시간을 앉아서 보는데요. 이렇게 온종일 앉아있으면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윤활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관절이 바짝 마르고 뻣뻣해진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개까지 숙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목과 허리 정렬이 아주 제대로 무너지는 거죠. 손가락 뚝뚝 꺾는 거는 죄가 없는데 정작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폰만 보는 이런 나쁜 습관들, 우리 몸을 골병들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신나는 금요일이잖아요. 이 굳어있던 내 몸에 이 관절 윤활액을 콸콸콸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바닷길,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

0: 뒤집어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7: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8: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9: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8: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9: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8: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9: 제조원
10: 현대 오피스.
1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3: 정오의 희망곡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손가락을 뚝뚝 깍지를 끼고 소리를 내면서 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초등학생 때 항상 이렇게 손가락을 뚝뚝 꺾으면 뭐 명절 때나 그럴 때 뭐 할머니나 고모 이렇게 옆에서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관절염 아 그리고 뭐 손가락 굵어져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게 팩트인지 모르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거든요. 뭐 일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또 관절 전문가 분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관절이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지극히 정상적으로 관절 속에 그 가스가 빠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보호하는 활액 속에 녹아있던 이 질소 가스가 압력 때문에 기포로 뽕 빠져나가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 스마트폰 내려다보는 자세 그리고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자세 이 것들이 관절의 빌런이다 라고 또 추가 정보를 줬는데 아 근데 이게 참 충격적이네요. 성인들은 하루 평균 9시간 그리고 청소년들은 11시간을 앉아서 보낸다고 하는데 야 이게 참 그래서 저도 그 AI는 아니고 그 워치 있잖아요. 워치의 장점 중에 하나는 1시간 동안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알림이 울린다는 거. 이제 일어설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한번 기지개를 펴주세요. 이런 알림이 오잖아요. 그게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계를 물론 착용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라디오 진행할 때 앉아있다 보니까 1부 끝나면 한번 일어나고 또 2부 끝나면 일어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신나는 금요일인 만큼 또 오늘도 몸도 한번 쫙 푸시고요. 또 라디오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또 스탠드업 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2419번님 기다리던 불금이에요. 2시간도 질방 부탁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7732번님 어제 달력과 인터넷을 보는데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다고 하네요. 저희 친척 사촌형님 그리고 두 누님들께서는 이미 결혼을 하셔서 또 부모가 되신 분도 있다만 저희 남매는 이렇게 좋은 늦봄과 초여름에 연애 한번 못 해봤다는 게 참 씁쓸하더군요. 언젠가 제 인생에 좋은 짝이 생기길 바라며 하시면서 B1A4의 솔로데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주변의 가족분들은 결혼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7732번님하고 또 여동생은 여름에도 연애를 못했다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 주변에 이렇게 그 연애를 장기 연애를 한다든가 혹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괜히 그냥 조급해지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아 나도 빨리 그 앞에 단어가 이게 붙거든요. 빨리 나도 결혼해야 되는데 연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런치 퀴즈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로테이션 소개팅 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참 많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올해는 연애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밖으로 나가시고 또 이런 것들 신문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긴 해요. 데이트하고 싶긴 날씨이긴 한데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또 그리고 2904번님도 안녕하세요 후디 또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3514번님 기분 좋은 불금 아재개그 보안관 코너를 기다리며 점심 식사하며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일부 문자창 열려있거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출석 체크도 좋고요. 신청곡 등등등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32번님께서 보내주신 비오네이프의 솔로데이 첫 번째로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여자친구의 열대야 까지 이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여자친구의 열대야 듣고 오셨습니다. 부제가 Fever라는 곡이었고요. 2793번님, 오늘은 사과부사 열매 속기하고 있어요. 사과부사는 사과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따는 사과입니다. 일명 빨간 사과라고 하죠. 하시면서 또 비 내리는 날 지난 수요일 목요일 이틀에는 또 사과를 싣고 또 안동 이모 따라서 갔다 왔었어요.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한창 또 바쁘실 시기인가 봐요. 사과 부사. 마지막에 따는 사과. 또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근데 최고 기온이 21도. 막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일하시는 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에 너무 더워서 지금 5월 22일인데 여자친구의 열대야란 노래를 제가 벌써 들려드렸거든요. 예, 벌써. 또 그리고 1419번님, 저는 서서 일해요. 기본 8시간은 서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8시간은 와 너무 긴데요.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릎이나 이게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근육도 지치고 약간 짝다리를 짚고 서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일했을 때 그랬는데 그때 그 무릎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무릎 관절이나 뭐 보호대 같은 거 착용하시면은 더 나으실 텐데 조심하시고요. 또 그리고 7269번님, 영국은 참 별 연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럼 손가락 꺾기를 못하는 사람은 가스가 안 빠져나간다는 건데 가스가 차있다는 얘기겠네요 하셨는데요. 뭐 근데 요 가스가 있어도 뭐 문제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뭐 압력 때문에 기포로 뽕 빠져나가는 소리다 라고 하긴 하는데 뭐 사실 뚝뚝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나는 소리 안 나 하는 친구들도 저도 기억하기로 많았거든요.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예, 또 그리고 2018번님, 후디 오늘 점심은 어떤 걸 드셨나요? 저희는 늘 고민되더라고요. 전매추 해주세요 보내주셨는데 오늘같이 저는 약간 날씨를 좀 보곤 하는데 21도 정도면은 그래도 뚝배기 그릇을 좀 만나도 괜찮지 않을까. 예, 덥기 전에 더 더워지기 전에 혹은 백숙 같은 건 어떠세요? 예, 백숙 몸보신 차원에서 그래서 준비한 노래도 이 노래입니다. 애프터 쉐이빙 애프터스쿨 정준하가 함께한 곡이죠. 영계백숙 부제는 간장 원정대라는 곡입니다.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애프터 쉐이빙의 영계백숙 듣고 오셨습니다. 6077번님 한동안 바빠서 매일 2만보를 찍었어요. 바쁜 시기가 지나서 이렇게 생존 소식 전합니다. 매일매일 출첵할게요. 다행히도 인증샷 남겨놓은 게 있어서 올려요 하시면서 2만 3천보. 와, 대단하십니다. 이게 그냥 근무하시면서 걸으신 건가요? 아니면 와, 운동 겸 걸으신 건지. 만보도 사실 걷기 힘든데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또 많이 들러주시고요. 레이디스 코드의 예뻐 예뻐 1부 마지막 곡이 되겠네요.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 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2016 북중미 월드컵은 축구 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무대입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네이마르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캡틴 이 선수 역시 어느덧 노장축에 속하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하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또 토트넘 호스퍼 출신인 이 위대한 공격수는 누구일까요? 1번 손흥민, 2번 이을용, 3번 이회택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 보기가 굉장히 쉽죠? 얼른 보내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송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송은 박효신의 기프트, 이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기프트, 이 선물, 보통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이 선수의 유니폼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이름이 아들들한테 선물하기 너무 좋고요. 그리고 본인은 같은 유니폼에 데드라고, 오히려 데드, 아빠라는 단어를 유니폼에 넣어서 함께 입고 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1번 손흥민, 2번 이을용, 3번 이회택.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박효신의 기프트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런치 퀴즈 문제 못 들으신 분들 있으시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조금 간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캡틴 이 선수 어느덧 노장축에 속하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한 클래스를 과시하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토트넘 호스퍼 출신의 이 위대한 공격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1번 손흥민, 2번 이을용, 3번 이회택입니다. 보기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쉽고요. 만약에 축구를 그냥 월드컵 때나 그냥 빨간색 티 입고 응원하는 수준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처음 들어보는 또 이름도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얼른 보내주시죠.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도 역시 선물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힌트를 다시 한번 드리면 해외에서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수의 유니폼을 아들에게 정말 한 3살, 4살 아들에게도 이 선수의 유니폼을 선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들들한테 특히나 선물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선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본인 아버지들은 유니폼을 사서 그 뒤에 선수 이름 대신 데드, 예, 아빠라는 단어를 유니폼에 소위 넣고 그래서 데드와 이 선수의 이름 같이 손잡고 걸어다니면은 참 귀엽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1번 손흥민, 2번 이을용, 3번 이회택.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잠시 후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KBL 피처링 은지원입니다. 선물.

0: 영원하게 때문에.
1: 케이윌 피처링 은지원의 선물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굉장히 쉬웠죠.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1번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아, 2026 북중미 월드컵 출격 대기 중인 또 우리나라의 대표팀의 캡틴, 정신적 지주, 정답은 손흥민 선수였고요. 축구 이야기 조금만 해보면요, 이제 월드컵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이 좀 축구 팬들에게는 특별한 월드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시, 리오넬 메시,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시대를 거의 한 약 20년 정도 함께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본인들의 마지막 월드컵일 수도 있다라는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2006년 월드컵, 독일 월드컵 때 21살 막내로 출전했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첫 골을 넣으면서 막 환호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17번. 어쩌면 좀 낯선 등번호로 월드컵을 시작했었던 호날두였는데, 이제는 7번의 상징이죠. 세계 최고 스타로 올라선 지가 한참이 됐고, 현재는 41살 노장이 된 호날두,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날두는요, 뭐 기록이 너무나 많지만 월드컵 통산 8골을 기록한 사상 최초, 또 월드컵 5회 연속 득점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호날두는 대신 조별리그에서만 강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모든 골을 조별리그에서만 기록해서 중요한 승부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아직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 명예회복에 나서게 될 호날두 선수가 되겠고, 또 그리고 영원한 라이벌이죠. 아르헨티나의 메시 역시 4번의 월드컵에서 토너먼트 또 무득점에 시달린 바가 있는데,

0: 하지만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 때 토너먼트에서 득점도 하고 우승까지 기록을 하면서 아 정말 최고의 대회를 보냈던 4년 전 메시였습니다. 그래서 메시도 이 6회 연속 출전이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호날두와 이 메시 벌일 마지막 월드컵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참 아직도 축구하면은 메시하고 호날두 이름이 거론이 되는 게 그리고 또 현역인 게 그리고 팀에서 꽤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요. 몸 관리를 정말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감독들도 메시와 호날두가 꼭 필요하니까 그 두 선수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전술을 각각 맞춤형으로 좀 짜고 있는 모습도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리오넬 메시를 쓸 때는 메시의 그 체력적인 부담을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수비 가담을 거의 뭐 시키지 않는다거나 예,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 월드컵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축구 팬들께서는 또 기다리시는 또 6월이 되겠습니다. 7월,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또 정답이긴 했죠. 호날두와 메시 선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또 어린 나이긴 하지만 사실 운동선수 나이로 봤을 때는 이제 노장축에 속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좀 장점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있기를 바라면서 문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33번님, 1번 손흥민. 에이, 축구 문외 아닌 저도 들으면 딱 아는 문제네요. 시부모님 모시고 드라이브 삼아서 병원 진료 왔습니다. 날씨가 선물이네요.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205번님, 정답은 2번 이일용. 이일용 전 선수는 예, 24년 전 2002년 월드컵 때 아 그 명품 크로스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월드컵 명단에 이일용 선수의 아들 이태석 선수가 발탁이 됐죠. 야 정말 아들도 축구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4264번님 후디 진짜 오랜만에 문자합니다. 토트넘 하면은 손흥민이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축구팀에서 선물 같은 선수죠. 보내주셨고 또 1543번님, 9430번님, 4679번님은 처음 보내주셨네요. 손흥민, 0320번님도 이번 대회 골 기대해봅니다 하셨는데요. 아 저도 손흥민 선수의 이 득점 기대해보도록 하겠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32강, 16강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그냥 그런 희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또 그리고 7865번님, 7269번님, 1940번님도 저 완전 손흥민 선수 팬입니다. 손흥민 선수 따라서 팀 응원도 바뀐다는 거 지금은 LAFC를 응원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저도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데 팀이 바뀌어요. 근데 LAFC까지는 아직은 못 갔는데 토트넘 팬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근데 손흥민 선수가 떠나고 나니까 토트넘 팬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 팬이었구나 싶으면서 예 요즘엔 축구 자체를 좀 안 보고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또 7488번님, 2904번님, 3385번님, 1847번님도 이번 축구 잘해서 2002년 월드컵 이상 가겠으면 하는 기대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요. 7502번님, 1번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 맥주가 저희 가게에서 잘 나갔었는데 요즘은 덜하네요. 제가 사는 곳은 대구 수성구입니다. 하시면서 아, 또 손흥민 선수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대구에서 또 정희, 또 강원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드립니다. 자,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한계를 넘어 그림이야.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 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 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 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 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런치 퀴즈 보기 2번이 이을용, 3번이 이회택 전 선수였는데 다행히 오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손흥민 선수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0168번님 그리고 343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또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금요일 코너죠. 아재 개그 보안관. 오늘은 또 아재 개그 3개 문제를 들고 돌아왔는데 청취자분께서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문제 하나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잠시 후 3부, 4부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선물들 준비하고 있을게요. 2부 마지막 곡은 이 노래네요. CNBLUE 이렇게 예뻤나. 부제는 You Are So Fine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뭐.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썰렁하다, 분위기 깨진다, 구박받던 아재 개그. 하지만 아재 개그는 어쩌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도의 언어 유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배척당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아재 개그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시간입니다. 아재 개그로 구성된 퀴즈를 푸시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청취자 가운데 당첨자를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이 아재 개그를 푸실 준비가 됐는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 전에 7865번님,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추다가 손님도 없는데 춤이나 추고 있다고 혼났어요. 킥킥킥. 근데 여기서 이게 반전이네요. 사장은 난데 킥킥킥 보내주셨는데요. 3부 첫 곡이 신나요. 예, 사랑은 이제 그만. 이 노래고 또 금요일이면 춤이 절로 나죠. 예, 혼나는 사장님. 요즘 보기 쉽지 않은데. 춤추셨다면 그걸로 제 목표 달성인데요. 아재기그 보안관. 오늘도 이 아재기그 한번 맞서 싸워보자. 기다리시는 분들이 1, 2부에도 벌써 대기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지난주에 3521번님께서 보내주셨던 문제입니다. 문제를 간혹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요게 또 제작진들과 한번 봤을 때 재밌다. 요거는 다음 주에 내자라고 또 이야기가 돼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난이도로 봤을 때에는 약간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문제 청취자분께서 주신 그 문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엉이가 물에 빠지면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부엉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자, 역시 아재 개그 퀴즈는 주관식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부엉이가 물에 빠질 때 나는 소리 맞춰주시고요. 힌트를 당연히 드려야죠. 힌트송. 일단은 첫 번째 힌트송으로

좀 드릴게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물에 거세게 빠질 때 나는 의성어입니다. 예, 물에 거세게 빠질 때 나는 의성어.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맞춰주시고요. 이제 정답이 쭉쭉 올라옵니다. 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첫 번째 문제니까 몸 좀 푸시라고 저희가 힌트송을 잠시 후에 하나 더 드려요. 그래서 모르겠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예, 정답을 한번 노려보시죠. 자, 힌트송 나갑니다. 아이브입니다. 러브 다이브.

아재 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힌트송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오셨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부엉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부엉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청취자 3521번님께서 보내주셨던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주관식이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첫 번째 힌트송을 러브 다이브 띄워드리면서 물에 거세게 빠졌을 때 나는 소리다 라고 또 힌트를 드렸는데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어요. 요거 들으시면 아마 바로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성어다라는 힌트도 드렸고 이 힌트송의 제목이 힌트입니다. 처음 보는 나라는 곡이거든요. 이현경 씨가 리메이크를 한 곡인데 원곡은 봉태규 씨의 곡이고요. 처음 보는 나, 이 단어 처음을 한번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요 정답을 캐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첨 보는 나, 첨, 단어 첨을 한번 써보시죠. 이현경 씨의 처음 보는 나 힌트송으로 들려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엉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힌트송 이현경 씨의 처음 보는 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2급 완관 첫 번째 문제, 부엉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는 소리는 무엇이

0: 였을까요? 정답은 첨벙 첨벙.
1: 헐.
0: 정답은 첨벙 첨벙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두 번째 힌트 송을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904번님께서는 노래 질문 주셨네요. 이거 다시 녹음한 버전인가? 뭔가 스무스해졌는데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 봉태규 씨가 원곡인데 이현경 씨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 보는 나 이현경 씨 버전은 예전에 하트 시그널 시즌 2에서 거의 뭐 주제가로 쓰였던 곡이죠. 그래서 이 노래 들으시면은 뭐 하트 시그널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그 전에 논스톱으로 이 노래를 접하신 분들은 아 시트콤 생각난다 하시더라고요. 아, 처음 보는 나였고요. 1025번님 신호대기 중에 보냅니다. 첨벙 맞춰주셨고, 5799번님, 9425번님, 첨벙첨벙, 4005번님, 저는 아재가 아닌가 봐요. 너무 어려워요. 정답은 첨벙인가요?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예, 정답을 맞히시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첫 번째 문제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힌트송을 두 개 드리니까 딱 맞네요. 또 3521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2079번님, 1459번님도 처음 보내주시면서 아니 이런 개그를 차에서 빵 터졌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물에 첨벙 빠지고 싶네요 하셨고, 또 그리고 2811번님, 9826번님 첨벙첨벙, 2904번님은 퐁당퐁당. 야 역시 아재 개그에 약하신 분들은 계속 약해요. 예, 퐁당퐁당 땡이고요. 또 5408번님, 1847번님도 첨벙첨벙, 놀이터에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재밌게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문제 하나 오히려 역으로 주셨는데, 오이가 죽었을 때 묘비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이 무침 이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예, 요거는 또 귀엽네요. 예, 오이 무침. 또 그리고 5408번님, 2018번님 검색 찬스 썼다고 하셨고요. 3385번님, 7269번님도 첨벙. 역시 아재 개그 짱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을 참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7865번님 이거 어제 우리가 가게 손님이 얘기했었는데 와 신기하네요 보내주셨는데,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예, 가게 손님이 그냥 문제 내고 쓱 하셨는데 다음날 라디오에서 나올 확률, 야 이거는 거의 뭐 극악의 확률인데 신기하네요. 또 4304번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살려주세요. 땡. 예, 땡입니다. 땡땡땡. 5313번님, 7865번님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입니다. 띄워드릴게요.

아이콘에 뛰어들게, 부제는 다이브,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재개그 보안관 첫 번째 문제 당첨자 두 분 선정했는데요. 당첨자는 1847번님 그리고 145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죠. 자, 아재개그 보안관과 함께 3부 들으셨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또 다른 또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윤상의 이사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4부로 돌아옵니다.

0: 개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0: 인생 어디
1: 인생은 와우프레스.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4: 정오의 희망곡 금요일 코너 아재 개그 보안관 4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아재 개그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첫 번째 문제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시죠. 샤워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샤워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자, 역시 주관식이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자, 요 느낌이 오십니까? 샤워하면서 한 바퀴를 그냥 빙그르르 도는데 요 장면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야, 근데 여기까지만 나갔는데도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힌트를 하나 두 개씩 제가 좀 드리면요. 일단은 정답은 영어입니다. 네, 영어예요. 그래서 한글은 다 배제하시고요. 영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정답을 보면은 미국이 생각납니다. 미국. 미국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안 날 수가 없는 정답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드려야 될까요? 문자창을 조금만 더 싹 한번 보고 분위기를 보고 하나 더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힌트송은요, 10cm의 아메리카노 준비를 했고요. 이유는 역시나 아메리카, 미국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 힌트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샤워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지식 배틀 하면은 정말 단골 손님으로 나왔던 그 장르가 수도 맞히기였어요. 수도 퀴즈. 그래서 그 나라별로 국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도를 바로바로 대는 퀴즈가 거의 뭐 지식 배틀의 뭐 클리셰 같은 존재였는데 요 곳이 또 수도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예,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당첨자 이번에는 한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cm가 부릅니다. 아메리카노.

0: 10cm의 아메리카노 듣고 오셨습니다. 아재 개그 보안관 두 번째 문제, 샤워하면서 한 바퀴를 도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워싱턴.
1: 헐.
0: 정답은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 하면서 턴 하니까 샤워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자, 정답은 워싱턴이었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7865번님 푸하하하 워싱턴 재밌네요. 아재 개그 킥킥킥 역시 나이 먹었나 봐요. 이런 아재 개그가 재밌다니 하시면서 정직하게 또 푸하하하 적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4783번님 4033번님 또 그리고 4152번님도 워싱턴 맞춰주셨고요. 또 늦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또 2018번님 5408번님도 아재력 충만하다 생각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나이기도 하네요 하시면서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게 아재 개그는 약간의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능의 영역이지 않을까? 예, 창의력과 예, 그리고 독특함 이런 캐치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 잘 맞추시는 것 같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다 틀려요. 다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냥 학습하는 느낌인데 예,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그리고 0778번님 워싱턴입니다. 빙그르르르 또 0322번님 정답 생각나서 빵 터졌네요. 아재 개그 진짜 내 취향 워싱턴이죠? 하시면서 맞춰주셨고 8265번님 3855번님 2561번님도 워싱턴 워시 하면서 턴. 근데 실제로 샤워하면서 돌면 위험해요. 넘어져요. 하셨는데요. 예, 샤워하면서 사실 돌면 위험하죠. 돌릴도 없을 뿐더러 예, 위험합니다. 이런 걱정까지 보내주시네요. 네, 또 그리고 1472번님, 3855번님 그리고 5408번님도 세 번째 힌트까지 듣고서야 워싱턴 보내주셨고 2904번님도 처음엔 좀 좌절하신 것 같아요. 아, 상상력이 부족한 것인가 아재력이 부족한 것인가 하면서 좌절 담긴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뭐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없는데 은근 또 아재 개그를 첫 번째 문제도 틀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예 감도 안 잡히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냥 정답 보내는 대신 좌절을 하는 좌절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당첨자 한 분 역시 선정했습니다. 당첨자는 워싱턴 보내주신 678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비해서는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힌트도 제가 정말 짱짱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세 번째 문제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문제 나갑니다. 한 시간 동안

2021년 비 내리는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시간 동안 비 내리는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주관식입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얼른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아재개그 보안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904번님께서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자신만만한 후디의 목소리. 확신이 있어 목소리에 점점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아재개그를 준비할 때 그래도 세상에 있는 정말 많은 아재개그 중에서 저한테 일단 재밌는 거를 제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과연 푸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하면서 가져오는데 저도 이 금요일이 은근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정말 문제마다 달라서 재밌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정답 얼른 보내주시고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답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힌트를 드리면요. 각 방송사별, 지상파 방송사별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하나씩 있죠. 뭐 예를 들면은 MBC에는 PD수첩이 있고 그리고 S본부에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고 K본부 프로그램에는 오늘의 세 번째 문제 정답인 이게 있습니다. 예,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래서 준비한 힌트송 박지윤 피처링 산이의 미스터리 준비했고요. 아무래도 좀 미스터리한 주제들을 다룰 때도 있어요. MBC에는 PD수첩, S본부는 그것이 알고 싶다, K본부는 이것입니다. 1시간 동안 비 내리는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힌트송 나가는 동안 정답 얼른 보내주시죠. 당첨자 한 분 잠시 후에 발표합니다.

0: 박지윤 피처링 사니 미스터 리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이그보안관 마지막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1시간 동안 비 내리는 영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추적 60분.
1: 헐.
0: 정답은 추적 60분이었습니다. 예, 각 방송사별 대표적인 또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죠. 비 내리는 이 60분 보여주는 프로그램 추적 60분이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또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8265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나 아젠데 잘 모르겠지만 추적 60분요 하셨고, 2585번님께서는 그냥 추적, 아 뒤에 60분 어디 갔나요? 예, 추적만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8453번님 아 어렵다 추적 60분, 또 그리고 2811번님 0129번님 1472번님도 추적 60분 기발하네요 하셨고, 4152번님도 킥킥킥킥킥 헐 대박 너무 웃겨요 킥킥킥킥 또 맞춰주셨습니다. 5313번님 7269번님도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 제가 맞췄답니다. 진짜 어렵네요. 아구구구 머리 아파라 하시면서, 아 이제는 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아재 개그를 제가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청취자분들의 이 아재력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껴있거든요. 예, 매주 금요일마다 한번 테스트해보시고요. 또 그리고 6885번님도 처음 보내주셨습니다. 에고 아재 세대인데 어렵네요. 추정 60분이네요 하셨고, 5408번님도 생각해내고 한참 웃었네요 하시면서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2339번님, 1419번님, 3057번님 또 그리고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또 추적 60분 맞춰주셨습니다. 2904번님은 노래처럼 진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추적 60분 다시 남바 하시면서, 아우 거기다가 화풀지 마시고요. 예, 그냥 요 아재 개그 예 웃고 넘기시죠. 거기 프로그램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냥 비 내리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예 아재 개그를 준비해 봤습니다. 당첨자 한 분 선정했는데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아직 한 번 남았다.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13: Well well well.
14: 슬웨이.
13: Well well.
14: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5: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6: 아, 야 준비됐지? 오케이.
0: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바스코 BLX 큐빅입니다. 첫 느낌.

바스코, BLX, 큐빅, 첫 느낌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국 금요일 코너 아재개그 보안관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또 세 번째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233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에 함께 하셨는데요. 이원석의 큐사인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곡이 되겠고요. 또 행복한 금요일, 불금, 또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0: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축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빅뱅 시절 멤버 태양 씨가요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 연습할 때 혹시 리더가 엄격하진 않나요? 그 말에 태양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 지웅이는 항상 좋은 말만 해줘요. 아, 좋은 말 할 때 외워. 좋은 말 할 때 다시 해. 좋은 말 할 때 연습해 와. 좋은 의도에서 하는 말 같긴 한데 억양이나 말투가 영 좋지 못할 때 쎄한 느낌이 오죠. 아, 이거 좋지 않은 상황이구나. 오늘은요, 부디 감정을 꾹꾹 눌러서 하는 좋은 말 말고 내용부터 말투까지 다 좋은, 진짜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귀 편하고 손 편한 날이길 바래요. 5월 22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월 22일 금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혼내 Good Together 듣고 오셨습니다. 이은희님께서 밖에 날씨에 지금 흐르는 이 음악이 지상낙원. 아, 이 느긋함 좋다 좋아 라고 하셨습니다. 어디 좋은 데 가 계시나 봅니다. 지금 뭔가 밖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덥다면 덥고요. 그리고 맑습니다. 요 며칠 계속 우중충해가지고 저는 좀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기분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좀 다운돼 있고 뭐 두통도 심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도 그냥 기분이 같이 좋아지더라고요. 8377번님 저도 5살 딸에게 좋은 말 많이 해요. 좋은 말 할 때 치카치카 하자. 좋은 말 할 때 밥 먹자. 그래 우리가 좋은 말을 가장 많이 전할 때가 아이들에게 말할 때죠. 좋은 말할 때 지금 자.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래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느꼈던 거지만 좋은 말할 때 진짜 따박따박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빠릿빠릿하게 눈치껏. 안 그러면 그냥 그냥 당수로 다 그냥 막 혼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요즘 친구들 당수 모르겠구나. 0323번님 영미님도 두댕이들한테 좋은 말로 생업 접고 라디오 앞으로 집합하라고 하잖아요. 저 생업 접고 출첵이요. 예, 여러분 좋은 말할 때 지금 생업 접고 들어오세요. 나중에 제발 다 끝나고 뒷북 치지 마시고요. 오늘 나의 X 이야기 하는 날인 거 아시죠? 꼭 끝나고 다들 갔을 때 나의 X 이야기 벌써 끝났어요? 아, 저 있잖아요. 제 X가요. 뭐 이래서 이런 얘기 하덜덜 마시고요. 예, 집중! 아셨죠? 자,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해드리러 저 안영미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저 안영미의 이야기 듣고 계시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 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 경사, 영어로 들어보는 안영미요. 전 오늘도 준비가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된 분은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연애에 좋았던 기억부터 흑역사까지 모두 소환해 보겠습니다. 나의 X 이야기 희극인 두 분이죠.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아까 또 한때 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같은 소속사에 함께했던 우리 동생 G드래곤 얘기 나왔잖아요. GD 버전으로 가야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지지입니다. 난 정말 우리 두댕이밖에 없는 거야. 올품 내가 다 품어줄 거야. 좋은 말 할 때 다 품어줄 거야. 프리미엄 방탄꼭지 다 비틀어줄 거야. 좋은 말 할 때 다 비틀어버릴 거야. 롯데 렌터카, 멕시칸,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알레스 아우토. 우리 광고주님들 좋은 말 할 때 뿌리 받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배신인 거야. 빙그레, 우미건설 컨소시엄, 뿌리 담은 리얼생 와사비 주비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너무 좋은 거야. 유동 골뱅이. 나 골뱅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KB 국민은행,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주식회사. 다 홈 스윗 홈으로 와야 되는 거야. 우리 광고주님들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야.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소원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4: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3: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5: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이벤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Take that as a sign. I said, girl, you are my sign.
3: 2시 데이트 안영입니다. 2804번님. 아, 저 스피커 가져와서 회사에서 지금 두 대 틀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거야.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거야? 그냥 꼭지를 확 비틀어버릴 거야. 82 메이저의 신곡입니다. 사인 듣고 올 거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0번님, 두대에서 조혜련님이 마련해주신 공연 티켓으로 어제 사랑의 엄마 보고 왔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막둥이 초등 아들하고 둘이 가서 웃고 울고 하고 왔네요.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증하고 갑니다. 와, 사진까지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어머 그래, 왜 우리가 항상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하지? 아들이랑 같이 가면 되잖아요. 내 아이와 함께 가도 되는 건데. 어머 너무너무 잘하셨다. 어떻게 아들이 좀 오늘부터 효도를 좀 했나 모르겠네. 0083번님, 3년 정도 쉬다가 의도치 않게 3잡 중인 워킹맘입니다. 오늘의 원잡 마치고 두대 들으면서 주차장에서 잠시 쉬고 있어요. 오늘은 또 몇 시에 잘 수 있을까요? 잠을 잊을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3년을 쉬다가 지금 쓰리잡, 물론 힘드시겠죠. 육체적으로 힘드시겠죠. 근데 워킹맘이라고 하셨잖아요.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밖에서 일하는 게 오히려 또 더 즐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리프레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잠 앞엔 장사 없잖아요. 아메리카노 쏠게요. 2403번님, 아싸, 드디어 야구 티켓팅 성공.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어깨 힘 빡 주고 당당하게 영웅대접 한 받아볼게요. 오마나, 요즘 이게 그렇게 어렵다 그러던데. 됐네 됐어. 아유, 임영웅 티켓 구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요즘에 그러던데. 아유, 성공하셨으니까 오늘 좀 떳떳하게 아침에 한잔 하시죠. 아, 제가 쏘는 건 아니고요. 2589번님, 학원 차량 운행하며 듣고 있습니다. 신호 걸렸을 때 짧게 보내봐요.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학원 차량 분들도 은근히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네. 7782번님, 저희 큰딸과 나이가 같고 둘째보다는 나이가 많은 저희 첫 차. 두 딸 낳고 기르며 15년을 함께한 그 차를 폐차시키러 가는 중이에요. 아이들과 마지막 인사시켰는데 마음이 뭔가 슬퍼요.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어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도 이제는 보내줘야겠죠. SM5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고마웠어. 이제는 편히 쉬어. 안녕. 저도 이 마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15년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우리 따콩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아니 아기 때부터가 아니죠,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탔던 빠방이를 이렇게 교체했을 때, 그때 아, 그 냉혈한 ENTJ 제 남편조차도 아쉬워하고 미련을 남기더이다. 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안녕. 그래도 무사고로 잘 지내줘서 고마워.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0: 못하는 거 그 죄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 대 안영미 영어 프로젝트 100% 내국의 부득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헬리스 보이스 앤 걸스 뭐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 대름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시간 60초 안에 5문제 중 4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 안한 사람 누구인가?
1: Hello, my name is Silverche. Nice to meet you.
0: Hi. Hi, nice to meet you too, 은채.
1: Yes, yes.
0: 아, you voice, young voice. You,
1: yes, yes.
0: You 혹시 married?
1: No, not yet. I'm single.
0: A singer?
1: Yes.
0: You have a boyfriend?
1: Yes, I have a younger boyfriend.
0: Younger boyfriend. 어느 정도? How much가냐? How old boyfriend?
1: Three years old younger.
0: Wow, congratulations!
1: thank you.
0: 부럽. 그럼 you 러브 한지 지금 몇 년 됐어요?
1: 러브 2 years.
0: 2 years, 한창 좋을 때다요.
1: Yes.
0: You younger boyfriend. 장점, 롱 포인트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He is handsome.
0: Handsome. 또.
1: And he is smart.
0: He's smart. 또. and so on. 뭐 일단 영하다는 게 장점이죠. 오케이 오케이.
1: Yes.
0: 자, 유 그러면 오늘 혹시 유 자신 있어요? Today?
1: Yes, I'm 자신.
0: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today question 바로 갈게요. Question, let's go.
1: Let's go.
0: 1,000 사이드.
1: 1,000 옆.
0: almost.
1: 1,000 밥.
0: 1,000 사이드. 식재료.
1: 1,000 옆.
0: 오케이. 자, 노래 제목이에요.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1: No sleeping night.
0: 노래 제목.
1: 불면증.
0: No sleeping.

0: night, it's raining.
1: 비 오는...
0: 아, it's singer 김건모?
1: 패스!
0: 아, 오케이. 자, 음료 이름입니다. 나인 에너지 셀프카.
1: 핫식스! 나인!
0: 넘버 나인, 나인. 어? 나인 에너지 셀프카.
1: 우연. 우연.
0: 그래.
1: Oh, no.
0: 그래, 머리는 연하 남친이 쓰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한가? 내 뇌 따위가 중요한가? 3살 연하 남친이 머리 써주면 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I'm so sorry, but I care. Bye. Bye. You go to younger boyfriend.
1: Okay. Bye.
0: Yeah.
1: Bye.
0: Yeah. Bye.
1: Have a nice day.
0: Have a nice day. 김지현님께서 그래 뭐 잘생긴 연하남 있으면 끝났지 뭐. 그래 뭐 이거 퀴즈 성공한다고 뭘 얻을 거예요? 뭐 부귀영화를 누릴 거예요? 뭐요? 아, 우리나 아등바등 맞춰보자고요. 자, 실버체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릴게요. 활용사 주워먹기 퀴즈. 자, 노래 제목입니다. It's singer 김건모.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다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 샵 8000, 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it's free 무료고요. 김치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실버체의 신청곡, 저스틴 비버의 Beauty and a Beat.

0: 있으니까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5: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

0: 바꾸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0: 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어디서도 말 못했던 나의 화려했던 연애 시절을 돌이켜봅니다.
1: 내가 했던 연애, 내가 만났던 옛사랑 이야기.
2: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함께 추억해보시죠.
1: 플러팅을 해도 못 알아듣는 허안나?
0: 뭐든 플러팅으로 듣는 안영미?
2: 나 혼자 두지 마요. 분리불안 김인석이 떠들어봅니다.
0: 나의 X이야기. 100% 익명보장 연애 토크 함께 해주신 희극인 두 분이죠. 김인석, 저한나 씨. 어서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0: 일주일 사이에 두 대 앞으로 두 분에 관한 제보들이 마구마구 들어왔습니다.
4: 약간 사건이시 보시죠.
0: 박준성님께서 안나님이 김인석 씨 앞에서와는 다르게 태희 씨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신다는 사실.
4: 정말요?
0: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 길을 못 펴요?
4: 사실은
2: 나 서운한데?
4: 내외하는 거죠.
0: 왜 그러는 거야?
4: 희극이는 약간 가족인 거고.
0: 아, 우린 가족인
4: 그러니까
0: 거고.
4: 태희 오빠는 연예인.
2: 아, 나 연예인이야.
4: 태희 오빠 연예인이야.
0: 우리 민간인이고.
2: 나도 연예인이야.
0: 우리 민간인이고.
4: 우린 가족. 태희 오빠 연예인이야.
2: 나 희극인 노조에 가입돼 있어.
0: 전 예술인 노
4: 예술인 추천 받았어요. 추천.
2: 그럼요, 있죠.
0: 추천?
4: 추천.
2: 귀 안 들려요?
0: 요즘에 노안이 아니라 노이요.
4: 노비.
0: 노비라고 해야 되나? 노비?
2: 노비.
0: 수첩 받았죠, 수첩.
2: 네네네.
0: 그래.
4: 태희 오빠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네네네. 그 위압감이 있습니다.
2: 네.
4: 약간 그 장군.
2: 덩치가 좋아서?
0: 아, 그래, 맞아. 기골이 장대하지.
4: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인석 선배님은 싸워서 제가 이길 수 있는 느낌이고.
0: 아, 그렇지, 그렇지.
4: 태희 오빠 제가 만약에 뜬다면?
0: 아. 아, 안 되지.
4: 제가 질 것 같은 느낌.
2: 괜찮으시면 그래, 안나 씨 한번 붙을까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도 웬만큼 났다. 저도 여자한테는 안 지거든요.
0: 못 났어.
2: 남자한테는 져. 내가 싸워보니까.
0: 못 났어. 내가 볼 때는 정말 악착같이 이길 사람이야.
2: 손 보세요. 손.
0: 동생이고 뭐고.
2: 곱게 생겼잖아요.
4: 네.
2: 네네네. 이런 손이 여자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되려.
4: 왜요?
2: 남자는 안 때리고.
0: 그래.
2: 이런 고운 손들 조심하세요.
0: 저 손이 찰져 보면.
4: 그렇지.
0: 1018번님께서 태희 씨가 허한나 씨한테 두 대랑 굿모닝 FM 두 라디오 비교 좀 해달라고 했더니 태희 라디오에서는 태희 씨를 보면서 눈 호강하게 돼서 좋다고 했어요.
4: 네.
0: 김인석 씨 맨날 꼬무잡잡하게 다니지 말고 좀 꾸미고 나와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게
2: 아니,
0: 어떻게 된 거죠?
2: 태희 씨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4: 아니, 그러니까 태희 오빠는 제 네. 이 덩치가 진짜 한 매력하는 것 같아요.
2: 저도 좀
4: 죄송한데 카메라 가리지 마세요. 이거 보이는 라디오인데.
2: 저도 좀 많이 먹으면 돼요. 안나 씨.
0: 그때,
2: 제가 좀 소식해서 그래요.
0: 김인석 씨 약간 병양미가 좀 있잖아요.
4: 선배는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0: 계속 아프다 그러고.
2: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른 장작이 더 화려하게 탄다.
4: 더 빨리 타지 않나요?
2: 아니요. 더 화려하게.
0: 글쎄요.
2: 장난하는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근데
2: 이게 체격이 좋다고.
0: 우리 다 남성성이. 유부남 유부녀들인데 지금 그런 어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4: 아니 저는 뭘 태우겠다는 게 아니라 보기에 그렇다 이거예요. 네,
2: 아, 저도 아니 저를 자꾸 너무 남성스럽게 안 봐주시는 것 같아서.
4: 뭐 인석 선배님이나 뭐 태희 오빠한테 불을 붙이겠다는 게 아니라.
2: 네네.
0: 그냥 활활 태워도 네. 상관이 없어요.
2: 아, 상관이 없으신 건 알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았고 자존심 상해요. 네네.
0: 자 인석 씨도 김인석 네네. 씨도 네. 개그맨 후배들이랑 다른 분야 연예인들 대할 때 태도의 차이가 좀 있으시죠?
4: 아니, 진짜요?
2: 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4: 우리 형수님.
2: 네, 아니 그냥 다 똑같아요. 누구든 여자든 남자든 다 똑같아요.
4: 아니 형수님도 일하면서 만났잖아요.
2: 아니에요.
4: 아 소개팅을 만났나?
2: 그렇습니다.
0: 아니 근데 보면은. 네.

0: 정말 개그맨 선배들이 정말 얕어.
1: 얕어 투명해. 어떻게?
0: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때랑 그 정말 그냥 배우분이나 이렇게 만날 때랑 다들 어투 자체도 다르죠.
1: 아, 완전 다르죠.
0: 아니 그럼요. 우리는 거의 무슨 전우 대하듯 하고.
1: 예전에 그 박성광 씨랑 그 시청률의 제왕이라는 코너를 할 때 거의 매주 여배우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아.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거의 약간 허리가 약간 양반처럼 허리가 활처럼 바깥으로 휘어서 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 여배우분들이 오시면 약간 그 내시처럼 굽어 있어요.
0: 아 그래. 아이 그런 분 있죠.
2: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직업에 따라서 그런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네. 월 수입에 따라서 부자들 앞에서는 저도 등이 좀 굽어요.
1: 아니, 그러면 영미 선배 앞에서 그러니까 굽어야지.
2: 저도 약간 굽잖아요. 약간 굽은 거예요. 예. 약간 굽은 거예요.
1: 소득 공제를 6월에 하시니까. 네네네.
2: 그 얘기 듣고 더 굽어졌어요.
0: 아 근데 네네.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 6월에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1: 아, 아니었어요?
0: 이번엔 제가 5월 달이더라고요. 예, 이 시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그럼 영미 씨 앞에서 저도 허리 꼿꼿하게 이렇게
0: 우리 다 동등한 관계였어요. 아 제가 저를 객관화하지 못했더라고요. 저의 1년 동안의 그 스케줄을 모르고 있었더라고. 예, 동등한 관계입니다.
2: 근데 저로서는 다행입니다. 배가 많이 아팠었거든요.
0: 아 이제 좀
1: 제가 봤을 때
0: 아, 혈색이 도네 이제야.
1: 인석 선배는 약간 좀 저기가 있어. 그 시샘. 시샘이 좀 있어. 그래서 아니, 너무 좋은 선배님이거든요. 네네. 제가 아, 너무 사랑하는 정말. 선배님인데
2: 질렀어. 네.
1: 막 다른 코너 검사할 때 막 빵빵 터지면 네. 약간 혼자 안 웃어.
2: 아니 약간 긴장되는 거 있어요. 네, 후배들이 너무 웃기면 선배로서 좀 입지가 아.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앞에서 후배 앞에서 당당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0: 선배가 된다고 해서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1: 나이만 먹는 거죠.
0: 더 옹졸해집니다. 2030번님 인석 형님이랑 빠꾸 네. 형님이랑 조동아리 땡튜브 나오신 거 뒤늦게 잘 봤어요. 기자분한테 대시했던 썰 두대 일러줘야지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분한테 대시를 했어요?
2: 아니 뭐 그 제가 지적인 분들한테
0: 아
2: 제가 못 가진 거
0: 아, 예.
2: 영미 씨도 있잖아요.
0: 아 있죠 있죠.
1: 그럼요.
2: 영어
1: 남편
2: 영어 잘하면
0: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남편이랑 그럼, 했잖아요.
2: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지적의 지적 미에 대한 지식 미에 대한 약간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조금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많이 좀 선망하고 좋아하고 좀 그랬었어요.
0: 그래서
2: 이렇게 연락을 좀 취해보려고
0: 기자님과 잘 됐어요?
2: 네, 안 됐죠. 네. 네네.
1: 안 됐죠.
0: 그 기자님한테 그냥 연예계 정보만 알려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가 막힌 정보 있는데 그거 드릴 테니까 밥 한 끼 좀
1: 혹시 판정
0: 이런 거 아니겠죠?
1: 동료들의
2: 네.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1: 치부 같은
2: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나를 또 그런 쪽으로 몰아가요?
0: 네,
2: 그런 적은 없어요.
0: 자 그러면 그때 그 기자님에게 음성 편지 한번 잠깐
2: 뭘 음성 편지를 보내요? 그분은 기억도 못하실 것 같은데
0: 그때 그 찌라시 없던 걸로 해달라고 사실 가짜 뉴스였다고 얘기 좀 해줘요.
2: 잘 보이려고 나라도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네네.
0: 자 그렇다면 빨리 코너 들어가라고 또 우리 두댕이들이 접촉이 좀 심해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나의 X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 인생 첫 연애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화려한 캠퍼스 커플로 4년간 지내다가 졸업한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부터 싸움이 잦아졌고 결국 이별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이별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벌어졌어요. 우리 과 동기 38명이 있는 단톡방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3: 야 대박! 야 인석이랑 안나랑 깨짐! 어젯밤에 안나한테 직접 들은 거니까 100% 리얼 트루!
4: 누가 너무 멋소리래. 나도 인석이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인석이 밤새 술 퍼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5: 어머 웬열웬열 난 걔들이 결혼까지 갈 줄 알았잖아.
4: 할리라예 아 결국 깨질 거. 아 둘이 오바육바 왜 이렇게 싸쳤냐고. 아 우리 동기 아 님이 헷갈리게.
5: 아니 근데 4년 넘게 사귀었으면 부부 아니니? 어 완전 현타 올 듯.
0: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대화에 끼어들었죠.
6: 얘들아 너희가 잊었나 본데 이 방에 지금 너희가 이야기하는 주인공이 둘 다 있어.
5: 어? 잠시 까먹 미안.
4: 아 여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차고가 있었네요. 아 미안하게 됐다고. 아 누가 오바육바래.
6: 아무튼 그렇게 됐으니까 조심 좀 하자. 어?
0: 그날 제가 동기들에게 눈치를 주긴 했는데 아 이것들이 조심을 해도 너무 조심하는 겁니다. 동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아는 대학 선배 후배들까지 모임이라도 있는 날에 자기들이 더 난리예요.
5: 야야 8월 19일 일요일 오후 3시 다들 괜찮지?
1: 어 난 오케이.
5: 야, 어 맞다. 야 어떡하지? 인석이도 올 텐데.
4: 그 실명 조심하라니까 헤어진 사람 앞에서 인석이 실명이라니요.
5: 어 미안 미안 미안. 아 그 걔도 나올 건데 니네 헤어진 걸 깜빡했어. 미안 미안. 니네 불편하지? 그냥 취소하고 남자 동기 여자 동기 따로 보는 걸로 할까?
1: 아니야. 지금 우리 둘 다 편해져서 괜찮아. 왜 그래?
5: 그렇게 애써서 괜찮은 척 할 필요 없어. 아, 우리가 취소할게. 미안해. 취소야 취소.
0: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도 생 난리를 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지들끼리 이 문제로 막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길래 내가 이번엔 여자 동기 남자 동기 따로 만나자고 했잖아. 아니 그때 귀뜩으로 듣더니 아 분위기 이렇게 아작날 줄 알았어. 아작날 줄 몰랐어?
5: 아니 내가 실수였다고 했잖아. 그리고 야 맨날 같이 모이던 걸 어떻게 번번이 딱 갈라서 모였냐? 그게 더 어색하지.
1: 그치.
5: 그리고 걔가 자기 미련 없어서 괜찮다고 했어. 나도 물어봤다고. 본인이 괜찮다는데 내가 뭘 더 어떻게 하니?
0: 야 그 소리 또 여기서 왜 하냐? 야 안나가 옆에서 듣고 있는 거 안 보여?
1: 아유,
0: 너도 참 눈치 없다 진짜. 아유 다 들었잖아.
1: 괜찮네.
5: 아 진짜. 저기 안나야. 너 귀 좀 막아봐 잠깐만.
1: 귀를?
5: 나 얘랑 이야기 좀 할게.
1: 아니 나 괜찮으니까 니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0: 아유, 너 아니야 넌 빠져 있어. 아 저를 옆에 세워두고 그러는데 어찌나 난감하던지 한동안 대학 모임에 나가는 걸 자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웃긴 건 이게 8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동기 중에 한 명이 부친상을 당해서 조문을 갔는데 글쎄
7: 아 너희들 왔구나. 아 와줘서 고맙다.
1: 야 당연히 와야지. 네가 상심이 얼마나 크겠니.
7: 아, 안나도 왔구나. 아, 어떡하지? 저쪽에 개가 먼저 와서 밥 먹는 중인데.
1: 어? 개?
7: 아, 어떡하지?
1: 뭐가?
7: 아, 부고 문자가 눈치 없이 왜 둘 다한테 가서 아, 이거 어쩌지?
1: 야,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진짜 괜찮다니까.
7: 아, 아니야. 뭐가 괜찮아? 제 밥 다 먹었을 거니까 좀만 밖에서
1: 아니,
7: 기다리고
1: 있어. 몇 년이 지났는데.
7: 아니야. 담배 한 대 피고 있어, 밖에서. 아, 좀 이따 들어와.
1: 아, 갔다 올게 그러면은.
0: 다시 말하지만 우리 헤어진 지 8년입니다. 제발 좀 잊어. 잊으라고. 내가 니들 때문에 대학 모임을 맘 편히 못 간다 진짜. 네 오늘 X사연 보내주신 두댕이님께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서 바로 오늘의 주제 알려드려야죠 인석씨.
2: 네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1: 이별 후에 그 사람이 자꾸 떠올라서 안 하는 행동, 본의 아니게 헤어진 사람과 엮여서 못하는 행동 등등등 온몸으로 겪었던 이별 후유증들 보내주세요.
0: 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쭉쭉쭉쭉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문주님께서 아우 이 푼수야 괜찮다는 게 진짜 괜찮겠냐.
1: 어머, 문주야 괜찮다니까 왜 그래.
0: 정말 괜찮다고. 아 김강수님 그러니까 조용히 연애하고 맞아. 조용히 헤어지자고.
2: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야.
0: 근데 조용히가 되냐고 시신데
1: 거기다 4년이면 티가 확 그렇지. 나죠.
0: 아이, 그럼.
2: 대학 동안 4년이면 이건 뭐 거의 내내 있었던 거예요.
0: 대학생활 네. 20대를 다 그러니까. 함께한 거야. 난 마찬가지예요.
2: 너무 슬픈
1: 티가 안
2: 힘들어.
1: 나고는 못 배겨요.
0: 그럼 사랑은 못 숨기잖아. 그리고.
2: 네, 6397님도 보내주셨는데 이 정도면 친구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냥 다시 만나세요.
0: 다시 만나래.
2: 그 사람 만나래. 아 다시 사귀래.
1: 아 동기들이 불편할까 봐.
0: 다시
1: 아,
0: 사랑한다 말까. 친구들이 원하니까. 0029번님 저는 그 반대였는데 제가 동기들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넌 내 편이야 걔 편이야.
1: 아이고.
0: 왜냐면 걔가 바람나서 헤어졌거든요. 전 아직도 그 얘기예요. 14년 전인데요.
1: 아, 얼마나 억울했으면.
0: 아 그치. 아. 그럴 수 있어.
2: 또 만약에 동기 안에서 누구랑 사귀었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1: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2: 그러니까.
0: 맞아, 그런
2: 나랑 친한
0: 많아.
2: 친구랑 또 사귀었어. 만약에 예를 들어.
0: 다 연결돼
2: 뭐,
0: 있어.
2: 이거는 뭐.
0: 그러면 동창회는 일단은 못 나가요.
2: 그렇죠.
0: 저는 못 나갑니다. 자, 이별 후유증이 오늘 주제인데요. 두 분은 이별 후유증이 제일 컸던 연애가 언제 어떤 엑스와 했던 연애예요? 요거 좀 데미지가 좀 있었다.
1: 저도 이제 대학교 때 그 고등학교

0: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람이 난 거야.
1: 아.
0: 그때 싸이월드.
2: 네.
0: 어떤 모르는 여자가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어머. 방명록을 써놓은 거야.
1: 예.
0: 그래서 얘가 누구야? 그랬더니 친구래.
1: 예.
0: 근데 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야.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진짜 그때 원룸촌이었거든요.
1: 네, 네, 네.
0: 제가 거기 그 시멘트 바닥을 구르면서 내 심장이 그때 당시에 제 룸메이트 이름이 지영이었거든요.
1: 네, 네.
0: 그 밖에서 지영아! 지영아 나 좀 살려줘! 집 안에 있던 지영이가 막 뛰어나왔어. 내가 그 아스팔트를 계속 구르고 있었거든.
1: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아, 너무 꼴보기 싫어.
0: 아,
1: 진짜.
0: 아, 지영아 나 좀 살려줘.
1: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제 친구 아니에요.
3: 아, 길바닥에서.
0: 네, 바닥에서.
1: 아, 죄송해요. 좀 아파요.
0: 네, 바닥에서. 지금
3: 막 머리에 껌도 묻고 막.
0: 그랬어.
1: 얼마나 사귀었던 사람이었죠?
0: 3년 사귀었죠.
1: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0: 3년 사귀었고 첫사랑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1: 그럼 첫사랑이어가지고 찢어지지.
0: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더라고.
1: 어떤 느낌인지 알고 가긴 해요. 김인석 씨는요?
3: 아, 저도 그 처음 만났던. 아무래도 첫사랑이
0: 그렇다니까요.
3: 처음 만났던 사랑이 제일
1: 지금 막 생각하고 있는 거
3: 그런데
1: 같아요.
3: 너무 마음 아파서 진짜 몇 년을 힘들게 지냈었는데 나중에 결혼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0: 어떻게 연락을 할 수가 있어?
3: 그래서 결혼식 때 오라고.
0: 어머!
3: 그래서 아 이게 한참 지난 다음이니까
0: 그래도
3: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아 나는 괜찮다. 넌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냐.
0: 축의금이나 내라.
3: 아, 그렇죠. 약간 축의금 내. 근데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건 또 그 얘기가.
1: 그래 맞아.
3: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또 나도 전화 통화에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죠. 그렇지 뭐 사실은 뭐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괜찮긴 한데 내가 그날 일이 있네 뭐 이렇게 하고 그날 안 그래. 가는 걸로 약속을 잡았는데 아 마음이 안 좋았죠.
1: 그러니까 오히려 초대를 받아도 기분이 더러워. 왜냐하면 얘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0: 그렇지.
1: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나 초대할
3: 그럴
1: 만큼.
3: 수 있어.
0: 선배님도 그럼 그런 적 있어요?
1: 저도 그런 적 있죠.
0: 결혼식 초대를 받은 적 있어요?
1: 어머, 오래 사귀었어 심지어 동네에서.
0: 네.
1: 그랬는데
3: 또 그, 나름 연예인 오면 또 좋으니까.
1: 근데 그 오빠랑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뭐 아 내 결혼식 때 너 놀러 오면은 뭐 재밌겠다 크크크 막 이러는 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내가 왜 가? 나 가도 돼? 그랬더니 왜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거야.
3: 그렇지.
0: 그게 더 마음 아프지.
1: 왜? 나만 그 너무 깊게 그래. 생각했던
3: 그러니까 여러
1: 건가?
3: 친구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친구들도 오니까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야.
1: 근데 굉장히 딥하게 만났던
3: 그렇지. 그러니까.
1: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저 우리 엄마가 그 게임비도 대주고 막 그랬었는데 게임 중독자였거든요. 그 오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돈 빌려가지고 엄마가 2만
3: 엄마
1: 원 꺼주고 그랬단 말이야.
3: 갑옷 사고 칼 사고
1: 그래 그랬었는데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3: 어머님이 엄청 열심히 버신 돈인데
1: 그러는 거 아니야.
0: 너무해.
1: 자 이별 후유증 네.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한다 이제 사연이 슬슬 오고 네. 있습니다.
3: 1561님 헤어지고 미친 듯이 운동만 하다가요 2주 뒤에 신장염 와서 아이고. 보름 입원했습니다. 헤어짐 아픔보다 몸이 너무 아팠어요. 아 짜증나.
1: 아, 너무 신장염이 올 정도면 진짜 무리한 거예요.
3: 저도 운동 많이 할 때 이게 있었거든요.
0: 어머 그래요?
3: 근육이 녹아요.
0: 어머 너무 많이 하면
3: 저도 운동을 막 8시간씩 하니까 막 그래. 5시간 막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약간 왜냐하면 상처가 계속 나는 네네네. 거거든요.
1: 맞아요 운동은. 맞아요 근육 찢어
3: 그래서 파괴되면서 그게 근육 성분이 피에 녹아서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신장 쪽이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 신우신염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물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걸려 그것들이.
1: 어머, 어머, 어머.
3: 근육 조각들이 단백질 조각들이.
1: 어머, 어머.
3: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신장.
1: 우리 김희석 이러고요. 씨는 성한 네? 곳이 어디예요?
0: 어떡해요?
3: 아니 그래서 운동을 할 사람들이 해야 돼.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많이 해버리면
0: 너무 많이 해버리면
3: 이게 이렇게 돼요. 많이 도와주세요. 저 많이 몸도 아프고 하니까 청취자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1: 눈은 건강하죠 그래도.
0: 오늘 엘베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유 하더니 아유 안나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이러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2m 밖으로
3: 이렇게 핸드폰이 미치. 있는데 거의 배꼽 밑으로 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핸드폰을 저렇게 보냐고
1: 성한 곳이 없어 누가 오면 자기가 자기를 몰카 찍는 줄 알았을 거야
0: 맞아요
1: 예. 여기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0: 맞아요 이상한 위치가 좀 이상했어요
1: 아 나 진짜 6424번님 전 이별 후에 누굴 만나든 혈액형부터 물어봐요
0: 왜요?
1: B형이면 절대 안 만납니다.
0: 어머.
1: 제가 B형을 만났었는데요. 아 진짜 나쁜 남자였거든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3: 아.
1: 이게 이제 선입견이 돼버릴 수 있어.
3: 그렇지. 제가 B형인데요.

0: 근데 네네. 근데 혈액형은 이거 믿을 거 못.
1: 그렇죠. 갑자기
0: 혈액형은 믿을 거 못돼.
2: 4256님 이별 후유증으로 지금 치킨을 못 먹어요. 남자친구가 7개 브랜드의 치킨을 모아서 차려놓고 고백을 했거든요. 치킨만 보면 같이 씹던 기억이 나서 못 먹겠어요.
1: 씹던.
0: 아니 그래도 치킨은 치킨인데. 그러니까
1: 제가 볼 때는 여성분이 치킨을 좋아하니까 가장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프로포즈 해주려고 또 재밌게 7가지 딱 이렇게 해서.
0: 아, 치킨은 이건 이거 냄새 유혹은 몸 못 이기시는데.
1: 그 정도로 아픈 거죠, 실연의 아픔이.
0: 아, 그러면 시장 통닭 드시면 되겠다.
2: 바베큐 먹으면 되죠.
0: 전기구이
2: 먹으면 되죠.
0: 그래,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1: 그리고 길 근처에 장작으로 이렇게 돌리시는
0: 걸로. 아유, 그럼요. 자, 이렇게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광고 듣고 올게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골뱅이.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도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나의 엑스 이야기 우리 희극인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이야기 떠들어 지켜보고 있죠.
7: 네. 7176님. 전남친이 사귈 때 SG 워너비의 내 사람이란 노래를 손편지로 예쁜 편지지에 적어서 줬는데 남친이 바람나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 그 좋아하던 SG 워너비 노래가 들리면 화가 치밀어서 못 듣겠더라고.
6: 그래, 그런 노래들이 있어.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노래들.
7: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
6: 그거는
8: 아, 그건 이음
6: 애인 있어.
7: 네, 애인. 어, 네, 죄송합니다.
8: 안녕.
6: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소 한번 몰아볼까요?
7: 네네.
6: 자, 7176번님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듣는 그 노래 지금 같이 한번 들어봐요. 우리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SG 워너비의 내 사람. 네, 듣고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나의 연애 시절 참 화려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섭섭한 분들 이리로 오십시오. 나의 엑스 이야기 김인석 씨, 허한나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죠.
1: 네, 오늘 주제는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입니다. 네.
2: 8992님, 저는 헤어지고 나서 마트에서 대용량 음식을 못 사요. 아~ 항상 엑스랑 나눠서 가져갔는데 이젠 나눌 사람이 사라져서요. 새로운 사람 생기면 극복되겠죠?
0: 그럼요.
2: 아,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1: 이 방법은 어떨까요? 더 많이 드시는 거.
2: 아, 살을 좀
1: 대용량을 사셔서 본인이 다 소화하시는 거죠.
0: 먹는 내가 2인분을 네. 먹는 걸로.
1: 내가 다 그래. 소비하는 걸로.
2: 아, 마음이 또 적적하니까.
0: 네. 역시 지적이시래요.
1: 감사합니다.
0: 우리 네. 막내 작가가 조롱해 줬어요. 네.
1: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0: 자, 김인석 씨.
1: 3469님. 저는 이적에 다행이다. 노래를 못 들어요. 엑스의 컬러링이 그 노래였거든요. 하, 엑스한테 헤어지자고 통보받고 수백 번을 전화했었어요.
2: 아, 마음 아파.
1: 근데 들려오는 건 그 남자 목소리 대신 이적의 다행이다 뿐. 아직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날의 아픈 기억만 떠오릅니다. 아.
0: 이런 걸로 따지면 저는 그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제가 술 먹고 그렇게 남편한테 전화하면은 안 받아. 취한 건 아니까.
2: 아, ING예요?
0: 새가 싫어요. 그래서 저는
1: 정말 아, 조류를
0: 네, 조 싫어요. 조 싫어요. 자, 9989번님, 전 S은행에 절대 안 갑니다. 왜요? 또 저에게 훅 다가왔다가 훅 헤어진 그분의 이름이 은행 이름이랑 똑같았거든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그 은행 근처도 안 가요.
2: 아, 숫대인가?
0: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요.
1: 아, 두 가지가 있는데요.
2: 수협 있고.
1: 김수협 씨
2: 아니면
1: 네네 김신한 씨.
0: 신한 씨.
1: 둘 중에 네. 신한 씨일까요? 수협 씨일까요?
0: 신한 씨 있지 않을까? 수협 수협이란 이름은 잘
1: 아, 새마을금고.
2: 김새마을금고. 이새마을금고 씨.
0: 김새마을 씨. 그럴 수 있겠다. 너무 예쁘다 이름이.
1: 그렇죠. 한글 이름으로 한글 이름으로 김새마을 씨.
2: 어, 김상상 저축은행. 김상상 저축은행님.
0: 우리가 너무 한 군데만 아, 잘 지었다.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우리가 또 제2금융권이나 제3금융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네. 돼요. 네네네.
0: 저는 예전에 만났던 X가 그 초 그 네. 그 뭐지 그 이니셜 있잖아요. 네. 영어 이니셜 이름 네. KBS였어요.
2: KBS.
0: 한번 아~ KBS 안 좋아했었잖아요.
2: 아니, 직장이 KBS인데 어떻게 그럼?
0: 아, 어떻게? 아~ KBS 나를 선택했네 또. 아, 요런 또 우연이. 그 우연이. 아, 9799번 이게 신엽 씨인데 신엽 씨.
2: 김신엽.
1: 아,
0: 너무
1: 맞잖아.
0: 답답했나 봐. 신엽 씨예요.
1: 맞아, 맞네. 신엽 씨였네.
2: 근데 다행이다. 근데 신엽은 많이는 없잖아.
1: 아, 수엽 아니라 신엽이었네.
2: 그래. 신한 아, 씨는 아, 많은데. 어,
1: 신엽 씨.
0: 아, 이거 이름도 너무 독특하다,
1: 그러네요.
0: 진짜. 자, 요런 사연, 이별 후유증 사연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1: 네?
0: 그 전에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세금.

0: 치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0: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넘어?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네.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3: 그렇습니다. 네. 3부 시작됐고요. 안영미 씨는 지금 화장실을 다녀오시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화장실 자주 가요.
2: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딱둥이가 네. 계속 번지번지하고 있어가지고
4: 방광을 때리고 있네요.
2: 방광에서 번지번지하고 있어서 아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3: 아니 아까 전에 저희들이 네. S인 네. 은행 이름이 쭉쭉쭉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 박영준님이 되게 재밌는 거 보내주셨어요. 그 SC 김 스탠다드 차타드 씨 아닌가요? SC니까 SC.
4: 외국에.
3: 네, 김스탠다드. 김스탠다드 차타드 씨.
2: 아, 센스쟁이. 아, 우리 두댕이, 역시 우리 두댕입니다.
4: 재밌네.
2: 와, 0323번, 여기 조롱 쩐다. 김상상저축은행 씨 뭐냐고요, 내 스타일이래.
4: 작가님이 써준 거예요. 김상상은 상상저축은행 씨.
2: 절대. 예. 이래서 제가 두댕이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별 후유증, 나 네.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사연 많이 오고 있죠. 하나씩 네. 볼게요.
4: 네, 6769님. 전 남친이 자취하던 추억이 담긴 대학가. 헤어지고 절대 안 갔는데 아. 웬걸 신혼집 창혁이 된 곳이 바로 그 대학가에 어머나, 새로 생긴 곳이에요. 어머나. 남편한테 와, 나 여기 이 동네 처음이야. 와, 근데 저게 되게 맛집처럼 생겼다. 라고 매번 둘러서 얘기해요. 안 오려고 했던 곳에 살게 되다니. 아. 청약은 들어가야지.
2: 아. 진짜.
4: 와 저기 저 돈가스
3: 정말 돈가스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지나가면 그 집 지나가면 침이 막 이렇게 나.
2: 근데 그 집 사장님은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3: 영미 씨.
4: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눈 한쪽 이렇게 해야지.
2: 안녕하세요.
3: 뭐 2인분씩 드시든 안나 씨도 오셨네.
2: 아유 괜히 윙크하고 괜히 오면. 자 김민석 씨.
5: 8977님 회사에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을 대표로 했는데요. 몸에 차고 있던 마이크를 끈 줄 착각하고 쉬는 시간에 구석으로 가서 전날 싸워서 화난 여친한테 비굴하게 울고불고 싹싹 빌었는데 그게 회사 내 스피커로 싹 다 생중계가 됐습니다.
2: 어머.
5: 그 후로 저는 중요 프리젠테이션을 안 하고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안 시켜요.
2: 어머 이거 트라우마겠다. 이거 진짜로.
3: 어떡해.
2: 그러네. 어머. 이게 켜져 있었던
3: 근데
2: 거야.
3: 우리 연예인들은
2: 맞아요.
3: 왜냐면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을
2: 이거 마이크
3: 때
2: 조심해야 돼요.
3: 마이크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4: 저는 그냥 상관 안 하고 해요. 그냥.
2: 아 그냥 네. 대놓고 합니까?
4: 예, 예, 예. 뭐가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2: 네. 아 근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
4: 어떤
2: 말이에요.
4: 어떤
2: 그러니까 우리 선배 중에서 네. 정말 이거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 스태프분들
4: 아, 험담을 했구나.
2: 뒷담화를 하다가 다 들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3: 마이크 조심해야 돼요.
2: 엄청 조심해야
3: 돼요.
4: 조심해야겠네.
3: 저는 일부러 반대로 칭찬을 쭉 하죠. 아 우리 김 PD님 오늘
2: 이용하시는구나.
3: 오늘 너무 좋았던 것 같아. PD님이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을 잘해주셨던 것 같아.
2: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런 거 하고.
4: 노래로 레레
2: 시샘과 네, 야망의 심볼입니다.
4: 네. 선배님 근데 이거 어떻게 누르고 사세요?
3: 그런데 욕심낸 거 치고는 안 됐죠. 인생이 안 풀렸죠. 네.
4: 아니, 이거를 약간 누르시는 것 같아. 제가 봐서.
2: 그러니까 자꾸 아프지.
3: 신장 조심하세요. 신장.
2: 아 3299번님 헤어지고 솔로 생활한 지 4년. 아 심보가 꼬이네요. 찜질방 가면 빈 불가마 찾아다니는 커플들 눈꼴 시려서 자리 안 비켜주려고 불가마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
4: 너무 힘들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2: 아 근데 본인이 힘들지 않을까.
4: 그러니까
2: 왜냐면 커플들 사이에 있으면 내가 좋을 게 없거든.
4: 에너지가 계속 소모되지 않을까.
2: 왜냐면 이 커플들은 누가 있건 말건이에요.
4: 그럼
2: 있건 말건
4: 행복하지.
3: 그렇죠.
4: 그냥 지금 혼자 싸우고 계신 거잖아요.
2: 혼자만의 싸움. 고독하다.
3: 그렇죠. 섀도우 복싱 하고 있어. 보이지 않는 상대를 대상으로.
2: 안나씨.
4: 안유라님. 엑스가 아프다고 하고 딴 여자랑 나이트클럽을 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의심부터 들어요. 실제로 코로나가 심할 때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아 이게 진짜 이거 지금 나이트 가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의심부터 스멀스멀 했다.
2: 그러니까 한번 데이면 맞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럼요.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면
4: 맞아요.
2: 그럴 수 있어요.
4: 제가 지금 그래요.
3: 왜요?
4: 몇 번 걸렸어요, 저희 남편이.
3: 뭐를?
4: 지금 저한테 거짓말한 게.
2: 어떤 거짓말한데? 뭐 거짓말을
3: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거짓말이야.
4: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짓말이야.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거짓말. 그래가지고 전화 안 받으면 심장부터 뛰어요 제가.
3: 아니 근데 뭐 이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4: 어떤 거 이상한 거야?
2: 경주, 아니 뭐 나이트를 갔다 오면
3: 경주가 뭐 그런 건
2: 아니니까.
3: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주가 그럴 애가 아닌데
4: 지금 제가. 어떻게 매몰 시켜 경주?
3: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4: 한번 해봐. 네네. 그러면은 나락으로 보내.
2: 저희 청취율을 위해서 그럼 한번 터뜨려 주세요.
4: 제가 여기서
3: 딱 5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2: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경주 씨가 아니라
4: 다 이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다 만들어진 겁니다.
2: 그동안 다 짜여진 거였습니다. 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김희석 씨.
5: 네, 6951님. 삼땡 전자 다니던 엑스 남친 덕분에 내 거 노트북이랑 이거저거 필요한 가전 살 때 임직원 할인. 아, 이거 거의 30% 40%잖아. 할인 쏠쏠하게 받았는데 헤어지니까 생돈으로 사야 돼서 몇 배로 더 슬펐네요. 그러네. 우리 엄마도 자기 세탁기 바꾸고 헤어지지 그랬냐고.
4: 야, 세탁기 바꾸고 헤어지지 그랬어.
5: 뭐라고
4: 그,
5: 하고.
4: 그거를 못 참아?
5: 하지만 더 이상 그립지 않아요. 지금 남편은 LG 다녀.
2: 아이고.
4: 가전은 LG죠.
3: 그렇습니다.
2: 네. 아니 전자 네네네. 쪽에 좀 약간 네네네. 밝으시네.
3: 네네네.
4: 그쪽을 좋아하시네.
3: 삼성에서 가전 부분을 또 약간 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LG가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아 LG 튼튼해요. 좋아요.
3: 네네. 네.
4: 오래 써요.
3: 최근에 주식도 괜찮아요.
2: 자 김희석 씨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니까.
3: 아, 그렇습니다.
2: 네, 요거는 아, 기사화하지 말아주세요.
3: 아 이걸 기사화하시나요? 이걸 기사화하시면은 기자님들도 안 됩니다.
2: 아, 요즘은 기자님들도 안 된대. 기자님들한테 그렇게 대시하더니. 아이고. 아이고 1368번님. 저는 보고 싶다는 말을 잘 못해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바쁜데 어떡하냐고 좀 참으라고 했잖아요. 엑스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연애를 해도 아, 나만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
4: 슬퍼.
2: 아 근데 너무 안 좋은 사람 만났다. 아니 보고 싶다고 말하는데 이거 어디서 굳이 바쁜데 그럼 나 뭐 어떡하란 얘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뭐
4: 지금 방금 진짜로 하시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한 얘기야? 형부가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2: 뭐 어떡하란 얘기야.
3: 근데 삶의 순위를 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제일 첫 번째고
2: 그래.
3: 뭐가 2순위고 뭐가 3순위인지 직업이 과연 1순위인지
2: 그래
3: 가족이나 내 사랑이 먼저 1순위인지
2: 그래 이거를... 김희석 씨처럼 저렇게 네네. 야망이 1순위면 안 되죠.
3: 저는 1이죠.
4: 몸이 아파요 그러면.
3: 아니 돈 첫 번째.
4: 근데 이게 진실인 것 같아서 더 슬퍼.
5: 아닙니다.
4: 어 네? 거짓말하지 마요.
2: 더 이상 숨기고 살지 마요. 네, 네.
4: 자꾸 아프잖아 자꾸 아프잖아.
2: 더 아프기만 하니까.
3: 쫓으니까 더 멀어지더라고.
4: 풀어내.
2: 자 안나 씨,
4: 강하경님, 전 남친이 격투기 선수 김동현 씨를 닮았어요. TV에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몰랐어요. 꼴 보기 싫어서 채널 돌려요. 아. 죄송해요 동현 씨.
2: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그렇지. 닮았어.
4: 많이 닮았어.
3: 네네네.
2: 그럼 못 보지.
3: 아. 아니 실제로 연예인을 사귀었던 분은 어떠겠어요?
2: 그분이 저희를 보면서 얘기해요.
3: 아니 그러니까 영미 씨를 사귀었던 남자분들도 영미 씨가 방송 나오.

0: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럴 수 있고 안나 씨가 나오는 거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1: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해요. 막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악플 달리잖아요. 다 내 전 남친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있어. 편해져.
0: 그럴 수도 있어. 실제로.
1: 그 걔네들이구나 아니면 그 친구와 또 사귀고 있는 다른 여자분들이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마음 편해져요. 그럴 수 있겠다.
2: 내가 또 많이 만났으니까.
1: 그래 한 수천 명 만났으니까 뭐 그래.
2: 몇백 개 정도는
1: 댓글 써보니까 아 그래도
0: 아직 그래도 좀 적은데.
2: 만난 거에 비해서 적다 악플이.
1: 네. 아 이제 그 방에 또 바로 노래 틀어주시네. 자 요번 주식
2: 아영이가 쏜 걸 안 들으려 그래.
1: 아영이가 쏜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 한다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클래식 과이의 애프터 러브.

0: 이콰이의 애프터럽 듣고 왔고요. 김인석 씨와 한나 씨와 함께하는 나의 엑스 이야기. 이별 후유증 나 헤어지고 이거 못한다 안한다 사연 받고 있죠.
1: 네. 0825님. 엑스 남친이 데이트 후에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하고 제가 뭐라고 말할 새도 없이 뒤돌아서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쫓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따라가는 걸 알아채고서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갑분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못 따라잡아가지고 강제 이별 당했잖아요. 그 후로 연애할 때는 집에 가는 길에 진짜 분위기가 조금만 이상해도 이 남자 팔을 이렇게 꽉 잡아요. 또 도망갈까봐.
0: 아니 이런 게 어딨어 갑자기 왜 그래?
2: 진짜 너무하다.
1: 근데 만약에... 아니 뭐 내가 무서운 것처럼 왜 도망을 가?
0: 아니 그리고 심지어 데이트한 후에요.
2: 그러니까
0: 집에 가는 길에 어머.

0: 재밌게 꾸냥꾸냥 데이트하다가 어.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1: 아, 좀 무섭다.
0: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갑자기 막 갔단 얘기잖아.
1: 그날따라 런닝화를 신고 왔어.
2: 아, 그 다 계획된 거였어요?
1: 꽉 좀 빼고.
2: 계획된 거였어요?
1: 야. 식당에서 신발 다시 신을 때 꽉 묶어.
0: 와, 이거 진짜 충격이지.
2: 아, 그럼 아. 차라리 데이트 하지 말던 거. 아,
1: 그렇지.
0: 갑자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1: 아. 근데 이것도 있지만 데이트 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문자로 아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아. 이제 그래도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 문자 이별. 아, 이런 애들도 있어. 대놓고는 못 하고.
2: 그럼 그 이별이 나아요? 아니면 잠수 이별이 나아요?
0: 난 대놓고가 낫지.
2: 아. 차라리? 에.
0: 제가 진짜 잠수 이별은 정말 학을 뗐어요. 아, 진짜.
2: 너무 힘들죠. 아, 네.
0: 별 생각을 다 하게 돼.
2: 맞아요. 네. 맞아요. 네.
0: 김인숙 씨?
1: 7548님. 저는 한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여친이 우리 회사 급식실 영양사로 아, 일하고 있었거든요. 어. 여친이 매일같이 국을 퍼주고 있어서 그 국을 받으러 갔다간 그 국을 제 면상에 끼얹을 것 같아서요. 지금은 그녀가 퇴사해서 고봉밥으로 먹습니다.
0: 우와.
1: 내가 볼 때 뭐 잘못하셨구나.
2: 그러니까.
0: 그래.
1: 여자분이 정말.
0: 그러니까 국 끼얹을까 봐 못 갔다
1: 그러잖아요. 맞아 맞아
2: 맞아. 에이 잘못을 했네.
1: 그리고 밥 많이 풀면 밥이 넘어가냐? 이런 생각을 할까 봐. 그래. 밥도 많이 못 푸고.
0: 그렇지. 5006번님. 두 번째 남친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연애하면서 키스를 해도 별 감흥이 없네요. 두 번째 걔가 참 찰지는데 말이죠.
2: 아유, 키스를 잘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1: 두 번째 걔가 참 잘했는데 아, 이것도 이게, 너무
0: 그치,
1: 웃겨.
0: 그럴 수 있어. 네. 너무 잘했어.
2: 제가 한번 그 교포 오빠를 한번 만났거든요.
0: 에, 에, 에.
2: 근데 다르더라고요. 외국인은
0: 아, 교포 그래요? 달라요?
2: 달라요.
1: 아, 키스가 뭐 별거 있어요?
2: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 아, 뭐 별거 있나?
2: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아, 우리가 아. 저기 미국 영화만 봐도 에이. 다르잖아. 아,
1: 뭐 저도
0: 에이. 네.
1: 저도 자신 있습니다.
0: 아, 지금 이 시간이 초등학생 친구들 좋아하는 아, 시간이기 때문에
1: 그렇군요.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0: 여기까지만 할게요.
1: 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0: 네, 예, 예.
1: 말줄임표 점점점 이사공사님 네. 그 여친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는데 헤어지고 마주칠까봐 대한항공 못 타요. 새 여자친구랑 괌 놀러 갔는데 멀쩡한 직항 놔두고 필리핀 항공 타고 마닐라 경유해서 갔습니다. 5시간이면 가는데 9시간 걸려서 갔어요. 이게 왜냐면 필리핀이 반대 방향이거든.
2: 아, 그래요?
1: 괌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서쪽이고 필리핀은 우리나라 아 괌은 동쪽이고 필리핀은 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반대로 갔다가 간 거야.
0: 한 여자친구는 뭐 이유도 모르지.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그러지? 라고.
0: 자기야 왜? 대화랑 타자.
2: 싼 거.
0: 어, 왜? 어. 이유도 모른 채 지금
2: 한순간에 그냥 스크루지가 됐어요.
0: 아, 나 진짜. 아.
2: 그냥 마주치면 안 돼? 그냥 마주치면 어때요?
0: 아, 근데 또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지.
1: 그러니까 뭐가 있나 봐.
0: 아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별은 없기에 아주 뭐가 있을 거예요. 1698번님, 저는 공중 화장실을 못 가요.
2: 어, 왜요? 왜요?
0: 공중 화장실 간 사이에 남자가 저 버리고 갔거든요. 바람 피는 것도 용서를 해줬는데 다시 갔더라고요. 그 후로 아무리 말이 오도 안 갑니다.
1: 와.
0: 아니.
1: 바람을 지가 펴놓고 지가 버리고.
0: 이런 경우가 진짜로 있어요?
1: 아.
0: 딴 여자 만나려고 간 거야 그냥?
2: 화장실에 넣어두고.
0: 나 화장실 잠깐 간 사이에.
2: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애들은 헤어져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해요.
1: 맞아,
2: 진짜로.
1: 맞아, 맞아.
0: 진짜 이건 정말 조상이 도는 거예요.
2: 에이 그래요. 신이도 왔어요.
1: 맞습니다.
0: 와 진짜. 자 안나씨.
2: 7548님. 아, 전 고등어를 못 먹어요. 고등어 먹다가 잔가시가 목에 걸렸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죽는 줄 알고 절 살리겠다고 눕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미 가시는 목구멍으로 넘어갔는데 입을 찢다시피 벌려서 가시를 뺀다고 손을 넣고
1: 어머어머.
2: 휘적휘적하고 아 너무 공포였어요. 그 뒤로 고등어만 보면 엑스에너지의 광기 어린 눈이 떠올라요.
1: 아니 손을 어디까지 들 수 있다고 자기 손이.
2: 아 이거 가시 빼야 돼.
1: 안으로 가시가 들어갔을
0: 아니,
1: 텐데.
0: 아니 목에 가시가 걸렸는데 인공호흡을 왜 합니까?
1: 아니 빨아내려고.
0: 하임리히.
1: 하임리히를 어떻게 합니까? 하임리히를.
0: 이걸 인공호흡하고 뭐 어떻게 석션으로 그럼 빼내는 거예요?
1: 네네네. 네네. 인공호흡 부는 게 아니라 빠는 걸로.
0: 아. 빨다가
2: 본인이 가시에 찔려서
0: 와 아. 진짜
2: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어떤 뭔가 그런 투철한 직업정신이
0: 살려야 돼 이러면서 막 손가락 집어 넣어준 거 아 이건 위구나
1: 위구나
0: 아 심장 잘못 꺼냈네 아 다시 자 이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네. 익명 아 익명으로 또 보내주셨어요
1: 아 네 어, 헤어지자고 시땡 편의점 삼각김밥 코너 앞에만 가도 눈물이 나요
2: 그래요.
1: 헤어지고 짠돌이라서 집에서 데이트할 때도 맨날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자 하고 참치마요 삼각김밥만 사주던

0: 엑스. 어느 겨울 야근 끝나고 새벽 1시쯤에 너무 서러워서 전화했더니 패딩도 안 잠그고 슬리퍼 신고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눈물 날 때는 이거 먹어야 돼. 사람은 탄수화물 들어가면 일단 덜 서럽거든 하면서 또 참지 마요. 삼각김밥을 쥐어줘서 더 짜증났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슬퍼서 못 먹어요. 참지 마요 삼각김밥. 늘 언제나 연애를 할 때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사줬었는데
1: 만병통치약처럼 왜 우리가 다치면 항상 옛날에 엄마들이 빨간 약만 발라주듯이
2: 호랑이 연고 같은 거
1: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분들 중에 안현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세트까지 얹어서 받으실 오늘 최고의 사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뽑아볼게요. 소유의 PDA.

0: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지고 이거 못한다 안한다 사연 몇 개만 더 볼까요?
1: 3680님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대전 다와가면 나오는 그 고층 아파트 아시나요? 전남친이 거기 살던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 아파트만 보면 손이 벌벌 떨려요. 고속도로 옆이라 안 지나갈 수도 없고 높기는 또 워낙 높아서 얼마나 잘 보이는지. 어머 어머, 근데 거기가 나는구나. 그 여자나 집인 걸 어떻게 알았지?
0: 어머
1: 어떻게 알게 된 거야?
0: 그래, 근데 거기만 지나가도 손 벌벌 떨린다는 말이 난 뭔지 알 것 같아. 짜증 나지. 자, 김인숙 씨.
2: 아, 0592님, 저는 제 첫사랑이 배구 선수였어요. 나이 들어 다시 보니 선수 은퇴하고 코치로 있어서 계속 화면에 잡히거든요. 나한테 스파이크 날릴 것 같아서 움찔움찔합니다. 여성분일까 남자분일까요? 아, 배구 선수가? 그러게?
3: 여성분일 것 같아요.
0: 스파이크를 많이 맞아보신 것 같아가지고.
1: 그렇지.
0: 알지. 자, 그럼 오늘 이별 후유증 사연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볼까요?
2: 네. 헤어지고 고등어를 못 드시는 7548님 축하드립니다. 네.
1: 먹어요. 고등어 먹다가 잔가시에 목에 걸렸는데 여자친구가 제가 죽는 줄 알고 저를 살리겠다고 눕혀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고 이미 가시는 넘어갔는데
0: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니냐고
1: 입을 찢다시피 해서 가시를 뺀다고 손을 집어넣고 공포였어요. 그 뒤로 고등어를 보면 엑스 여자친구의 광기 어린 눈이 떠올라요.
0: 내가 요즘 이 행위에 집중한 것 같아.
1: 약간 거기에 취한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이 죽어가요. 제 남자친구가요.
0: 맞아,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인 것 같아. 내가 살릴게요. 석션. 네, 이분께 닭갈살 세트 쏠 거고요. 박성원님께서 너무 슬프네요. 영양 듬뿍 고등어 트라우마라니.
2: 저도 생선 중에 고등어 제일 좋아하는데
1: 맛있잖아요.
2: 너무 안타깝네요.
0: 가장 영양가가 많은데 네. 진짜.
2: 등푸른 생선인데.
0: 그럴 수 있어.
1: 아니 근데 소연님이 연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족쇄야. 아무데도 마음 편히 못 가.
2: 여기저기 그래, 네,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1: 네네네.
0: 저희가 이제 연애를 안 하신 두댕이 분들께도 이상한 트라우마를 남겨드렸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우리가.
0: 그래도 연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1: 에피가 있어야지.
0: 네, 그럼요. 자, 다음 주 나의 X 이야기 사연 주제 미리 알려드려야죠.
2: 네, 다음 주제는요 이겁니다. 전국
0: X자랑.
1: 비록 헤어졌지만 나의 X 이 정도였다. 자랑은 할 수 있잖아요. 외모부터 능력, 마음 씀씀이, 다정함, 각종 뭐 잡기까지 자랑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유명인과 연애 여보분들 익명 처리해드리니까 자랑지 사연 보내주세요.
2: 슈퍼스타들 많이 나왔습니다.
1: 우리랑 사귄 사람들이 보내는 거 아니야?
0: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영미 씨 약간 떠는데 이제, 지금? 네네네. 좀 많이 제보할 것 같아서.
0: 이제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1: 네, 보는 걸 다 보여줄 때가 왔다.
2: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X는 안영미 씨입니다.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2: 또 우리 작가님들 사귄 분들도 계시죠 혹시.
0: 자, 두대 홈페이지 나의 X 얘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모바일 상품권 쏠게요.
2: 네.
0: 자,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마돈나의 헝업. 안녕.
2: 안녕.

마돈나의 Hung Up 듣고 왔습니다.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별 후유증 이야기하는 동안 사연이 또 많이 왔는데 아까 그 고등어 사연으로 베스트 사연에 뽑히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가 선물 등록 때문에 성함을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실례지만 이름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이름은 비밀로 하고 싶은데 아 꼭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가 몰랐으면 하는데 지금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요거 등록만 하는 거예요. 등록. 예. 방송에는 안 나가요. 성함 안 밝힐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또 예,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익명 지켜드립니다. 일부러 번호도 말씀 안 드려서 끝번호도 얘기 안 했어요. 침착하세요. 이게 이렇게까지 놀랄 일이에요? 어? 전 여친이 내 목구멍에 손 넣었다는 게 이게 지금 와이프한테 쉬쉬할 일이에요? 나 진짜. 자 7903번님. 전 연예계

공통점이 별로 없는데 정말 다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이 있네요. 다들 재밌게 산다, 풀업 이라고 했는데 그래. 아, 그러니까 연애를 떠나서 사람을 만나야 재밌어집니다. 인생이. 요즘에는 다 집에서 핸드폰만 하고 간접적인 경험들만 하다 보니까 뭔가 다들 좀 많이 무료해하고 또 화만 나고 또 슴슴해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런 감정들로 좀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사람을 좀 만납시다. 예? 박종욱님, 오랜만에 휴가 내서 씻지도 않고 자유를 만끽하며 누워있는데 울 댕댕이가 제 머리에 코를 박고 대다가 갑자기 발로 제 머리 찼어요. 거짓말 아니고 실화예요. 제 머리에서 무슨 냄새가 났길래 화가 나신 걸까요? 야, 이거 강아지들 웬만하면 이거 냄새 맡고 이렇게 화 내지 않거든요. 정말 정말 이상한 쓰레기 냄새 맡지 않는 한 이렇게 화 내지 않는데. 아, 그래. 웬만하면 저기 오늘 쉬는 날이라도 우리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좀 씻어 주십시오. 아니면 저기 향수라도 좀 뿌립시다. 저처럼. 최현미님, 대만 타이베이에서 듣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오면 꼭 두대 들으면서 사연 꼭 보내보고 싶었어요. 진짜요? 유명한 샤오롱바오랑 곱창국수 야무지게 먹고요. 커피 한잔하며 듣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신나네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니, 저는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까지도 두 대를 들어주신다는 분들 보면은 진짜 이분들 찐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여행 가서 거기에 만끽해도 되는데 정말 제가 뭐라고, 안영미가 뭐라고. 진짜 이런다니까요. 못 말려요, 정말. 안영미 바보들, 안 바보들 진짜. 1142번님, 오늘 생일이라 친구가 밥 사준 데서 나왔는데 카페에서 만나자마자 노트북 두 대를 딱 펼치더니 티켓팅하는 것 좀 도와달래요. 제 생일은 이용당한 거죠? 그래도 노트북 두 대 짊어지고 온 정성이 대단해서 도와줬습니다. 친구는 친구다, 진짜. 아유. 이따가 뭐 맛있는 거 사주겠지, 뭐. 이거 티켓팅 해주고 나면은 뭐라도 사주겠지. 진짜 맛있는 거 사주셔야 돼요, 대신에. 축하도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4395번님, 대박집에서 줄 서서 복권을 사왔는데요. 영미 씨 행운 모아주세요. 당첨돼서 일요일 아침에는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요. 당첨되고 나면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두 대 안 드릴 것 같은데. 기운 모아주는 게 맞는 건가 싶은데. 일단 드릴게요. 예, 일단 4395번님. 자, 복권 일어나십시오! 됐어요. 제가 지금 두통이 시달리고 있는데 보내드렸어요. 예.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인의 피어나.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가인의 피어나 렉시 하늘 위로 지금 흐르고 있죠.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더니 아 소피 말해서 또 화장실 간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안 갔어요. 그래서 계속 있었습니다. 자 끝까지 듣고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너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No sleeping night, it's raining.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305번님, 0668번님, 임희진님 세 분께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3, 4부 도움 주신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아까 나의 엑스 이야기에서 아, 전 남친 때문에 내 사람 그걸 못 들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트라우마는요 부딪혀야 돼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주 잔인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딪혀야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12: 지켜줄게요. 한재야, 한국 세무사회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브람스 안마의자 슬림웨이 다이어트 이것 좀 올려주세요. 내려주세요. 정식품 주식회사 인천 글로벌시티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부두 IS 동서와

0: 함께합니다.
1: 자, 이제 극복하셨죠? 이제 들을 수 있겠죠, 이제? 3344번님, 세차장 운영하는 두댕입니다. 와이프랑 같이 차 코팅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자영업자 두댕이 항상 두대 챙겨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생업을 접고 듣진 않으시네요. 아이, 저스키리 농담.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SG 워너비의 네 사람 끝까지 들으면서 자, 우리 모두 트라우마 극복합시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다.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동해시 묵호동에는 도제비골이라 이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탁 트인 동해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부터 스카이 사이클, 자이언트 슬라이드까지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체험 시설이 마련돼 있는데요. 문체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이곳은 요즘 묵호 여행객들에게 인근 논골담길과 함께 묵호 권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새로운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10대 관광도시, 2천만 관광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품은 작은 소망들은 홀로 두면 금방 꺼질 듯 위태로운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그 불꽃들이 하나 둘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눈다면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돼 나타나죠. 우린 누구나 혼자서는 넘기 힘든 벽을 마주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누군가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그 벽을 넘어 길을 만들어내고요. 혼자라면 막막했을 길 위에서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나란히 걷는 동행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꿈꾸기에 더 찬란한 오늘, 여러분의 꿈이 외롭지 않도록 오후의 발견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 스위스로 이소라 함께한 비바였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비도 다 그치고 날도 너무 화창해지고 아주 기분이가 참 좋은 금요일 오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함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눠봤어요. 함께. 혼자일 때도 물론 좋지만 함께일 때 참 사람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뭐랄까 조금 더 성장하는 느낌도 있고 스스로가 나를 좀 더 돌아보게 되는 기회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배우고 성장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조력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또 함께하면서 함께 꿈을 꾸기에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 조력자라는 것에서 사실 저희는 우리 오빠리들이 너무 필요하다. 예, 제가 이제 오후에 발견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드리겠다 했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예,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희는 너무 초라합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고 이제 늘 하는 말이죠.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 뭐든지 어떻게요? 라고 물으시면 그냥 뭐든지 지금처럼만 이렇게 좀 애정을 많이 쏟아주시고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무한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제 서로가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저희도 뭐 의미가 없습니다. 방송한 의미가 없어요. 예.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 유재맘님, 더우세요? 어제 그제 우리 막 쌀쌀하다, 비 많이 온다 막 이랬는데 어느새 또 이렇게 며칠 만에 다시 또 덥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온이 좀 올라가죠. 연휴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입니다. 계획들 세우셨어요? 강릉은 지금 빵축제 가신다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오늘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연휴에 맞춰서 빵 좋아하시는 분들, 빵순이 빵돌이들은 아주 천국가도 같은 곳 빵축제 또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까망님께서 제 꿈도 응원해달라. 아, 늘 응원하고 있죠. 그리고 꼭 그 꿈을 성취하시길 저도 늘 바라요. 꼭 성취하시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죠? 1등 했다고 로또. 혼자 이렇게 또 나만 좋차 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까망님의 꿈을 항상 저희는 응원합니다. 리리 아빠님께서 오발이 조력자로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발 덕분에 힘나요. 감사해요. 근데 리리 아빠님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저희도 또 행복하고 힘이 나는 거랍니다. 예. 카빙님도 오늘 접선 장소에서 출첵해 주셨고 유튜브도 오셨나요? 접선 장소? 기다리고 있고요. 감사해요, 금강초롱님. 저한테도 역시 금강초롱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 영매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날씨가 참 좋아졌죠. 별일 없으시죠? 예, 건강 잘 챙기시고 늘 즐겁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자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잠자리님 되게 부지런한 분이세요. 잊지 말자 이 시간을 꼭 이렇게 오프닝 때 꼭 해주시거든요. 잊으실까봐 정말 항상 남겨주신 일찍 잠자리님 감사합니다. 케이님, 그러니까 늘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항상 이렇게 매섭게 말씀 남겨주세요. 케이님, 예, 케이님만 믿습니다. 우드로님께서 같은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당신 꿈에 들어가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울 것 같다. 전 꿈을 안 꿔요. 전 진짜 제가 꿈을 꿨다는 게 평생 진짜 일평생 손에 꼽을 만큼 진짜 꿈만 꾸고 자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꿈 꿨다고 하면 엄마가 놀라세요. 무슨 꿈을 꿨으니까? 물론 무의식 중에 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오신다고 하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와주시면 저도 감사하죠. 드로님.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금요일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런지 조금 조용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기분 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자창, 인터넷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죠. MBC 강원영동 채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스튜디오의 모습을 보시면서 TV로 딱 틀어놓고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시간 오늘은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갈게요. 채택되신 분들 오늘 또 선물 갑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곳간 열어야죠. 예, 사용과 신청곡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광고 먼저 듣고 옵니다.

0: 화이팅 왔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Sing Street OST 가운데 Drive It Like You Stole It 띄워드렸습니다. 좀 흥이 오르시나요? 금요일 오후 연휴의 시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신나는 곡들 오늘 만나볼게요. 냉정과 열정사이님께서 소설 속에서 우연히 최애 곡을 만났을 때 행복하다. 박효신의 동경을 좋아하시나요? 무슨 책이지? 노래 등장인물들이 노래방에 간 얘기네요. 지금 주신 페이지는. 주인공의 애창곡은 박효신의 동경. 떨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마이크를 턱에 붙이고 최대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편해요. 마이크 턱에 이렇게 붙이고 보면. 어쨌든 냉정과 열정사님 되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또 그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함께해달라는 의미로 조력자가 돼달라는 의미로 선물 보내드리죠.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신청곡 일단 올려두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도. 주소 성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기님 오셨는데 거실 TV 켜고 청소 중이시라고 사진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와, 이 업라이트 피아노, 나무 업라이트 피아노 진짜 오랜만이다. 이걸 아직 그 댁에 두고 계신 거예요. 저도 본가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어쨌든 되게 어릴 때, 그 정도 나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모님이 사주신 이 이런 딱 그 우드 업라이트 피아노가 아직 있어요. 근데 가면 이제 요즘은 진짜 거의 안 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터치감은 일반 이 디지털 피아노랑 너무 비교가 안 되죠. 예. 네. 근데 되게 반갑다. 사진 보니까. 일단은 이 반가움과 함께 TV 스탠드 용도로 또 잘 쓰이고 있다. 네,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시기님. 청소할 땐 이제 오발만한 게 없죠. 예. 네. 잡생각 사라지고 오로지 청소에 집중할 수 있는. 고맙습니다. 유튜브 창으로도 오늘 많이 대화 중이신데 아까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채팅창에 계신 청취자분께서 이제 실명으로 지금 채팅창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지금 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어떤 분이 괜찮다. 굳이 그렇게 개인정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행인 건 이 유튜브 창이 진짜 우리가 뭐 들어가서 뭐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없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면. 어쨌든 예. 서로 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예. 저도 참 모르는 거 많은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예.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문자창에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을 채팅창에서 같이 나누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구쟁이 양마님께서 금싸

어린이들은 기존 문자창 참여가 더 많으신 것 같고 유튜브 창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나 아인데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제도 비슷한 말씀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이제 우리 금싸기들이 낯을 가리고 있는 것 같다. 환경도 좀 새롭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이제 서로 이제 눈치 작전을 살짝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눈치를 그렇게 봤습니까 여러분. 네. 문자창에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서로 따끔하게 얘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받아주시기도 하고 부드럽게 평소처럼 그렇게 티키타카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진짜 이게 또 유튜브 창에서는 닉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저도 그러니까 기존의 청취자분이신데 유튜브 채널로는 이렇게 이름이 또 나오니까 왠지 다른 분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사르르님 문자로도 한번 알려주셨었죠. 네. 이렇게 또 앞에 말씀 남기실 때 닉네임을 말머리로 달아주시면 또 이해하기도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오늘 방탄소년단 노래 원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버터 오랜만에 들을까요?

0: 소란의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개구쟁이 악마니 아직이요. 2등급까지 확인하시고 이제 문자창이 그 비공개로 바뀌었는데 죄송해요. 택도 없다. 시간 좀 남았다. 왕관 쓰시려면 지금까지 한 거 정도는 하셔야 된다. 이게 1등급 가기까지가 진짜 어려워요. 네. 약간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조금 뭐랄까 목표의식이 좀 흐릿해질 수 있지만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개구쟁이 악마님. 열심히 응원합니다. 예, 제가 1등급까지 조력자가 돼드릴게요. 파이팅. 3482번님 오셨어요. 너무 청순하고 깨끗한 노래는 왠지 모르게 가슴 찡해지는 곡을 발견했다.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한다. 한로로의 노래. 이 노래가 주말에 선곡이 됐습니다. 주말에도 들어주실 거죠?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영영 듣고 싶으신 분들은 주말에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 순서에 돌아올게요.
1: DNA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 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 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0: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오늘 하하호호님께서 유튜브 창으로 청해주신 노래였습니다. 아, 밤새한영님께서도 밤새한영님? 박진영 씨를 아, 되게 좋아하셔. 특히나 요때의 그 비닐바지 입었던 그 진영 오빠를 너무 사랑하는 걸 압니다. 네. 강원도 전국에, 강원도에 다 소문이나 있다. 아, 쿰팡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지기님께서, 아, 그러시구나. 오, 아내분이 그 피아노를 애들을 가르치시는구나. 요. 주말에 동네 아이들 개인 레슨을 해요. 요. 일단 중요한 건 참 그 집안에 항상 이 음악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아니, 펜션을 오픈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었나? 오, 축하드려요. 지금 사실 이제 채팅창에서 또 저만 모르게 저만 이제 막 선곡하고 문자창 보는 동안에 우리 오바리들끼리 또 이제 막 얘기를 하느라 약간의 소외감을 또 잠깐 느꼈어요. 어쩌라는 건지. 그죠? 그래서 얘기를 지금 쭉 보니까 펜션을 오픈하셨다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좀 와 힘들진 않으실지 좀 걱정도 되고 지금 서로 이제 주소 남겨라. 근데 여기는 남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의 여신님, 여기서 직접 서로 소통하시고 가실 분들은 또 다녀오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대신 방송에서 언급이 좀 어렵고 채팅창에서는 뭐 예, 어떤 말도 못하겠습니까? 예쁜 말만 해주세요 대신에. 그리고 까망님은 지금 차돌숙주볶음이 갑자기 드시고 싶으셔서 아, 마트를 들리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죠. 예. 저도 약간 이제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두툼한 고기도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좀 얇은 고기, 숙주와 이렇게 아삭아삭 같이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더라고요. 저녁 메뉴를 벌써 들르셨군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아, 뭐 먹지 진짜? 금요일 저녁인데. 3521번님, 리디 집착녀로 변했어요. 나 간섭 싫어하는 거 몰라요? 방송하더니 집착녀로 변했는데 원래 집착녀였어요.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초지일관 항시 똑같습니다. 변함없는 사람. 예, 3521번님 그거 이제 감안하고 함께해 주셔야 돼요. 예. 아, 간섭을 싫어하시는 거를 몰랐죠. 당연히 너무 이제 드문드문 오셔가지고 제가 잘 몰랐는데 아마 익숙해지실 거예요. 예. 막 이게 좀 질적되고 간섭하고 이런 거를 이제 아 여기는 이런 그런 곳이구나 이제 익숙해지실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 너무 재밌는 문자가 왔어요. 약간 요즘 소름 돋는다. 노마드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신호대기 하시다가 앞에 차량을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셨겠죠? 근데 그 차량 중에 S사 국내 브랜드 S사 차량 중에 아 뭐라 그래야 돼? T 기억이거든요. T 모델. 근데 그게 이제 T땡땡이라는 자동차인데 요걸 이제 거꾸로 영어 스펠링을 거꾸로 하니까 I love it이었던 거예요. 소름. 자신 차 이름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 어제 클로징 문자 발상의 전환이 생각나서 보냅니다. 세상에 이걸 또 어떻게 거꾸로 보실 생각을 했지? 역시 매일 이렇게 뭔가 서로 새로운 걸 자극을 이렇게 넣어 줘야 돼. 어, 놀랍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 감사해요, 노마드님. 신청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낙환이 얼룩말룩 등장해 날쌔게 좀 오늘 달려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낙환님은 오늘 세상에 아침에 아마 출근길에 문자를 주신 거 엄청 일찍 가시는구나. 한 1시간 채 안 걸리시지 아마? 40분, 50분 정도 걸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출근길이. 근데 출근길에 출근길 햇살이 너무 반가워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거 아까 또 심쿵하지 우리가. 아 감사합니다. 남은 금요일 오후도 우리 상큼하게 마무리하자고요. 날쌔게. 예. 마룬5 위즈 칼리파 함께했습니다. 페이폰 노마드님 신청곡이에요.

노래 듣고 왔고요. 까망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예, 정정 들어가겠습니다. S사 옛날 이름 K사가 맞죠. 예. 아, 예리했어요. 까망님. 오. S사 아니고 K사. 근데 뭐 유튜브 창 보니까 벌써 다들 잘 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I love it. 좀 소름 돋는다 진짜. 그리고 아 까망꼬망님께서 이것도 너무 귀엽다. 이건 이제 2차가 아마 그 경 K사 얘는 K사 맞죠? K사 이제 뭐 HK사죠 이제는. 아 너무 어렵다. K사에서 나온 그 소형차인데 요를 이렇게 요를 땡땡 차 이름 앞에다 그 차주분이 요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봐야 웃긴데 사실 말로 전하니까 좀 재미가 없다 그죠?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를 땡땡. 3521번님 저 항상 듣고 있어요. 문자를 잘 안 보낼 뿐. 아까 그 이제 간섭 싫어한다 하신 분. 왜 듣고만 계세요? 안 오시고?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집요하게 들어가요. 네. 3521번 최근에 좀 문자를 보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자주 만나요. 우리 닉네임도 좀 설정하고 좀 이렇게 개인사도 좀 오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디오가? 자주 만나요. 그럼요. 오발의 근간인데 밤사연 형님. 동생분이 밤사연 형님 댁도 따님이 이렇게 셋이거든요. 밤사연 형님이 가운데시고. 근데 리디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막내가 언니들한테 효도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뭔가 아 옷을 선물했구나. 세상에. 그럼 막내 동생분도 같은 옷으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효도했어요. 막내야 승진 축하하고 너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 넘치길 복받기를 항상 기원할게 하시며 덕담으로 이렇게 또 같이 주셨네. 아니 근데 카톡 그 메시지를 같이 남겨주셨어요. 근데 언니들이 나에겐 부모님이다. 오. 얘기를 한번 들었던 그 유학도 좀 보내주시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나이 차이가 좀 있으셨나요? 어쨌든 참 너무 우애가 좋습니다. 밤새한 형님. 동생분께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고 싶은데 대신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생분 주소를 주시겠습니까? 네. 잘 협의를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남겨주세요. 밤새한 형님. 괜히 내 동생 같아서. 일면식도 없지만 저 동생도 없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진짜.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승진 축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3991번님께서 세상에 사장님께서 휴무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연휴 야 너무 좋은 회사다. 예, 평생 직장합시다 우리 3991번님. 어쨌든 사장님이 휴무 주셔서 어떻게 하루를 잘 보낼까 싶어 커피보트 한번 타보고 싶어서 현장 티켓 받으러 갔거든요. 12시에 배부 시작이었는데 와 다들 어찌렇게 부지런하신지 제가 11시 20분에 도착했는데도 15번째였어요. 그래도 표가 있어서 6시에 배에 아이들과 타러 간답니다. 그 전까지 라디오 듣고 있을게요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는 어딜까요 지금? 경포 습지 쪽을 돌고 계신 것 같은데 오! 벌써 뭔가 이렇게 녹음이 한여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날씨가 되게 지금 걷기 좋지 않나요, 오늘? 바람도 선선하니? 3991번님, 잘 다녀오세요. 이거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6월까지 아마 무료 시승 무료 체험 시승 무시승 체험하실 수 있는 거죠. 행복한 연휴의 시작이네요. 3991번님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건강의 최고님은 차가 밀려서 지금 주차한 기분으로 어디 정도를 지나고 계신가. 이제 차가 좀 많아질 때죠 지금. 연휴의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건강의 최고님도 주소 성함 주시고요. 오해 발견 잊지 마시고 바쁘시더라도 가끔 이렇게 안부 남겨주세요. 예. 요즘 뭐 거의 예 그 뭐랄까 이 질척과 간섭과 집착과 이런 모습 적극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자주 오십시오. 건강이 최고님.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 제 직설화법으로 알려달라. 여우의 여신님도 택도 없다. 택도 없고 아직 좀 한참 남으셨고 예.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거 한 두 배는 해야 2등급에서 1등급은 간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드로님, 소문이 났나? 아, 지금 뭐 준비는 항상 하고 있는데 저도 시티팝 계열 진짜 좋아하거든요. 시티팝 장르. 근데 요게 또 맞아야 돼요. 예, 제가 부르는 맛이랑 또 잘 맞아야 되는데 일단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앨범. 신청곡 준비했어요. 이혜민의 목소리입니다. Walking on Sunshine.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

0: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 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리리 아빠님께서 정확하게 남겨주셨네요. 정답을 자주 오는 게 최고다. 하루에 막 12번씩 오셔도 돼요. 120번 오셔도 됩니다. 2부 끝곡은 우효 민들레입니다. 달콤설탕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인데 오늘 금요일 맞아서 남편분이랑 치맥하시기로 했대요. 너무 좋죠 진짜.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집에 가는 길 너무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신청곡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 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교육활동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3부 시작은 임재범 씨 특집으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곡이었고요. 임재범 씨 솔로 데뷔 앨범, 솔로 데뷔곡 이 밤이 지나면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낙화님, 은퇴 선언하셨지만 어디에서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임재범의 노래는 영원하리라.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좀 약간 다들 좀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또 이렇게 대적 같은 분 같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는 또 임재범 씨가 남긴 그 노래들을 들으며 임재범 씨를 항상 그리워하겠죠. 일반 사람, 일반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되게 뭐랄까 그동안에 40년 동안에 이제 가수 생활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참 힘든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수로서. 그런 순간순간들이 그 한 문장에 다 녹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제 가수 임재범은 은퇴를 하고 일반 사람으로 돌아가겠다. 이 말 속에 그간에 참 많은 수고를 하셨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재범님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노래 부르시고 싶으면 오셔도 되긴 합니다. 그죠? 아, 3부 특집 임재범의 노래로 이번 주는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평상시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 신청곡 많이 주세요. 한국 시티팝의 대표 명곡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시는군요. 그렇게 됐네요, 진짜. 이 노래는 제가 애초에 정해놨었거든요. 마지막 노래로. 근데 오늘 또 시티팝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핑크토끼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좋아서일까요? 집에 가기 힘들어요. 차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뭐 예, 각각 곳곳에서 지금 정체가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연휴 시작이다 보니까 아마

0: 이동량이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 연휴 계획들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고 오늘 3, 4부 순서는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청곡으로 가는데 우리 오랜만에 노래 끝말잇기 한번 해볼까요? 노래 끝말잇기 제목으로 뭐이 밤이 지나면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음 곡을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면자로 시작되는 곡을 신청해주 뭐가 있을까 근데 면자로 시작되는 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광고 듣고 와서 첫 곡을 전해드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노래 선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이 밤이 지나면 아닙니다. 진짜요? 아치님께서 타고난 성대의 소유자였죠. 일반인에 비해 성대가 굉장히 크다고 하더군요. 막 맞는 것 같아. 사실 뭐 지금 어디 출처로 잘 모르겠지만 괜히 맞는 것 같아. 이 성량이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죠. 그리고 케이님 일반인 아니죠. 유명인이지 케이님. 이것도 재밌네. 쿰팡님 내 성대는 옹졸하다. 궁금하네. 쿰팡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옹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옹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노래 부를 땐또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성대가 옹졸하다는 것도 신선합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휴 계획도 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3, 4부 순서는 노래 끝말잇기로 사연과 함께 이어갈게요. 광고 듣고 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찾아주시면 오늘 채팅창에서 또 다른 오바리들과 함께 활발하게 채팅하면서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도 당연히 보실 수 있죠. 예. 저도 지금 신기해요. 밤새 안녕님. 예. 너무 신기합니다. 언제까지 갈지. 예, 이 신기함이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 아직은 좀 저도 약간 신문물에 늘 항상 늦다 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자, 노래 끝말잇기 오랜만에 한번 시동 걸어볼까요? 첫 곡, 신청곡 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쿤팡님께서 남겨주신 노래인데요. 미도와 파라솔 버전의 이젠 잊기로 해요. 요, 예, 요자로 시작되는 다음 곡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은근히 좀 어렵죠. 다음 그 다음 곡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예. 아, 나 여기서 끝말 노래 끝말 이렇게 끝내고 싶다 하시면 예, 희한한 글자로 끝나는 노래 제목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채택을 통해서는 선물 보내드려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이 노래 전주 되게 기네요. 노래 듣습니다.

자, 노래 끝말잇기 오늘 첫 곡은 미도와 파라솔 버전의 이젠 잊기로 해요입니다. 쿤팡님 신청곡인데 요거 이제 조정석 씨 목소리, 예, 정경호 씨 목소리는 이제 회상 얼마 전에 신청해 주신 그 곡. 요거 이제 조정석 씨 가성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요자로 시작되는 다음 곡. 아, 요래이 왔고요. 요거는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리고 아, 유지경 앞에 생략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지. 3482번 현진영의 요람. 다음 곡은 람? 뭘로 하지? 건강이 최고님도 GOD의 요즘, 예, 제가 여기서 끝내자는 건 아닌데 생각나는 곡이 요즘. 예, 은근히 어렵습니다. 아, 저도 와치님 슈퍼주니어의 아, 요리왕. 정 없으면 요거 나가려고 저도 지금 준비해놓고 있었거든요. 요술공주 세리가 좋다.

0: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1: 아, 혹시 제가 되게 지금 분주하게 방금 막 움직인 거 보셨나요? 아, 막판에 이렇게 또 노래들이 재밌는 노래들이 와서 선곡을 좀 바꿔볼까 했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 시간에 쫓겼다. 자, 요즘 너 말야 이 곡도 많이 주셨어요. 제이레빗 목소리고요. 네, 무난하게 일단 초반이니까 가보죠. 야자로 시작되는 다음 곡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되게 흐름이 되게 빠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첫 곡은. 두 번째 곡 요즘 너 말야 듣고 있고요. 세 번째 곡 야자로 시작되는 곡 기다립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자, 요즘 너마리아에 이어서 들을 곡 야자로 시작되는 노래 뱅크의 야누스의 이별. 3482번님 다 코 쓰십니다. 야간 비행 많이 왔고요. 야생화도 많이 왔다. 약간 이제 코너 흐름을 위해서 조금 템포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하겠습니다. 비만 워터님 거북이의 야는 그러면 또 다음 곡도 야인데요. 한 글자 노래 지양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코너는 좀 신나는 곡도 좋죠. 아치님 신청곡 놀아줘 야생마. 자 이제 맞자로 시작되는 노래 기다립니다. 맞자로 시작되는 노래예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둡니다.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럼 어떻게 5224번님? 아직 끝이 아닌데 우리. 마지막 승부 좋다. 마지막 승부 있었고 김아중의 마리아. 화사 마리아도 있고 빅뱅의 마지막 인사. 마지막 콘서트. 아, 트 뭐 나쁘지 않아요. 3430번님. 아, 마녀 여행을 떠나다. 국정쌤 병원 진료 잘 보시고 다 끝나신 건가요? 조심히 오십시오. 분위기 좀 이어가보죠. 오렌지 캐러멜 마법소니어. 두음 없이 가겠습니다. 여도 가능하다. 저스틴님 신청곡 여로 다음 곡 이어갈게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마법소녀 듣고 있으니 이제 여자로 시작되는 다음 곡 기다립니다.

이게 너무 아쉽다 이거 낙환님. 다음에 한번 노려보죠. 마음 약해서. 자, 차돌 빨리 사오세요. 쿤팡이 코너 끝납니다. 아, 옆차도 지금 오발 듣고 있다. 서로 창문 살짝 내리고요. 콘 켜놓고 하셨지만, 켜놓으셨겠지만 창문 살짝 내리고 이렇게 눈빛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바리들만이 아는 눈빛이 있다. 아, 다음 곡 마법소녀에 이어서 들을 여자로 시작되는 곡 여느래 커피는, 아, 선곡 기가 막히네요. 밤새한 형님 분위기 조금 더 이어가 보죠. 예, 네, 이런 느낌으로 여름아 부탁해 여름 안에서 많이 왔는데 여성시대 한번 가보죠. 씨야, 다비치, 티아라 함께합니다. 대자로 시작되는 다음 곡, 다음 곡 마지막 곡으로 갈게요. 여성시대, 네, 대자로 시작되는 다음 곡 마지막 곡 기다립니다. 샵 29

0: 있으니까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은 결과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지, 무엇이 가능한지 끝까지 설명해드립니다. 모든 민원은 공정한 기준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은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당한 압력에는 강원 안심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다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렴으로 설계하고 신뢰로 완성하는 강원.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아, 대자로 시작되는 노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대박이야 대찬 인생. 아, 박빙이었는데 이 노래 들어야죠. 백지영입니다. 대쉬. 우리 한 곡만 더 할까요? 마지막 곡이라고 했는데 딱 흐름이 너무 좋아 지금. 딱 한 곡만. 쉬자로 시작되는 노래 딱 한 곡만. 진짜 마지막이에요.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으로 마지막 곡 기다립니다. 쉬. 쉬. 쉬. 마음껏 주세요.

아, 백지영의 대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뭔가 이제 여름이 진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시도 좋고, 쉬도 좋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곡 받는다 했는데, 노팅힐 OST 쉬, 어디 있었고, 시간을 달려서, 옥달에 쉬어가자. 아, 쉬운 여자. 요즘 끌렸어요. 0707번이요. 아, 되게 끌렸는데, 시작하는 연인들을 위해 너무 좋다. 클래식화의 She is 6047번. 여름이 다가오니 들어줘야죠. 아, 저스틴님께서 오랜만에 재밌고 시간이 훅 지나가네요. 방송 항상 재밌어요. 과연 마지막 곡 무엇일까요? She로 시작되는 곡을 많이 주셨는데 신딜로페 쉬바 요것도 약간 이제 제가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거의 지금 박빙이었어요. 마지막에 지금 선곡을 바꿨거든요. 사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오늘 마지막 곡 가장 많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네, 마무리해보죠. 강렬하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스틸하트 가볼까요? She's gone.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정수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목보다 뭔가 막 이 정수리로 막 소리가 막 나오는 느낌이라서. 오. 스틸아트의 She's Gone 전곡으로 띄워드린 거는 거의 진짜 손에 꼽을 텐데 오늘 네, 6분 32초가 되는 노래 전곡을 띄워드렸습니다. 아, 노래 끝말잇기 오랜만에 했으니까 또 막곡은 요 정도로 네, 피날레를 또 장식해야죠. 오늘 노래 끝말잇기 참여해주신 분들 아, 감사합니다. 일단은 백지영 노래 대쉬가 오늘 선곡이 됐는데 사로비아님께서 부담을 며칠 전부터 좀 청해주셨어요. 근데 전해드리지 못하다가 오늘 이 노래를 좀 대신해도 괜찮겠죠? 예, 사로비아님 오늘 오후 근무이신 것 같던데 야간 근무 저녁 잘 챙겨 드시고 든든하게 방 근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문자 참여주신 분들 가운데 0479번님과 프리지아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고요. 오랜만에 했어요. 노래 끝말잇기. 아 약간 그 굉장히 긴장을 타게 된다. 그 이제 좀 딜레이가 있고 하니까 약간 초반에 딜레이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또 생각하시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 나름의 이제 후보곡을 올려놓는데 혹시나 없으면 이제 후보곡을 올려놓으면서 계속 여러분 신청곡 보고 또 뮤직뱅크 없는 곡 다운받고 예, 정신없이 해왔습니다. 아, 분위기 좀 괜찮았죠? 신나게 전해드렸고요. 아, 춘천 국종쌤. 춘천 가는 길에 고삐 풀려서 미친 듯 날뛰고 싶었지만 오늘따라 열차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마음속에 그럼요. 우리 또 공중도덕 잘 지켜줘야죠. 국종쌤 잘 참으셨고요. 무궁화님. 아, 남자 너무 불쌍한데요? 대체 그 레이디는 어딜 갔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갔대요. 예, 다른 사람에게 갔고. 그리고 아... 쿰팡님께서 다들 창문 잘 닫으셨죠? 예, 잘 닫고 예, 고음은 혼자만. 아 노마드님 오셨습니다. 근데 그 MBC 다 보셨구나. 보이세요 이게? 잡히나? 그렇게 가까이? 한번 볼까요? 아, 와 이게 MBC 아 어떻게 아셨지? 오 눈 너무 좋으신데? 예 저희 회사 이제 수첩인데 요거 이제 회사 저희 입사하시면 제가 예, 선물 드릴 수 있습니다. 입사하시면 매년 나와요. 우리 회사 거랑 교환 안 될까요? 하셨는데 아 제가 아직 몇 개 있거든요. 2026년도 게 와 한 해 절반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 아 요거 어떻게 전달을 드리 뭐 원하시면 예, 원하시면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약간 그 보물찾기 하듯 예, 좀 많이 탐내하시니까 예, 보물찾기 하듯 너무 쉽게 드리긴 뭐하고 뭔가 우리 미션을 좀 해서 주고받고 좀 해볼까요?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 노바드님. 스몰솔저님 집에 가는 길 라디오를 켰는데 와 시즈곤 전곡이라니 감사합니다. 같이 불렀더니 목이 아파요. 아유 이제 따라 부르면 진짜 큰일 난다. 예. 어우 전 들으면서도 막 정수리가 너무 아파서 아까 아 뭔가 이제 연휴의 시작 금요일의 마무리 예. 이런 곡으로 또 함께 했습니다. 퀸 노래 이어가 볼까요? 오늘 K님께서 원하신 노래인데요. Don't Stop Me Now.

재치가 있으세요, 노마드님. 숨겨두고 연락드릴게요. 1940번이 오셨습니다. 대상자분 댁에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매일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며 감사합니다. 1940번님. 매일 그럼 운전을 이렇게 항상 모셔다 드리고 또 이렇게 태우러 다녀오시고 하시는 건가요? 어느 기관에 계시는 것 같은데 늘 안전하게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드로님께서 우리 노래 끝말잇기 주식에 물타기 하듯 계속 붙게 된다고 파래요 빨개요 우드로님 창은 저는 뭐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려오는 좀 오래됐다. 네, 이 정도로만 우리 금요일 이런 얘기를 또 마무리합니다. 탱크님은 직장 이제 회사 후배분의 가족분이 그 피부관리실을 오픈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같이 드리러 가면서 얼떨결에 두피와 피부관리 같이 받고 오셨다고. 오, 너무 좋다. 지인분들 중에 이런 분 계시면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이제 막 샵을 고르는 것도 사실 되게 그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뭔가 연결고리가 있으면 가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탱크님 또 피부 미남 돼서 오셨겠군요. 번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땅콩님이 오셨는데 땅콩님께서 오늘 일찍 출근해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다가 먼데키즈의 가을 안부 들으시면서 오 너무 좋다고 또 이제 가사에 또 푹 빠지셨대요. 추억은 짐이 아니라 살게 하는 힘이다. 아 이게 어서 봤나 했더니 먼데키즈 가을 안부였습니다. 오늘 신청해도 안 틀어주실 거 압니다. 왜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야박하게 막 그랬어요? 그간에? 어제 이제 또 나갔으니까 금요일은 새싹이를 선곡해 주시고 저는 그동안 선곡이 됐었잖아요. 그냥 올려놓을게요. 주말에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일단 좀 TMI 하자면 주말 녹음 이미 끝나서 주말에 선곡이 좀 어렵고 네. 근데 제가 그 땅콩님 말씀이 너무 참 뭐랄까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예쁘신 거야. 금요일은 새싹이를 선곡해 주시라고 저는 그동안 선곡이 됐어서 라고. 어제도 땅콩님 신청곡이 사실 두 번 나갔죠. 유튜브에서도 나가고 또 이 앱 방송에서도 또 나가고 우주 EP의 리치 노래 너무 좋더라고. 가사가 진짜 마음이 너무 푸근해지는 노래. 근데 어쨌든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늘 끝곡 우리 새싹분의 신청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고가 되게 짧거든요 여러분. 광고 듣는 동안 우리 새싹분들께서 주시는 노래 중에 마지막 곡을 땅콩님의 바람대로 선곡을 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없으면 그냥 제가 선곡할게요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이고요. 새싹분들의 오늘 마지막 곡 선곡 도전을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2: 와, 광고가 너무 짧았던 거겠죠? 처음이요. 이렇게 뭐 이러고 해볼까요? 요청 드렸을 때 새싹분들의 반응이 없는 건 진짜 처음. 약간 충격? 네, 최초입니다. 우리 금싸기들의 신청곡은 당연히 이제 많았는데 우리 새싹분들이 아직은 조금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막곡? 마지막 곡을 내 신청곡으로? 좀 쑥스러워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요 도전은 다음 주에 또 한번 가보죠, 우리. 아, 요것도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두 시간 내내 가보죠, 우리 땅콩님. 그래서 오늘 끝곡은 노래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을 한 분은 또 다음에 드릴게요, 땅콩님. 솜버의 포텐셜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같이 마무리하죠. 아, 신나게 오늘 노래 끝말잇기 하면서 왔는데 마지막에서 조금 좀 서글프게 오늘 마무리하네. 우리 새싹이들 다음 주에 리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노래 전해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연휴의 시작 즐겁게 시작하시고 우리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별일도 없는데 공연이 머리가 뒤죽박죽 엉망진창 와글와글 뇌가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켜기 위해 마음부터 편안하게 다스리려 합니다. 저녁 6시 성당의 종소리, 조용한 산사에 울려 퍼지는 스님의 목각 소리, 명상을 할 때 사용하는 싱잉볼 소리 등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줍니다.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여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항상성 상태로 되돌리는데, 소리의 진동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색채 에너지도 큰 활약을 합니다. 뇌가 힘들 땐 미술관에 가는 게 좋아요. 뇌의 과부하를 막고 뇌기능을 최적화하려면 예술로 뇌청소를 자주 해주는 게 좋다는 조언을 여기저기

어디서 듣습니다. 가벼운 낙서나 산책, 그리고 여유로운 예술 감상 등이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준다고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그저 아름다운 것을 대하기만 해도 뇌는 우리에게 통찰을 선물하고 난다네요. 자,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그린 데이의 브레인스 2 들었습니다. 최윤아 씨가 와 그린 데이의 브레인스 2 이거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첫 곡부터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철 씨는 와 이런 비비는 굉음 소리 좋아요. 비비는 굉음은 뭐예요? 비비는 굉음. 잘 모르겠는데. 예. 한번 들려주실래요? 비비는 굉음?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그린데이의 브랜치 2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부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담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IS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

0: 뚜렉 도드람 한 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아, 이때 저 위트니 휴스턴의 노래는 정말 대단했죠. 예. 기세등등하게 노래한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위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었습니다. 2021번으로 아저씨 저 22살 대학생입니다. 오야, 고마워요. 예. 22살이면 위트니 휴스턴 노래 예, 들은 나이는 아닌데 사실 그렇죠? 뒤늦게 들은 거죠. 위트니 휴스턴,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자, 퇴근하려고 하는데 아, 이 새가 차에다가 실내를 왕창 해놓아서 티슈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세차하고 가려고 합니다. 예. 6790번으로 아, 기분 좀 업되게 신나는 곡 들려주세요. 오, 야우.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죠. 새 그 변에 새똥에는 그 약간 석회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그대로 놔두면 차가 부식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닦아줘야 돼요. 잘하셨습니다. 6790번. 예. 아 근데 실내를 얼마나 해놓고 가가지고 티슈로 감당이 안 된다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고현준 씨가 아주 장문의 글을 주셨는데 50대 중반에 4년차 초보 애청자입니다. 그리고 뭐 음악 처음에 듣다가 뭐 10분 듣다가 껐대요. 하도 예, 뭐 이런 방송이 있어, 뭐 이러고 예, 쭉 가다가 지금은 이제 열심히 들으신다고. 감사합니다, 고현준 씨. 자, 청해 주신 음악은 AC/DC. 야, 이거 오늘 제가 또 모처럼 AC/DC 티셔츠 입고 왔거든요. 아, 그동안 제가 아티스트 티들이 꽤 있는데 아, 백햄 35주년 티 계속 입고 다니느라고 아, 요즘 등한시했거든요. 오랜만에 입고 나왔습니다. AC/DC, Back in Black. 어디 갔나 이거? 듣겠습니다.

영국 밴드 스테이터스 코어 Rocking All Over the World 들었습니다. 이창호 씨가 청해 주셨는데 아, 야 축구 팬이시구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울버햄튼을 응원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예. 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응원팀 잘 나갈 때는 주말이 즐겁고 반대로 성적이 안 좋으면 괜히 한 주 내내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강등이 확정돼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십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좀 허전하고요. 예. 그래도 제가 참 좋아하는 순간은 울버햄튼이 홈경기에서 승리하면 경기장에 Rocking All Over the World가 울려 퍼지는데 팬들이 목청껏 따라 부르는 장면이 정말 멋집니다. 오, 아, 이 노래를. 예. 아니, 울버햄튼 원래 좋아하신 거 아니면 황희찬 선수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팀은 강등돼가지고 이제 2부 리그로 가야 되는데 아, 황희찬 선수의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팀을 응원하진 않기 때문에 아, 이번 월드컵에서 황희찬 선수가 좀 저 맹활약해가지고 아, 좋은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좋잖아요. 예. 스테이터스 코어. 스테이터스 코어 이 밴드는 진짜 오래된 밴드입니다. 한국에서도 한번 공연했고요. 예전에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저 공연할 때 그때 오프닝을 스테이터스 코어가 했어요. Rocking All Over the World. 이창호 씨고 맞습니다.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AC/DC의 Back in Black 였고요. 자, 3, 5.

5859번으로 청해 주신 네킹콜 LOVE love.

0: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 린.
1: 고양 창릉 우미 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8: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7: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하이퍼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5: 내일부터 또 사흘 연휴가 시작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더위와 자외선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전에 전국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좀 지날 수 있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내일이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기온이 낮을 텐데요. 아침에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4도, 대구는 22도, 부산은 21도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월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름 옷 준비해 두시고요. 공기질은 깨끗하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으니까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비 소식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1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서스펜스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감독이

에도 불구하고 연출력을 최고로 치지 않았다. 자신의 영화에 카메오 출연하기를 즐겼기에 배우의 연기를 중시했을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히치콕은 말한다. 훌륭한 영화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시나리오,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다.

또 별로인 작품이 된다. 최근에 관심을 갖고 시청하는 드라마가 몇 편 있어서 더 히치콕의 견해에 맞장구를 치게 되었다. 배우들 연기는 뛰어난데 어쩐지 흡족하지 않아서 왜 그럴까 곰곰 생각해보다가 감상평이 복잡해진 원인을 나름 짐작하게 되었다. 등장인물들이 저마다 명대사를 쏟아내서 부지런히 주워담아 기억의 서랍에 넣어두기 바쁘다가 문득 피로감을 느꼈다. 처음엔 위로를 주었던 대사들이 어느 순간 피로로 다가왔다. 과유불급이란 생각도 들었다. 100마디 명대사보다 흔들리는 표정과 침묵이 아쉬워졌다. 명감독 히치콕이 말하는 명시나리오도 100% 완벽한 대본을 가리키는 건 아닐 것 같다. 또 같은 작가가 같은 공식, 같은 규칙을 따라 썼는데도 어떤 작품은 훌륭하고 어떤 건 별로인지 그 이유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아무래도 그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어서 작품마다 들어간 글의 힘이 달라서 그런 것 같다. 첫수는 오늘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지만 우리들 모두는 자신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나가는 작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히치콕식으로 말하면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시나리오, 둘째도 시나리오, 셋째도 시나리오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인생 시나리오를 쓰라니 난 작가가 아닌데요. 난 글 같은 건 원래 잘 못 써요. 그러면서 뒷공무니를 빼려는 이에게 킬 더 도그의 저자 폴 기오는 말한다. 당신은 평생 서사를 흡수하며 살아왔으니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글을 쓰되 아는 것을 쓰라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써라.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써라. 당신을 흥분시키는 것을 써라. 당신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써라. 인생 시나리오는 진짜 아는 것을 쓰는 게 최대의

my

아하, 레제플린의 블랙독 들었습니다. 자, 오늘 3, 4부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예, 샵 8000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아,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자, 6시 40분 52초 막 지났습니다. 와, 사진 한 장 보내셨는데, 와, 5월의 햇살 예쁜 날 많이 버리고 이사 왔는데, 어우, 집이 좀 작은가 봐요. 또 정리 들어갑니다. 예. 그래, 좀 정리 좀 하셔야 되겠는데. 짐이 많으시네. 근데 이게 또 정리하다 보면 다 됩니다. 아, 그럼요. 예. 정리하면 다 돼요. 1년 만에 합천으로 글램핑 왔습니다. 이전에 캠핑할 때도 저녁 준비하면서 백캠 들었는데, 아, 글램핑은 더 여유 있네요. 역시 도시에서 벗어나니 좋네요. 하고 박윤정 씨. 어, 그래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자, 8339번으로 청해 주신 조지 벤슨 깁니다 나이.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신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백초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3, 4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릴 겁니다. 지금 막 신청하시면 돼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휴대전화 문자로요. 예.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아,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시간에 백캠 들으니까 좋네요. 날씨도 맑아서 더 기분이 좋네요. 박희진 씨. 와. 야, 근데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까 진짜 어제도 그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너무 대낮인데 이거. 오.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1, 2부 끝곡은 이동환 씨가 청해 주신 켄트의 747, 747.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오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팀 어번이란 미국의 라이프 코치가 유명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엔 두 주인공이 경쟁한다. 하나는 합리적이고 성실한 어른,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원하는 어린 원숭이다. 포인트는 꼭 원숭이를 이겨내서 항상 건실하라가 아니고 놀고 싶고 쉬고 싶은 본능을 무조건 떨쳐내지 말고 적절히 관리하란 건데요. 많이 일한 다음엔 휴식을, 속을 많이 끓인 날은 꼭 스스로에게 보상과 즐거움을 주라. 안 쉬고 안 놀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쌓인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

0: 회복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넘어 텐디야.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잠시만.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업타운 걸. 오늘은 웨스트 라이프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3854번으로 총해 주셨는데 이분도 축구 팬이시네. 아스톤 빌라의 36년차 한국 팬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우리 팀하고는 마요르카 시절부터 연결되었는데 꼭 오길 바라면서. 예.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진짜 아스톤 빌라로, 예, 아스톤 빌라 측에서 제안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거절하는 바람에 이게 이적이 안 됐는데, 저는 솔직히, 예, 아스톤 빌라로 갔으면 좋겠네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예. 아, 아스톤 빌라가 괜찮아요, 팀이. 아.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파리 생제르맹에서 놔줘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또 아스톤 빌라 파크에 한번 갔었잖아요. 토트넘하고 아스톤 빌라 경기 보러. 그런 손흥민 선수가 골도 넣고. 예. 2024년 봄에. 제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직접 직관한 게 뭐 여러 번 있습니다. 또 구장에도 여러 번 갔죠. 스탠포드 브릿지, 그러니까 첼시 구장에는 세 번이나 갔었고요. 한 번은 배순탁 작가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그렇죠. 예. 가면서 그때도 토트넘 경기였던 것 같은데, 토트넘 원정 경기.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때 부상이라, 예, 없었어요. 예. 아이, 안타까웠어요. 그다음에 저 아스널 홈구장 에미레츠 스타디움도 갔었고요. QPR 구장에도 예전에 두 번이나 갔죠. 아, 이래저래 뭐 여기저기 많이 갔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좀 성사되기 바랍니다. 예. 아스톤 빌라로 이번 월드컵 끝나고 이적했으면 좋겠는데, 이강인 선수가. 3854번. 예. 고맙습니다. 가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는 이강인 선수 좀 뛰게 해주는 건가? 아, 왜? 엔리케 감독 마음에 안 들어. 가끔. 예. 아니 뭐 우리 편 아니니까 뭐.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와!

0: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빨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웅장하죠. 예.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들었습니다. 1104번으로 지난 5월 4일 오늘처럼 화창한 날에 가든 스튜디오 밖에서 포레스텔라의 녹화하는 걸 봤었는데 와 문득 그때 생각이 많이 나며 괜시리 아련해지네요. 오늘 같은 불금에 더욱 잘 어울리는 화려한 화음의 향연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신청합니다. 예. 사진까지 보내셨네. 예. 고맙습니다. 또 박지현 씨도 고3 수험생이 있는 저희 집은 연휴인데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예. 이번 황금 연휴도 라디오와 보내야겠어요. 포레스텔라의 아마게돈. 예. 제가 그때 포레스텔라에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예.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우린 튼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포레스텔라 멤버들한테도 좀 전해주세요. 예. 배철수 아저씨가 약속을 지켰다고.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7시 15분 15초 막 지났고요. 9721번으로 청해주신 네. 피터 개브리엘 슬래치 해머.

Black Crowes, Hard to Handle 들었습니다. 7785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아 요즘에 아주 짧고 굵고 좋은 노래 하나 찾았습니다. 예. 시간 애매할 때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간 안 애매한데요? 늘 안 애매합니다. 예. 그리고 이 노래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여러 번 나갔는데 그때는 어디 가셨다가 이제 발견하신 거예요? Black Crowes, Hard to Handle. 앞에 들으신 음악은 피터 게브리엘의 슬래치해머. 예. 큰 망치란 뜻인데 아이 뭐 이 작전명을 이걸로 바꿀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불쾌하더라고요. 예. 슬래치해머. 예. 자, 아, 이대근 씨가 청해 주신 예. 저는 이 영화 다른 어떤 분들은 이게 황당무계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영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예. 윌 스미스 주연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예. 드루 힐 그리고 쿨 모디가 함께했습니다. 윌 스미스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0: 차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호텔.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내일이 연휴 기간 동안 가장 궂은 날입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어서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도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겠고 호남 내륙도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는 서울 23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 좀 낮아지겠고요.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30도 가까이 오르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화요일에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seconds of summer. 티스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 잘 있나 모르겠네. 아, 백현 친구예요. 예, 그럼요. 정선미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아, 더워지니까 이 팀 생각이 난다고요. 여름 들어가서요. 예. 5 seconds of summer. 야, 이제 진짜 5월 하순이니까 여름이 머지않긴 했네요. 예, 진짜로요. 오.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7시 35분 7초 막 지났습니다. 아, 오늘 축구 얘기 많이 하게 되네. 아, 5783번으로 사진을 보내셨는데, 아저씨, 와, 저 오늘 파리 생제르맹이었어요. 체육대회 저희 반 반티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 먼지 덮어 쓰고 이제 씻고 나와서 백캠에 집중합니다. 아니 반전체가 파리 생제르맹의 뭐 팬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반티를 이걸로 했어요? 와, 재밌네. 자, 6827번으로 아저씨를 30년 넘게 아저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딩 때 미술학원에서 듣기 시작해서 지금 작업실에서 들을 때까지요. 감사해요 하셨는데, 30년 전에 한 번 아저씨는 영원한 아저씨 아니에요? 지금 와서도 바꾸기도 애매하잖아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지금 와서 바꾸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예. 6827번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청해 주신 음악 Ray Worth It.

네, 마이클 잭슨 잼 들었습니다. 김상용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레이의 월시였고요. 빨리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씨, 저거 오늘 많이 밀렸는데 이게 시간이 없네. 아이, 박정만 씨가 청해 주신 곡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0: 올리비아 로드리고 드랍 데드 들었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 이름 듣고 제 신청곡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아, 숟가락 얹어서 저의 신청곡이라고 해주시면 점점점 안 되겠죠? 네. 아, 되죠? 왜 안 돼요? 예. 예, 한규현 씨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더 큐어 신청하셨는데 여기 묻어 가실래요? 제가 이건 예. 아, 괜찮으면 저는 뭐 여기다가 아, 예, 어프 갑니다. 예. 올리베르 로드리고 드랍 데드.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가신 분, 와, 백햄 친구 마마스건 보러 왔습니다. 30주년 코로나 축하 기념으로 연주하는 영상 본 거 억제 같은데 오랜만에 내놨네요. 아, 요거 저 특집 방송. 그래도 음악이 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 힘들 때, 와. 배철수의 음악 캠프 30주년 특집 방송의 일환으로 한번 했죠. 예. 자, 음악은 마마스건 음악은 그 현장에서 들으시고요. 예. 오늘 그 곡은 영화 헤일메리 프로젝트를 재밌게 봤습니다 하고 박준동 씨가 청해 주신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녁 직후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룰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뼘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0: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3: 창조 주비푸드.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뚫자.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6: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6: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6: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6: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야, 뭐해, 빨리 와.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6: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국내 유명 도서 판매 기업의 창업주는 가난한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배움에 대한 갈증을 독서로 풀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회사를 세울 때 책을 가까이 하며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업 지침을 세웠습니다. 한 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더라도 그냥 둘 것. 이 책 저 책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 주지 말 것. 책을 훔쳐가더라도 크게 망신 주지 말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서 좋은 말로 타이를 것. 누군가의 선한 마음이 책을 통해 타인에게로 번져갑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는 커피 한 잔, 따뜻함이 스민 문자 한 통, 때로는 꼭 잡은 손으로 우린 비슷한 마음을 퍼뜨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5월 22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마이클 잭슨과 에이콘이 함께 부른 Hold My Hand였습니다. 국내 모 도서 판매 기업 창업주가 어떤 영업 지침을 이렇게 근사하게 세웠었군요. 첫 번째, 두 번째 지침은 뭐 손님들한테 다가가지 말라는 지침은 어떤 백화점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약간 이제 구경하고 싶은데 막 가까이 와서 뭐 도와드릴 거 있냐 막 여쭤보시면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상한 마음에 자꾸 아 아닙니다 하면서 빨리 나오게 돼서 그거 아주 참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아주 적당한 지침이다 생각했었는데 세 번째가 정말 인상 깊습니다. 책을 훔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막 망신 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타이를 하고 이게 정말 책이 주는 영향력을 그대로 닮아있는 창업주의 마인드가 묻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별밤에는요. 시에 대한 문턱을 낮춰준 박준 시인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에서 꺼낸 질문으로 부엉이들 답변 만나보고 시로 풀어보는 사랑 고민 이따 9시부터 시작해요. 오늘도 별밤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왔고요. 김현아님께서 저 오늘 집콕했어요. 휴대폰이 집계해주는 걸음수 확인하니 32걸음이라네요. 자랑해도 되죠? 파워 외향형인데 집콕도 할 만합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예요. 이게 특히 라디오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주말에 잘 쉬지 못하고 막상 쉬는 날이 와도 뭐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잘 못 쉬는 분들 많은데 아주 다음에 요거를 더 줄여보는 방향으로 아예 나중에 한 자릿수는 그건 조금 문제 있겠다. 그건 몸이 오히려 굳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서른 걸음 즈음해서 4자까지는 가지 않는 걸로 주말을 진짜 맛있게 쉬는 하루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나름의 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5529님 이나언니 전래동화 중에 내가 깎은 손톱을 쥐가 주워먹고 나랑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해서 진짜인 나를 집에서 쫓아낸다는 얘기 아시나요? 저 요즘 그게 현실에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요. 쥐일은 운동하고 쥐이는 영어 공부하고 쥐삼은 영화 모임 나가고 쥐사는 집에서 쉬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은 하나라 애석합니다. 맞네. 이게 이 전래동화가 현대판으로 재해석돼야 되겠네. 이래서 요즘 바쁘다 바빠 현대인들은 쥐를 128마리씩 거느리고 살았대요 하면서 끝나는 나쁘지 않네요. 뭐 나 나와서 살지 뭐. 쥐들은 한 집에서 살아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그 복사본들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르바이트도 실컷 돌려. 어휴 너무 남겠는데? 괜찮네. 7278님 안녕하세요. 이나씨 대장부엉. 저는 80이 넘은 엄마를 모시고 사는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폰으로 지인들에게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는 법을 엄마한테 알려드리다가 살짝 짜증을 냈어요. 좀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알려드리면 될 것을. 50 넘은 저 자책하고 반성합니다. 삐져서 말 안 하고 계시는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마음 풀어요 엄마. 아 요거 몇 살이 돼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쉽게 짜증이 올라오죠. 엄마한테는. 요거는 지금 이 마음을 영상으로 셀카로 찍으세요. 지금 한참 이거 뭐 핸드폰 영상 이렇게 받는 거에서는 기쁨을 느끼는 때라 보내는 것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보고 피식 웃으실 것 같거든요. 아,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듣고 올게요.

그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추워 우스워 보이기 싫었어 핑계를 빼고 누워 언제나 우라 속에 살아 뜨거워 그래서 내게 보내나봐 차가운 시선 이 세상 어디도 날 위한 곳은 없어 도망치듯 집으로 두 발을 움직여 Stop it 거의 너무 그만 닦고 위로서 주저앉아 나만 왜 징징대 봐 자기 싫다고 위로서 웃겨 나도 못 보면서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이어서 B2B의 집으로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0202님께서요. 저 산업관리위생기사 필기 합격했어요. 연차 내고 시험 치러 갔는데 공부 좀 더 할 걸 얼마나 후회했던지요. 한숨 푹푹 쉬고 시험 쳤는데 웬걸요? 아슬아슬하게 합격선 넘겼네요. 대장부왕이 축하를 받고 싶어서 사연 남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연차 내셨다는 거 보니까 일하시면서 준비하신 건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요즘 이렇게 새로운 인생의 경로를 이렇게 좀 모색하시고 뭐 때로는 더블잡을 하고 아예 뭐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한테 또 좋은 기운으로 퍼져갔으면 좋겠고요. 이영지님, 저 얼마 전 제 생일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간 상대가 내뱉은 폭언과 힐난이 상처가 돼서 아리네요. 마치 타자 연습 게임에서 단어들이 마구 떨어져서 무너지고 뭉개진 바닥이 된 기분이에요. 이거 약간... 드라마에 이거 효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표현이네요. 이 와중에 표현을 어떻게 이 와중에 이렇게 잘 하시는지. 그간 상대가 내뱉은 거 근데 잘 헤어지셨어요. 폭언은 폭행과 같아요. 영혼에 상처가 납니다. 그리고 외상은 오히려 뭐 되게 심각하지 않은 거는 이제 치료가 되고 나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말로 얻은 상처는 어떻게 내가 뭐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처로 남겨지기도 해요. 저는 영지님이 이 일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생일 선물 같은 일이었다라고 돌이키는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강력하게 믿어요. 알겠죠? 그런 말 듣고 그럴 뿐 아닙니다, 영지님. 노래 듣고 올게요. 켈라니의 Folded.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가져온 노래는 브루노 마스의 노래인데요. 요거는 아직 많이 못 들어본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로 아리에스고 토도라는 곡인데요. 그치만 막상 들으면 익숙한 곡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많은 사랑받고 있어서 라디오에서 저희 별밤에서도 몇 번 튼 적 있는 Risk It All이라는 곡, 스페인어 버전이거든요. 아, 근데 너무 좋아요. 물론 제가 좀 라틴 정서를 좋아해서 편곡도 살짝을 라틴 발라드 볼레로 스타일로 나왔는데 참나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근데 원체 브루노마스가 가진 그 그루브가 라틴 계열 음악에 참 잘 어울립니다. 약간의 그 복고풍 리듬을 타는 스타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이 왠지 이상하게 스페인어로 된 노래들은 의미는 모르지만 낭만이 좀 두 배가 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좀 선호를 해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색다른 언어와 색다른 바이브로 들어보는 브루노 마스의 리스키 롤의 스페니쉬 버전, 편곡도 살짝 다릅니다. 로우 아리에스고 토도 듣고 올게요.

브루노 마스의 로 아리에스코 토도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위스키롤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좀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스페인어를 뭐 발음을 구별할 줄 아는 귀는 없지만 스페니쉬를 거의 뭐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친구 말로는 발음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대요. 예. 언들 브루노마스 정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계속해서 부엉이들 사연 보겠습니다. 한혜지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14년 전 국어 선생님인데요. 시를 외워 반 친구들 앞에서 낭독하면 선물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외워 작은 볼펜을 받았습니다. 울산 중앙여고 이종대 선생님, 제 인생에 영화 같은 한 장면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이런 박준신 같은 선생님을 또 학창시절에 만나셨군요.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혜지님, 혜지님이 진짜 더 아름다운 가슴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청하신 S님이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아침 출근길, 부릉, 오토바이 소리에 고개를 들면 헬멧을 쓴 채로 팔을 위로 힘껏 뻗어 인사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옆 건물 중국집 사장님, 저도 덩달아 안녕하세요 하고 활기차게 인사를 건넵니다. 점심 먹으러 들어간 단골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물가가 올라 어쩔 수 없이 밥값을 올려서 미안하다면서 계란말이를 서비스로 주셨어요. 간식 사러 간 편의점 사장님은 신상품 한번 먹어보라고 건네주시고 카페에선 주문받고 음료 만드느라 바쁜 틈에도 사장님이 눈인사를 건네주십니다. 다들 바쁠 텐데 마음 담아 건네주는 인사에 업무와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연 왜 익명으로 보내신 거죠? 도대체 무슨 동네입니까? 혹시 거짓말이라 익명인가? 왜냐면 너무 동화 같잖아요, 이거. 단골 중국집 사장이 이렇게 팔을 위로 힘껏 뻗어 막 인사하면서 시작되는 하루와 밥값을 올려서 미안하다라면서 계란말이를? 김치찌개는 계란말이랑 합쳐지면은 4배 맛있거든요. 신상을 건네주는 편의점 사장님? 이거 제가 하는 또 마을에서 뭐 이것저것 막 꾸려나가는 친구들 사귀고 이런 게임이 있거든요. 그 안에 풍경인데 혹시 그 게임 얘기... 거기 김치찌개 사장님 안 계시긴 한데 아, 너무 아름다운 동네에 사십니다. 부러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

볼빨간 사춘기의 서울, 위너의 에어 듣고 왔어요. 5211님, 항상 듣기만 하다 처음 문자 보내는 부엉입니다. 세무사 사무실 다니다 이제 복직한 지 1년 된 22개월 아기 엄마예요. 어휴, 5월은 종합소득세 때문에 매일 야근하다 보니 아기가 잠든 뒤에야 집에 가요. 아침이면 아기가 울면서 저에게 안겨옵니다. 누구나 맞벌이를 한다고 위안 삼으며 지내왔는데 요즘은 누구나 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하는 건가 생각이 많아지네요. 유난히 힘든 날이라 그런지 위안이 필요해 털어놓습니다. 지금 요즘 너무 힘드시죠? 세무 관련 일 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그래요. 맞벌이하고 하면서 육아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이 싸움일 것 같아요. 특히 저 엄마분들이 더 그렇죠. 아무래도 내 몸에 붙어서 키운 애기니까 진짜 육아하면서 사회생활 병행하는 모든 우리 육아 부엉이들 진짜 최고의 오늘 에너지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2590님은요. 아빠가 하늘로 가신 지 6개월. 매일 우울해하며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이런 제 모습도 아빠가 원치 않으실 것 같아 별밤 들으며 용기 내 나와서 바깥 산책 중이에요. 하나의 별이 되신 아빠가 너무 그립지만 스스로 슬픔을 이겨내려는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또 한 번의 용기를 내서 사연 보냅니다. 아이유 피처링 김창완의 너의 의미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2590님 이거는 정말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버님의 활짝 웃는 모습이 그려지는 사연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믿어요. 그 아버지가 그 6개월 동안 내내 2590님한테 보낸 마음이 비로소 닿아서 이런 구체적인 용기와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비슷한 슬픔에 젖어 있을 지금 한 글자 적기도 힘든 밤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진짜 큰 힘이 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한 용기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들을게요. 아이유 피처링 김창원의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제 킹콩의 Summer for You 듣고요.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안전화.
1: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0: 있겠습니다.
1: 박준신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1: 네, 날씨 한참 덥다가 최근에 비가 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2: 많이 왔죠. 네.
1: 왠지 시인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인님 혹시 어떠세요?
2: 비 오는 날 너무 좋은데 나가야 하는 날은 울어요. 나가기 싫어서.
1: 실제로 네. 실제로 눈물을 흘리세요?
2: 아, 속으로 울어요.
1: 아, 속으로. 아, 예, 예. 아,
2: 제가 17살 때 배웠어요. 속으로 우는 법을.
1: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뭔가요?
2: 아니, 제가 많이 울었는데 시끄럽다고.
1: 17배야?
2: 네.
1: 굉장히 뒤늦게 지적을 받았네요.
2: 아, 보통은 그때부터 차라리 그냥 속으로 울자.
1: 보통은 굉장히 유아 시절에
2: 네.
1: 그만 울어라. 뭐 울지 마. 뚝. 뭐 망태 할아버지 잡으러 맞아. 온다는 둥. 이런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부터 울지 않는 그 훈련이 되는데 우리 시인님은 17배.
2: 네, 그쯤.
1: 되게 곱게 잘하셨네요.
2: 잘 훈육이 안 됐던 걸 수도 있고요.
1: 아니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인으로 자라나셨잖아요. 고운 마음으로.
2: 네.
1: 그러니까 마냥 우는 것을 그렇게 윽박지를 필요는 없다. 이런
2: 맞아요.
1: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비가 와서 우리 시인님도 좋은 작품이 그때 탄생을 했기를 바라면서 자, 이번 주도 박준 시인님과 시 퀴즈에 답해보고 여러분의 사랑 고민 얘기도 나눠볼게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로 참여 가능하고요.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퀴즈로 내주실 시 낭독해주세요.

0: 공부 김사인. 다 공부지요 라고 말하고 나면 참 좋습니다. 어머님 떠나시는 일, 남아 배웅하는 일, 우리 엄의 마지막 큰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하고 나면 나는 앉은뱅이 책상 앞에 무릎 꿇은 착한 소년입니다. 어디선가 크고 두터운 손이 와서 애쓴다고 머리 쓰다마 주실 것 같습니다. 눈만 내리깐 채 숫기 없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지요만 속으로는 고맙고도 서러워 눈물 핑 돌겠지요만 날이 저무는 일, 비 오시는 일, 바람 부는 일, 갈잎지고 새움 돋듯 누군가 가고 또 누군가 오는 일, 때때로 그 곁에 골똘히 지켜 섰기도 하는 일, 다 공부지요 말하고 나면 좀 견딜만해집니다. 김사인 시인의 공부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했던 하지만 크게 쓸모는 없었던 공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김사인 시인의 공부에서 내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시인님을 연상시켜요.
0: 그러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연결되네요.
1: 와,
0: 이분도 배우셨나 봐요.
1: 그러네.
0: 속으로 오는 거. 눈물 핑 도는데.
1: 역시 이런 기억들이 가슴에 뭔가를 좀 맺힌 기억이 시인을 탄생시키나 봅니다. 아무튼 무슨 얘긴지는 너무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어른들한테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공부야.
0: 네.
1: 이렇게 해서 다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0: 그게 내가 어떤 일을 크게 겪었을 때도 어른들이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0: 반발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공부하기 싫어 속으로. 이런
1: 이거
0: 공부를
1: 마저도 하면. 공부해야 되냐. 예. 그래도 참 인간이 좀 다른 지점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본인의 뜻대로 좀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게 말하면서도 약간 정신승리로 하는 말도 실제로 내 인식을 좀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0: 그 말에 힘이 있어서 네. 실제 그렇게 되죠.
1: 맞습니다. 네. 아무튼 약간 좀 진짜 느꼈었던 것을 시로 옮긴 것 같은 감상이 들어요.
0: 실제로 이 시를 쓴 김사인 시인이 그 큰 슬픔을 겪었을 때 전 까마득한 후배지만 이렇게 좀 괜찮으세요?

0: 그래요 라고 할 때 실제로 이런 말씀 하셨어요.
1: 진짜?
0: 네, 이거 다 공군 것 같아 라고.
1: 세상에.
0: 괜찮다는 얘기죠. 네.
1: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김사인 시인의 공부, 이 시에서는 부엉이들에게 살아오면서 열심히 했던 공부 중에 크게 쓸모없었던 공부가 있다면 뭔지 물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여러분의 답 만나볼게요. ON의 처음이니까.

0: 네네 처음이니까 듣고 왔고요. 이번 주 시퀴즈는 김사인 시인의 공부에서 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했던 공부 중에 큰 쓸모는 없었다 뭐 이런 거가 있다면 뭔지 물었는데요.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와일드님, 기검체일지 열검 이런 것들을 외치며 전지훈련 돌아온 날에도 도장에 나갈 만큼 공부했던 검도. 저 검도 2단인데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0: 오래전이지만 대학생 때 동아리 주장이어서 후배들도 가르치고 가끔 도장 애기들도 가르쳤습니다. 대회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았다고요. 대장부원과 시인님, 호구 착복 전까지는 가르쳐드릴 수 있는데 평생 검도 외치다가 평생 검도 그리워가 된 슬픈 사연입니다.
1: 아, 검도 2단 굉장한 레벨인데 제 주변에도 이 검도로 대학교 간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기본 자세 같은 거 가서 배워보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네.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권사님이 검도 사부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 교인들 중에 학생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0: 정신 수련 네, 차원에서
1: 왜냐면 검도가 좀 그런 측면이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네,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니죠.
1: 네. 네. 근데 정신 수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냥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그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데 요새는 그래도 좀 진도를 빨리빨리 빼준대요. 왜냐면 흥미를 붙게 하려고. 네. 근데 그때 옛날이니까 오리걸음 계속 뺑뺑 돌리는
0: 들어가면.
1: 거. 서서 뭐 목도를 짚을 힘도 없어요.
0: 그 과거에 이런 무도 같은 것들이 그걸 중시했어요. 자기 극복. 그거를 맞아. 통과하면 너에게 기술을 알려주겠다.
1: 맞아.
0: 권투학원 다녀도 줄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안 그래요. 즐겁게 하는데.
1: 맞아, 맞아.
0: 그리고 서예학원 다니면 열흘 동안 일자만 그래요.
1: 아, 목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네. 일자 그리긴 하네.
0: 그리긴 하네.
1: 아. 네. 네. 아무튼 뭐든지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 지루한 단계를 거치는 거랑 안 거치는 거랑 진짜 크게 차이 난 거 아세요?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었어. 그 시절을 탄탄하게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력 차이가 결국 이제 고급 단계로 가면서 나타나더라고요.
0: 근데 실생활에 뭐 응용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1: 그렇죠.
0: 제 주변에도 친구들이 검도 배운 친구들 베개 싸움은 잘했어요. 같이 올라갔을 때.
1: 굉장히 그러면 우리 실생활 밀접한 네. 그런 네. 기술이네요. 1466님은요. 국민학교 시절 좋아하던 여자애가 주산학원 다닌다는 소리에 엄마를 쫄라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학원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주파나를 열심히도 튕겼죠. 덕분에 급수증도 따고 주사는 제법 잘 튕기게 됐는데 요즘은 스마트폰 계산기만 쓰다 보니 주파는 참 볼 일이 없네요. 비록 지금은 쓸모없어진 주산이지만 타닥타닥 주판 알 소리를 들으면 그 시절 순수하게 같이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라 그리워집니다. 시인님 주산학원 다녔어요?
0: 바로 이전 세대 선배들이었고요.
1: 바로 저죠.
0: 네. 네. 저는 그 형 누나들이 버린 주판을 타고 놀았습니다.
1: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거 저도 해보긴 해봤어요.
0: 알이 좀 빠지더라고요. 네, 많이 타면.
1: 네. 스케이트처럼 맞아. 타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네. 주산학원에서 그 셈법을 배우는 게 실제로 암산이 어른 돼서도 네. 계속 그게 좀 시스템이 좀 견고하게 갖춰져 있긴
0: 있어요. 네. 그때 주산학원들이 늘 옆에 속셈이라고 빠르게 셈한다. 뭐 그런 것들은 같이 있었죠. 네.
1: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잘 남겨져 있는 기술인 것 같은데 또
0: 0224님 아들의 장수풍뎅이 때문에 한때 곤충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 사슴벌레를 잘 키우면 몸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정보를 듣고 내가 사육의 왕이 되어 부자가 되겠다며 밤낮으로 곤충 공부에 매진했죠. 하지만 제가 성격이 급해서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기나긴 시간은 고문 그 자체더라고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딱 1년 만에 곤충 재벌의 꿈을 접었습니다.
1: 와, 요거는 좀 여태까지 나온 사연 중에 가장 좀 네. 아, 실제 좀 거품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공부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드님은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러게요. 내 취미를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잘 따라주다니.
1: 그러니까요. 김성우님. 길가에 피어나는 풀꽃과 나무의 이름을 찾고 외우던 공부요. 세상살이엔 아무런 쓸모가 없었지만 덕분에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길목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뭐 질문과 다르게 제일 좀 유용한 공부들이 많이 있는데요.
0: 그리고 김성호님은 쓸데없다고 했지만 제가 영업하자면 시인 되시면 됩니다. 시인들이 무슨 기행을 가잖아요. 네. 뭐 관광지를 가든 뭐 공원을 가든 그러면 누가 1등인지 아세요?
1: 누구요?
0: 저 꽃 이름 알아? 저 나무 이름 알아? 알면 1등이에요.

0: 거기서는 시인계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야. 저게 은사시 나문지 다른 나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1: 야 송우님 잘 들으셨죠? 예, 시인이 되면은 굉장히 극단의 스킬이 된다고 합니다.
0: 2414 분님께서 고등학교 때 제 2외국어가 불어였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샹송 한 곡 알려주셨는데 발음이 너무 예쁘고 재밌고 귀엽더라고요. 한동안 파리 여행을 꿈꾸며 불어와 샹송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에디트 피아프 조르지 무스타키 노래는 하루 종일 듣고 다닌 것 같아요. 벌써 20년도 훌쩍 지났지만 아직 파리는커녕 설의 마을도 못 가봤고 샹송은 멜로디만 기억나는데도 그때는 나름 저 파리쟁이였습니다.
1: 프랑스어가 한때 사람들이 영어를 제외하고는 가장 좀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게 보통 언어는 해당 나라의 문화가 좀 소비하는 그런 문화를 가졌을 때 그 국가의 언어를 배우고 싶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그럼 그렇게 그냥 괜히 좋게 들린대요.
0: 그 말이 언어가.
1: 불어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0: 그렇죠.
1: 네.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한데 불어는. 자, 부엉이들의 다양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약간 또 이 불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언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스텔라장 노래 듣겠습니다. 라물 르 바게 빠히.

0: 스텔라장의 라무 르 바게트 파티스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좀 파리지앵 느낌 싹 나지 않나요?
1: 네, 파리 온 것 같아요. 예,
0: 그건 좀 거짓말하지
1: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0: 너무 관성에 젖은 그 리액션. 박상영 작가님이 잘하거든요. 저요? 아니요. 저 항상 늘 지적하고 박상영 작가님이 이렇게 할 때마다 저한테 이게 네. 크게 회초리를 거의 말로 맞는데 네. 박준신님은 그래도 별로 그런 편 아니었거든요. 네. 어쩌다 관성에 젖으셨는지.
1: 다시 돌아갈게요.
0: 마치 그거 왜 시상식장에서 네. 아 진짜 이 현장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1: 네, 그런 말이구나.
0: 네, 그런 말이에요. 아. 네.
1: 자, 설의 말.

0: 가려운 것 같아요.
1: 그 정도였으면은 네. 별밤 금요일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 시인님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세상살이에 쓸모가 크게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한 공부.
0: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던 선생님이 물리 과목이셨는데 물리 공부를 했어요.
1: 아, 그건 너무 쓸모 있는데?
0: 아니요. 저는 문과인데 물리 2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가서 문제 물어보고 싶어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네. 그래서 그 공부 왜 했을까?
1: 그래도 뇌 운동이 됐죠.
0: 아, 됐겠죠. 네.
1: 참 그게 그것도 복이에요. 학창 시절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있으면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는 거.
0: 네.
1: 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뭐 떠올려서 무슨 훌륭한 선생님 많았지만 좋아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네, 떠오르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0: 또 하나 제가 했던 그 이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저는 실패했어요. 속독. 빠르게 읽기 공부 그거를 뭐 이런저런 책을 찾아서 이게 마치 무협 같은 거거든요.
1: 맞아요. 이렇게 약간 가로치기로
0: 맞아요. 네. 칼을 한번 쑥쑥 하면 슥 읽히는 건데 맞아. 속도가 네. 붙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서 점점 제가 이렇게 자긍심이 차올랐어요. 난 이제 속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마치 초등력처럼 한번 싹 스캔하면 할수 있다. 근데 자만이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결국 속독은 없다. 천천히 읽어야 한다. 다시 돌아왔다. 근데 물론 가능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불가능했습니다.
1: 그렇군요. 좋아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와서 이번에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로버트 플랜트와 앨리슨 크라우스가 함께한 Let Your Love Be Your Lesson.

0: 잠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어요. 자,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거예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2: 케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희는 1년 정도 사귄 30대 중반 커플입니다. 얼마 전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샐러드 가게를 차렸는데요. 같이 일하는 알바생들이 20대 초반이라 그런가 회사 다닐 땐 안 그러더니 요즘 말투며 성격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톡이나 문자를 잘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 SNS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연락한다면서 우리도 트렌드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합니다. 저보고 너무 올드하대요. 좀 기분 나빴지만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기분 좋을 때는 야르 라고 하고 저 됐어요 같은 유행하는 밈 쓰고 제가 빈티지한 옷 입고 갔더니 자기야 그건 너무 밤티다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알바생들 보여준다고 저보고 챌린지 찍어달라네요. 젊은 친구들이랑 논다고 해서 본인도 젊다고 생각하는 건지 젊어지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유행어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젊은 친구들의 문화니까 존중해주고 저는 제 나이다운 말투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진지한 걸까요? 요즘 애들 말투 쓰면서 저를 올드한 사람 취급하는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까요?
1: 네, 애인이 젊은 친구들의 문화에 상당히 좀 심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K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야르 어떤 의미입니까?
2: 신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1: 그렇겠죠. 네. 그런 거 기분 좋을 때.
2: 네.
1: 그리고 밤티.
2: 저는 이거 듣고 있었는데 네. 많이 들었는데 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연 읽기 전에 한번 쫙 찾아봤어요.
1: 뭐래요?
2: 밤티는 외모가 별로다. 이런 사연.
1: 스타일도.
2: 스타일도. 네. 외모나 옷차림.
1: 그렇죠.
2: 네.
1: 약간 뭐 촌스럽다, 구리다. 뭐 약간.
2: 어머니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 그러죠. 어머니는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간에 이게 저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사연 들으면서. 왠지 왜 공감성 수치가 느껴졌었는데 챌린지는 좀 선 넘지 않았나.
2: 오, 챌린지.
1: 아니 근데 30대 중반이면은 이게 좀 어떨까요? 저 우리 나 제 눈에는
2: 네.
1: 30대 중반이면 20대 후반들이랑 뭐 비슷한 뭐 또래니까 크게 그렇게 뭐 창피한가 싶기도 한데 30대들이 특징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너무 그냥 거의 이제 난 이제 아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네. 사람들은 난 뭐 그냥 크게

0: 뭐 나이 상관없어 해서 그때 오히려 문화 차이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40대가 되면 아예 그냥 편안해지는데 30대가 좀 그래요.
1: 약간 밑으로 가든 위로 빨리 따라 올라가든 둘 중에
0: 네.
1: 하나구나.

0: 예, 캡 2세대 아니에요?
1: 아,
0: 야, 멋있는 그거,
1: 아, 최고라고?
0: 어, 최고.
1: 캡이야.
0: 캡이야.
1: 따봉.
0: 그 다음에 예. 저는 짱이야. 뭐 이런
1: 아, 짱.
0: 거. 그러다가
1: 대박.
0: 대박. 뭐 네. 이렇게 감탄사처럼 긍정적인 것들이 변하는데
1: 그게 캡이라고 하지 그냥 이거. 아예 그냥 그 사연자분.
0: 누가 캡이라고 해요?
1: 아니 사연자분한테 차라리 아예 그냥 클래식으로 가자.
0: 아.
1: 따봉. 이거 잘 났어 정말 막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0: 근데 이게 세대마다 있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 최근에 행쇼라는 말 줄여서 많이 쓰는데
1: 최근은 아니고 좀
0: 아, 최근 아니에요?
1: 거 같거든요.
0: 네. 행복하세요 뭐 이런 뜻이잖아요. 행복하십시오.
1: 네, 네. 행복하십시오.
0: 그게 이제 조선 때도 줄였었어요 말을.
1: 어떻게요?
0: 정조 대왕이 네. 1700년 후반에 수원 화성에 왕이 행차를 하는 거죠. 이걸 왕실에서 줄였어요.
1: 어떻게?
0: 행행이라고.
1: 진짜?
0: 행복한 행차라는 뜻입니다.
1: 행행 행행. 너무 경박한데.
0: 행복한 행차를 줄여서 행행이라고 했고요.
1: 당시에 그거 진짜 이거 진짜죠?
0: 아 예, 그 왜 그러냐면 기록이 남아 있어요. 행행도라고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행차하던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 이름이 행행도예요.
1: 오타 아니었을까?
0: 아니 아니. 행복한 행차, 행행쇼 뭐 이렇게.
1: 행행. 우리 나한테서 얘기하면 안
0: 그렇게 따지면,
1: 믿겠다.
0: 그렇게 따지면 진작 조선 시대도 많이 줄였거든요.
1: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별로예요.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야라고 아. 해서 저는 원래 게임 방송을 엄청 보던 사람이었어요.
0: 네.
1: 근데 모든 어지간한 유행어들은 게임 방송들에서 탄생을 했는데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은. 거부감이 없어요. 저도 막 쓰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무슨 말이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요새 애들이 쓰는 말인데 이런 뜻이래요 하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내 입에는 맞아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0: 네.
1: 근데 그걸 이렇게 아 그래? 옳다구나.
0: 아,
1: 야르. 저 됐어요.
0: 와, 그거구나.
1: 가보자고. 막 약간 이러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은가. 네. 쉽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인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처방 씨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PD는 생각이 조금 읽혀지는 그런 곡인데요. 선우정아의 뱁새.

0: 수명 누님 이시영. 팔쯤 넘은 수명 누님이 햇밤 다섯 대를 붙인다고 전화를 하셨다. 주소를 불러드리는데 동양 파라곤 아파트 대목에서 몇 번이나 틀렸다. 운조로 주인인 그 누님은 어릴 적 우물가에서 나를 업어길렀다.
1: 아, 울림이 있는 짧은 시입니다. 네.
0: 좀 재밌어요, 상황이.
1: 재밌고 그리고 네. 시대의 압축성이 대단합니다.
0: 그렇죠. 이 수명 누님이 아마 사촌 누나일 것 같아요.
1: 이시영 씨네.
0: 네. 이 시 속에 화자의 예, 예. 친누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예, 예. 우리가 친누나를 이름 부르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운조로는 실존하는 건물인데요. 전남 구례에 가면 그 조선 때 큰 벼슬을 했던 분의 대규모 저택이 지금까지도 보존되고 있고요. 문화재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 집 이름은 운조로인데 동생아 너희 집 이름 뭐니? 거기서 통화가 안 돼요. 뭐? 이름 파라곤이라는 단어. 이게 뭐 모범적인
1: 파라군?
0: 아, 맞아. 이 파라곤 운조로에 사시는 이 누님이 80 넘은 누님이 파라곤이라는 낱말을 알 수가 없거든요.
1: 그 중간에 갑자기 동양까지는 알 수 있어.
0: 네, 동양까지는 알지.
1: 갑자기 중간에 이게 보통은 우리가 뭐가 잘 안 들려도 약간 이게 유추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갑자기 파라곤 이런 네. 느낌이 들겠죠.
0: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수명 누나가 내가 어렸을 때 우물가에서 날 업어서 길렀던 분이야.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어 쓰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 말아라. 근데
1: 아, 그래요?
0: 굳이 찾아서 나를 강요하는 건 좀 문제지만 살아남을 유행어는 남을 거고 네 불필요한 건 없어질 거고 단때일 거다. 네.
1: 이게 뭐 근데 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K님처럼 똑같이 좀 별론데 실제로 그분은 제가 그랬듯이 그 환경에 있으면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쓰시는 걸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나름의 그분은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가게를 운영하고 또 친구들이랑 지내는 거에 있어서 좀 수월한 그런 측면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0: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내가 그런 말투를 열심히 썼던 과거에 대해. 그게 왜 그러냐면 운조르란 말이 구름 속에 숨어 사는 새처럼 뭔가 고요하게 사는 집 이런 뜻이거든요. 이 시에 등장한 운조구가.
1: 멋있는 뜻이네요.
0: 근데 우리가 보면 좀 낯설고 멋있잖아요. 네. 근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게 유행하는 그런 밈 같은 거였어요.
1: 밈?
0: 네. 그러니까 그 도현명이라는 사람의 시 속에 이런 비슷한 문장이 등장해요. 구름은 무심하게 산 속에서 빠져나오고 지친 새는 돌아온다. 여기서 이렇게 따온 거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아 여기 이 유명한 구절을 집 이름에 붙였구나라고 생각했을 거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
1: 그렇지.
0: 네, 그래서 언젠가 흑역사가 될 거다 남친의.
1: 아니 왜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멋있게 보이던데요? 밤티라고 얘기했대. 뭘까 저 뜻은. 하면서 뒤에 꼭 후손들은 멋있는 의미를 막 부여하잖아요.
0: 네.
1: 되게 멋있게 챌린지 영상. 이건 뭘까? 어떤 의미 없는 동작 같은데. 막 여기에는 이런 철학적 의미가. 이럴 수도 있죠.
0: 저의 처방은 챌린지도 찍히셔야 되잖아요.

0: 남자친구가 부탁해서 남자친구가 최대한 그런 말들을 자주 구사하는 걸 영상으로 박제해 두셔라.
1: 그래. 네. 그러자. 그리고 이게 K님한테 그걸 강요하는 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0: 맞아요.
1: 예, 그 억지로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진짜 저 같으면 좀 진지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일터에서 사장님으로서 애들이랑 그렇게 막 언어를 동일시하고 하는 건 진짜 되게 사장으로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나랑의 일상에서 그걸 나한테는 강요하지 말아주라. 난 조금 숨막혀.
0: 좋은 방법이네요.
1: 네. 왜냐면 K님 사연까지 보낸 거 보면 이게 슬슬 스트레스가 좀 올라오고 있어. 이러다 이거 꼴보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고민 하나 만나봤고요.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시인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도 시 퀴즈와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볼 텐데 연인,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여러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고민들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낼까요?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박준시님 보내드리면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저는 다시 오겠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0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끝곡으로 영재의 스누즈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창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김지훈입니다. 저녁 직후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원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무조건적인 자유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룰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가로막는 벽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에서 한 뼘 더 자유롭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4: 콘서트 늦겠다. 뜰차.
5: 뭐라는 거야?
3: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4: 어? 내 가방.
5: 두고 왔어? 아, 사람 많다.
3: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4: 야, 왜 안 와?
3: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4: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5: 야, 뭐해, 빨려.
3: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3: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에 비상정지

0: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최근에 적은 메모는 무엇인가요?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워낙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는 생각을 정리하는 첫걸음이기도 하죠.
0: 이 메모에도 기술이 있는 거 아셨나요? 뭔가 기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내 생각이나 질문을 한 줄 더해보는 겁니다. 그냥 오늘 이걸 봤다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게 좋았을까 하고 스스로 되물어보는 거죠.
1: 오, 그러면 그냥 기록일 뻔했던 메모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생각도 더 풍부해지고요. 여러분의 메모장은 어떤가요? 어떤 질문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려주세요.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궁반. 저는 피어나니 기호.
0: 저는 지웅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2일 금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수요일에 이어 돌아온 중디 피어나무니 지웅,
0: 쿄디 피어나미 기호입니다.
1: 오늘은 메모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봤어요. 쿄디는 평소에 혹시 메모 많이 하시나요?
0: 일기는 쓰죠. 메모는 따로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하루 끝날 때 아니면 뭔가 감정이 좀 풍부해질 때 이제 뭘 쓰는 것 같아요.
1: 좋죠. 그런 거 쓰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0: 메모 하세요 혹시?
1: 전 메모 되게 자주 해요.
0: 어? 핸드폰에?
1: 네.
0: 그러면 괜찮으시면 가장 최근 메모 한번.
1: 그러니까요.
0: 저도 메모장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1: 저는 근데 꼭 뭐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0: 그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메모
1: 해야 할 일들.
0: 그럼 진짜 맨 처음?
1: 맨 처음? 맨 처음은 저희 그 파트 짠 거네요.
0: 말해주면 안 되는 것이네.
1: 네, 그러니까요. 파트 짠 거고.
0: 저 있어요.
1: 네.
0: 그 제 최근 메모장은 제가 좋아하는 이름들. 이름들. 나중에
1: 이름?
0: 그냥 사람 이름들. 나중에 쓸만한 이름들. 나 뭘 짓고 싶을 때.
1: 뭐든.
0: 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제가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1: 네.
0: 새로운 친구 생겼는데 그 친구의 영어 이름이 빌리였어요. 빌리. 영어 남자분이었 남성분인데
1: 네.
0: 그 친구 이름이 빌리였는데 그 이름이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적어뒀어요.
1: 빌리. 그 빌리 아일리시의 빌리.
0: 할 때 빌리.
1: 네.
0: 근데 너무 이름이 이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래서
1: 그러니까.
0: 그거 적어뒀네요. 제일 마지막 게 그거였어요.
1: 좋아요.
0: 재밌었네요.
1: 저는 팬분들이 또 추천해주시는 것들 적어놓긴 하거든요.
0: 예를 들요.
1: 뭐 노래라던가
0: 네.
1: 아니면 지금 써져 있는 거는 여기가 일본 맛집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꼭 가보라고.
0: 아 좋죠.
1: 강추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적어놨네요.
0: 아 공개해 주면 안 돼요?
1: 근데 저도 안 가봐가지고
0: 아직. 오케이 그럼 다음에 가봐서 알려주시는
1: 가보고
0: 걸로.
1: 가보고 언젠가 네 인증이 되면
0: 네.
1: 아직 알려드릴게요.
0: 좋습니다. 친친빵 친구들 문자도 보겠습니다. 4644님께서 제 메모장엔 대파, 버터, 참기름, 맥주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써놓고 장 보러 가면 안 본다는 거지만 저도 최근에 네. 제 위시리스트 같은 거 써온 거 있긴 해요. 제 메모장에 네. 막 사고 싶은 것들
1: 좋네.
0: 막 신발도 적혀 있었고 네. 뭐가 적혀 있었을까? 맞아요. 신발 한 3개나 적혀 있네요. 그런 다음에 그 전기 자동 그 칫솔.
1: 아 자동 칫솔. 아 난 전기 자동 차깔 나온 줄 알았는데
0: 그 칫솔. 그 저희 친누나가 그 네. 자동 그 칫솔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비싸거든요. 한 3-40만 하거든요. 칫솔이. 근데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1: 좋네. 저도 전동 칫솔 써요.
0: 오!
1: 저 몇 년째.
0: 아 그건 그거 되게 좋대요 그거.
1: 좋아요. 네 맞아요.
0: 왠지 그래서 지웅 씨 한번 이해해 주세요 한번. 아 왠지
1: 진짜.
0: 치아가 아주 반짝반짝 거리네요.
1: 웃기시네.
0: 네 좋습니다.
1: 좋아요. 1239님께서 꿈에서 엄청난 모험을 해가지고 이건 드라마감이다 하고 와라락 써놓고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제가 뭐라고 메모해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메모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0: 아
1: 이런 거 알죠. 저도 이런 생각 엄청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창 꿈을 좀 많이 꾸 시기에 이런 거를 영감으로 해서 곡을 쓰면 어떨까? 정말 좋겠다.
0: 그죠. 근데 항상 꿈은 살짝 말이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거에서 뭔가 또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해서 핸드폰 옆에 두고 내가 꿈을 꾸다 일어나면 바로 핸드폰 집어서 메모를 할 거다.
0: 네.
1: 해놓고 한 번도 메모한 적이 없어요. 저도.
0: 네. 왜냐면 꿈을 그리고 꾸고 나서 까먹을 때가
1: 맞아요.
0: 더 많고
1: 다 까먹으니까.
0: 예, 그리고 기억난다 해도 그 사전 디테일들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네. 저는 꿈을 애초에 많이 안 꿔가지고 공감할 수 없네요.
1: 저도 요즘 잘 안 꾸긴 하는데
0: 그게 정거에 푹 자는 거니까.
1: 예. 그래도 네. 꼭 메모

0: 하셔서 드라마 한번 쓰시길 바랄게요.
1: 네, 그리고 저희를 섭외하세요.
0: 네, 저희 불러주세요. 자,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챙겨서 들려드릴게요.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오늘 방송은 방송이 끝난 후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됩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귀로 한번, 눈으로 한번 즐겨주세요.
1: 그럼 이제 저희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넘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분명...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1: 이가연님께서 오늘 체육시간에 완복 오래 달리기 하고 체육쌤이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었어요. 아. 다같이 사진도 찍으며 좋은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두 분도 이런 학창시절 추억 있으신가요?
0: 아, 너무 좋네요. 이거 완복 오래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그게 뭐죠?
0: 이렇게 두 점이 있고 거길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삐 소리 들리면 삐 소리 하고 그 얼마나 더 오래 많이 할 수 있는.
1: 아 알죠.
0: 알아요?
1: 어 저 되게 안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예, 네, 그거 하면서 너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뛰어내고 싶어서 계속했는데 끝나고 막 입안에 막 피만 나고 막
0: 맞아요.
1: 너무 힘들어서
0: 그거 진짜 뭐 은근 자존심 싸움이 된다. 네, 그렇죠. 학생 때
1: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것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등 하고 싶어가지고.
1: 아 잘하셨어요, 지웅 씨.
0: 저 그래도 나쁘지 않. 중상?
1: 저도 중상?
0: 네, 뭐 중상 정도는 것 같아요.
1: 네, 중상 정도는 해야죠. 네.
0: 아, 학창시절 추억이라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학교에 다닐 때 라면 스프를 갖고 다녔어요. 저 아니면 친구들 네. 같은 이렇게 비슷한 곳에 앉아있는 친구들끼리 수업시간에 몰래 라면 스프 한 대 뜯어요.
1: 네.
0: 그리고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거야.
1: 아우 그걸 나눠 먹는다고요 그걸?
0: 오우. 조금 더러울 수 있는데 네. 정말 맛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맛있어요. 이 몰래 아. 몰래 먹는다는 그 스릴.
1: 와 그거 진짜 몸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
0: 그렇긴 한데 책상 밑으로 이렇게 손 줘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아 너무 맛있었어요.
1: 추억이긴 하네요 그건.
0: 그러니까요.
1: 네 좋습니다.
0: 1386님께서 저 오늘 제 최애 친구들이랑 최애 곱창집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 원래 인기 많은 곳인데 오늘따라 저희 말고 손님이 없는 거예요. 몰칸가? 여기 망하면 안 되는데. 그나저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만났는데 라디오 몰래 듣느라 친구들의 눈초리를 받는 중. 얘들아 나 없이 재밌는 얘기하면 안 돼. 대박. 아, 오히려 좋은 거죠 뭐.
1: 네.
0: 최애 곱창집이 손님이 없으면 너무 좋죠.
1: 네, 그거 망할 거라는 뜻 아니고요. 그냥 특별히 오늘 여러분 VIP처럼 모신 거예요.
0: Yes, 그러니까 네. 스페셜 데이인 거예요.
1: 네, 곱창 좋아하세요?
0: 아, 나쁘지 않아요.
1: 네. 네, 저희 팀 중에서 인탁이 빼고는 곱창 크게 막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곱창을 먹자고 해서 네. 먹는 친구는 없었던 네,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는 곱창

0: 저는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아주 재미있는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좋습니다. 2529님께서 저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겪었어요. 일을 겪었어요. 낮잠 자다가 갑자기 등이 따끔해서 깼는데 충전기 때문에 화상 입었어요.
1: 오.
0: 탱디 중디는 탱디요? 저 겨디인데요. 탱디 중디는 절대 충전기 근처에 놔두고 자지 마세요. 노래는 FX의 Electric Shock 신청합니다. 진짜 엄청 따가웠거든요. 아,
1: 그렇구나. 근데 뭔지 아세요?
0: 네?
1: 이거 따가운 거 뭔지 몰라요?
0: 저 한번 알죠.
1: 따가워요. 맞아요.
0: 따가워요. 은근 따가워. 근데 화상 입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화상은 아프시겠는데.
0: 그 전에는 따갑다고 화상 입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가움을 얼마나 꿀잠 잤으면 따가운 걸 안 느끼고 바로 화장을 입혔을까?
1: 진짜 깊게 잠드셨나
0: 봐요. 네, 아, 조심하세요. 그건 그러니까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1: 네,
0: 그래서 핸드폰 충전할 때도 같은 침대에 올려두지 말고 옆에 있는 그런 bedside table.
1: 협탁 같은 곳에.
0: 네, 그런 데에 올려두고 자는 게 좋아요.
1: 그러네요.
0: 네, 좋습니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1: 2529님의 신청곡 FX의 Electric Shock 듣고 올게요.

0: electric shock.
1: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529님의 신청곡 FX의 Electric Shock 듣고 왔습니다.
2: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36듀오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2: 귀요미님께서 저는 요즘 아침 달리기를 하는데요. 햇빛이 뜨거워져서 피부가 너무 타서 고민이에요. 쿄디 중디는 팔에 선크림 바르나요? 좋네요.
1: 아, 탄 게 섹시한 거예요. 그 즐기세요. 얼마나 좋은 건데. 전 오히려 네. 여름에 타는 게 너무 좋아요.
2: 아, 그래요? 그럼 선크림 안 바르세요?
1: 아, 바르죠. 그거는 아. 이제 별개로. 왜냐면 그건 이제 피부를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선크림 맨날 맨날 바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뭔가 여름에 타고 그 선키스탄 느낌이 전 즐겨요. 좋아요.
2: 그것도 매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1: 전 너무 좋아요.
2: 저는 거의 평생 선크림 안 발랐었거든요.
1: 어머.
2: 그러다가 뭐 한 1년 전쯤부터 그래도 얼굴에는 바르고 다녀요.
1: 아, 그건 당연히 발라야죠. 근데 아니, 그건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라
2: 그러니까요.
1: 피부를 보호해줘야 되기
2: 그렇다고
1: 때문에.
2: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면 이 햇빛이 얼마나 피부한테 안 좋은 건데.
2: 그러니까요.
1: 아이고.
2: 저는 근데 평생 딱히 뭐 여름 뭐 휴가 갈 때 엄마가 바르라고 해서 바르는 거 말고는 평소에는 안 바르고 다니다가 이제 좀 바르기 시작했어요.
1: 아, 근데 진짜 지웅이처럼 이렇게 피부가 타고난 친구들은 문제예요. 이제 본인이 타고난지 모르고 이제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 이제 40살 돼봐봐. 너 50살 돼봐봐. 이제 그러면 제가 지웅이 얼굴 보면서 내가 다 말했어. 난 다 예상했어.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9099님께서 켜디랑 중디는 진짜 막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할 일이 많은 날 어떻게 해요? 오늘이 너무너무너무 그런 날이라서 일하다가 중간중간 키보드에 손 올려놓은 채로 3분씩 멈춰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점, 나 아직도 퇴근 못함.
2: 아, 아. 진짜 하필 꼭 이런 날에 시간이 너무 안 가.
1: 그치. 야,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에이. 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할 일은 하긴 해야죠.
2: 그쵸.
1: 아무래도
2: 기호 씨도 그러면 할 일 많은데 하기 싫은 날 그래도 한다는 거죠?
1: 아, 전 안 하긴 하죠. 아, 장난이고요. 하긴 해야죠. 아, 예, 네, 하죠.
2: 예, 네, 뭐 그쵸. 네, 하기는 해야죠. 하죠. 네. 저도 하기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할 만큼 어느 정도만 하고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네,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어떻게 다 잡으세요? 아, 근데 뭐, 근데 이거는 뭐 해야 되니까 그냥 해야죠, 뭐.
2: 맞아요. 뭔가 더 많이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네, 저희 여기 F세요, 혹시?
2: 네,
1: 혹시? F죠. 어, F예요?
2: 네, F죠.
1: 아, 그렇구나.
2: 왜?
1: 아, 아니, 저희 팀의 T가 태호랑 같이 얘기하면 아, 그냥 하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아. 뭐 해야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 뭐 답이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2: 맞아요. 저도 요즘 근데 그 생각을 진짜 하루에 한 50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된다. 그냥 해야 돼. 뭐 어떻게 할 거야?
1: 예, 막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거든요. 막 예를 들어 진짜 막 바로 눈앞에 있는 컴퓨터 이런 일 해야 돼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딱 예를 들어 막 7시 52분이라 쳐요.
2: 네.
1: 오케이, 나는 딱 55분까지 나에게 시간을 줄 거야. 그럼 3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딱 55분 되면 따바라라 이렇게 빨리 일해요. 빨리 8시까지 일하자. 그럼 8시까지 쭉 일해요. 그런 다음에 아, 또 하기 싫어졌어. 그러면 또 3분 브레이크 줘요. 운동하듯이.
2: 어, 그게 돼요?
1: 되던데요?
2: 확 딱 3분 딱 지켜요?
1: 아, 그러다가 이제 진짜 안 하고서 아, 그럼 그럼 57분까지. 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애매한 숫자 싫어요. 그럼 어. 55분 안 하고 그럼 아, 8시. 저는 5분 단계로 이 애매한 2분 3분 안 돼요.
2: 어, 저도 그래요.
1: 예, 5분 단계. 55분 그 저 잘 때도 그렇거든요. 에, 지금 딱 예를 들어 새벽 1시 20분이에요. 그럼 아, 30분까지.
2: 그렇지. 꼭 30분이랑 정각 여기에 맞춰놓고
1: 에, 맞아요.
2: 자꾸 조금씩 너무 갉아먹어.
1: 예, 그런 팁으로 사실 운동하는 것처럼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2: 좋네요. 잠깐씩 계속 쉬는 시간 가져가면서
1: 네.
2: 아, 꿀팁이네요.
1: 좋습니다.
2: 화이팅입니다.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끼리로 돌아오겠습니다.
1: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분이죠. 송동표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환영 인사와 질문들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2: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예요.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피어남니의 뉴 클래식 ATJ 그릴라.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너네 그 얘기 들었어?
2: 진짜?
1: 대박.
2: 와 대박이다.
1: 오 마이 갓. 응?
3: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아 모여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만 아는 거야. 너랑 나랑 동표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0: 우리끼리.
1: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
3: 우리끼리라서 웃을 수 있는 얘기,
1: 뭐든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은 시간 우리끼리 시작했고요.
3: 우리의 비밀친구도 모셔봐야죠. 비밀찌개에는 딱 맞는 친치방의 비밀친구 손동표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비밀친구 동표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아, 네, 네. 동표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네, 열심히 또 운동도 하고 스케줄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오늘은 네. 탱디 대신에 저희 멤버 지웅씨가 디디로 와있는데요.
2: 그러니까요.
1: 초면인가요?
2: 초면 된 거는 처음이고.
3: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대면하는 거는 처음이고.
2: 처음이고 이렇게 뭔가 어쩌다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네. 그냥 안부 연락만 조금 주고 받았었던.
3: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어쩌다 한번 봐요 정도만 하고.
2: 그니까요.
3: 시간이 지나버린 것 같아요.
2: 그니까요.
1: 근데 이게 저도 너무 오늘 놀라웠던 게 이제 네. 대부분 이제 새로운 분 만나는데 같은 멤버의 좀 친분이나 뭐 얘기한 네. 적이 있으면 아 저 지웅 씨랑 한번 연락한 적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네. 아무 얘기 없으셔가지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네, 잘 어울리세요. 뭔가 그림체가.
2: 그림체가.
3: 비슷해요?
2: 진짜요?
3: 네, 다행이네요.
2: 좋다, 좋다. 그러면 네. 네 오늘을 계기로 네. 네, 친해지는 걸로 합시다.
3: 좋아요.
2: 네,
1: 나중에 네. 꼭 밥 드세요.
2: 좋아요.
1: 네, 좋습니다.
2: 네, 오늘을 좀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으니까 친해지기 위한 첫 걸음이 준비돼 있죠. 네. 바로 비밀 얘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쿄디 탱디랑 2주 동안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고 좀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중디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 하나를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정말 그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회사에서도 모르는 팬분들도 모르시는 그런 비밀을 털어놔 주시면 됩니다.
1: 예스.
3: 저는 비밀 사실 비밀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2: 네.
3: 가벼운 비밀이라고 하면
2: 네.
3: 오늘 요즘 제가 며칠 전부터 좀 해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2: 네,
1: 직접 밥을?
3: 네, 밥을 네. 혼자서 해먹고 있어요. 이제 그 법인 카드 있잖아요.
2: 네.
3: 그걸로 보통 배달을 시켜 먹는데
2: 그쵸, 그쵸.
3: 그걸로 장을 봐서 식대로 장을 봐서 이제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제육볶음을 해먹고 왔거든요.
2: 와우. 오, 진짜요?
1: 네, 난이도가 좀 높은.
2: 그니까요.
3: 뭐 나쁘지 않았어요.
2: 오, 네. 요리를 잘하시나 보네요.
3: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을 정도?
2: 오. 네.
3: 근데 비밀은 보통 네. 고춧가루랑 고추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오늘은 두반장으로 해봤습니다.
2: 두반장이요?
3: 네, 두반장. 중식에 좀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데.
2: 오.
3: 그러면 좀 뭔가 중식 중화풍 네. 제육볶음 되지 않을까.
2: 오.
3: 그래서 방금 해서 먹고 왔어요.
2: 오. 맛있으셨나요?
3: 괜찮았어요.
2: 오, 네. 좋다.
1: 되게 뭔가 진지하게 임해서 되게 보기 좋네요. 아, 저는 이제 네. 중식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저는 마르샹궈 먹고 왔어요.
2: 아, 엄청난 비밀을 또 알려주셨네요.
1: 엄청난 비밀이죠.
2: 보통 뭐

0: 드세요?
1: 어, 저 일단 소고기.
2: 소고기 아, 아 필수죠.
1: 200g.
2: 200g
0: 많이 드시네. 어.
1: 200g이랑 네. 중국당면.
2: 아. 중국당면.
1: 예, 분모자. 분모자.
2: 분모자.
1: 분모 예, 분모자. 그리고 이제 푸주.
2: 푸주.
0: 푸주.
1: 예, 그리고 뭐 또 어, 청경채책. 청경채 되게 뭐라.
0: 그러니까.
1: 청경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청경채 추가 같은 거 어디 가서 써져 있으면 꼭 하죠.
1: 예, 청경채 오. 숙주 이런 거.

0: 1위시구나.
1: 아, 그러진 않는데 또. 아 이렇게 아, 그래. 솔직히 국물이면 좀 덜 맵거든요. 네. 섞여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볶음면이면 이제 그 고춧가루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서 막 와, 전 밥 먹으면서 원래 땀이 잘 안 흘리거든요. 네. 근데 땀에 막 그냥 뚝뚝뚝 흘리면서 에어컨 틀었잖아요.
2: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마라샹궈를 드시고 오셨다.
1: 예, 맞습니다.
2: 아, 좋네요.
3: 동편님 비밀은 혹시 어떻게 돼요?
2: 네, 저의 비밀은 오늘 제가 가방을 메고 왔잖아요.
3: 어, 네. 네.
2: 사실 이게 그냥 패션용이라서 아무것도 네. 안 들어있어요.
1: 어, 네. 근데 계속 벗으세요.
2: 왜요?
1: 안 불편하세요?
2: 어, 안 불편해요.
1: 어, 앉을 때 안 불편해요?
2: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서
1: 아, 네, 오케이,
2: 아무런
1: 오케이.
2: 걸리는 게 없습니다.
1: 오늘 사실 등상 룩이네요, 등상 룩.
2: 맞아요, 맞아요. 아. 약간 좀 고프커 룩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3: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 씨가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2: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름 대비법.
3: 와우. 이번 주에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름은 분명 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올해 여름은 특히 더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 여러분은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여름나기 꿀팁들 보내주세요.
3: 문자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3: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1: 영케의 Let It Be Summer.

0: 일단 덩표 씨는 더위 많이 타세요?
1: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에요.
0: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안 더우세요?
1: 지금은 좀 괜찮지 않나요? 뭔가 스튜디오가 맞아요. 그래도 시원한 편인 것 같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은데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가지고 여름에는 늘 땀을 흠뻑 흘리고 다니고 네, 에어컨 꼭 틀고 자야 되고 아, 아니면 저도, 선풍기라도
2: 저도 그래요.
0: 네. 아 진짜요?
2: 저는 저도 땀이 엄청 많아서
0: 아 어, 여기 땀 1등이에요.
1: 어 저도 땀이 진짜 많아요.
2: 아 진짜요? 하, 고생 많으시겠어요.
1: 그래서 이제 헤메스 선생님들께서 되게 힘들어하는
2: 그죠?
1: 네. 아 동표 제발 움직이자고 가만히 있어 이러고 맨날
0: 어 진짜 땀이 얼굴에 땀이 없는데
1: 진짜요? 저는 완전. 땀이 엄청 많아요. 사실 지금도 살짝씩 나고 있긴 한데
0: 아 오. 그래요? 왜냐면 솔직히 지웅이가 한번 저희 자체 콘텐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모든 아이돌 통틀어서 땀 제일 많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데뷔 초반 때 그래도 저희 네. 헤어 메이크업 해주시는 실장님들이 네. 좀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랑 네. 같이 하셨었는데 네네. 이렇게 땀만에 처음 본다고 하셔가지고
1: 저도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
0: 아 그래요? 네. 어? 다음에 대결하시죠.
1: 그러니까 땀 대결 한번 해야 돼. 사우나를 한번 어?
0: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살짝 들어오네요.
3: 좋아요. 네.
1: 효진은?
0: 네. 네, 저는 추위도 많이 타고 더위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둘 다 많이 타는 것 같고, 네. 근데 막 진짜 많이 타진 않고, 전 오히려 막 땀 같은 거는 긴장할 때 좀 더 많이 흘리는 것 같고, 그 날씨보단 막 네. 너무 주먹 많이 받고 막 이러면 땀이 막 나요. 그게 조금 막 가까운 것 같아요. 그 좋다. 온도보단 좋아요?
1: 그럼 여름에는 땀을 별로 안 흘리세요?
0: 아. 근데 얼굴에 좀 땀이 있는 것 같아요.
1: 아 얼굴에
0: 네, 다른 데는 많이 없는데 얼굴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네.
2: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네,
1: 저는 무릎에도 나거든요 땀이. 무릎에도 나고 근데 그냥 온 몸에 다 나는 것 같아요.
0: 대박 좋은 거예요. 근데
2: 맞아요.
0: 그 소통이래. 그
2: 그쵸.
1: 순환이 잘
0: 그죠. 순환이 잘 되는 거랑
2: 좋은 거죠.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좋습니다. 네.
2: 아, 이런 문자 다 왔어요. 5089님께서 쿄디 캐나다 여름도 덥나요?
0: 토론토 여름이 네. 그만큼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1: 별로 안 덥나요?
0: 아니 그것보다는 건조해서 너무 그냥 딱 즐기기 좋은 여름이에요.
2: 아 좋네요.
1: 습하지가 그냥, 않군요.
0: 네, 습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솔직히 토론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진짜 잔인하거든요. 너무 춥고 눈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살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름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도시다. 막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여름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래서 여름은 진짜 최고예요. 그늘 가면 시원하고
1: 아 너무 좋다.
0: 네, 햇빛 앞에 있으면 좀 따뜻하고 그 정도?
2: 맞아요. 여름 또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습도. 맞아요.
1: 그러니까요.
2: 네. 온도가 위에 올라가도 습도가 낮으면 확실히 좀 찝찝함도 덜하고.
1: 네. 맞아요, 맞아요.
2: 확실히 쾌적하더라고요.
0: 네. 한번 캐나다 여름 즐겨보세요.
2: 좋아요.
1: 좋습니다,
2: 한번
1: 좋습니다.
2: 가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 만나볼게요.
1: 네. 떡뾰끼님 준비는 무슨? 옷도 아직 다 안 꺼내는 걸요. 어차피 교복 입을 거라 주말만 버텨야지 하면서 한 달을 미뤘는데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오늘은 여름옷 꺼내야겠어요. 부족하면 쇼핑도 엄청 해야지. 세 분은 여름옷 다 준비하셨나요?
0: 없어요.
2: 저도 없어요.
1: 네, 저도 여름옷을 안 샀어요. 이게 저는 쇼핑하는 걸 좀 귀찮아해가지고 딱 날 잡고 뭔가 각을 딱 잡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2: 저도 그래요.
1: 그 각을 잡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2: 아 그쵸 그쵸. 어려워요.
0: 네, 저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티셔츠 막 하나 둘 막 꺼내서 입으려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 갔지? 네, 좀 사야 될 필요하긴 해요. 작년에 뭐 입었을까 진짜라고 물어보시는데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옷장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네. 여름이 돌아왔을 때 보면
0: 없어졌어요.
2: 작년 여름에는 내가 뭘 입고 다녔는지를 모르겠는 때가 있어요.
0: 저는 실제로 네. 저희 동생이 친동생이 저희 숙소 들어와서 저 없을 때 저의 옷을 훔쳐가요.
1: 진짜요?
2: 많이 봐요. SNS나 이런 데서
0: 깜짝 저희 숙소 들어온 거 제공하는 거 봤다는 줄은
2: 동생이 기영 씨가 입었던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걸 많이 봤어요.
0: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 신발 어디 갔지? 그 티셔츠 어디 갔지? 하면 그 친구가 입고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작년에 뭐 입었지 이게 아니라 진짜 없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1: 진짜 그냥 작년에 입었던 옷이 없어질 확률이 높군요.
0: 근데 이제 저도 대신 이제 다시 훔쳐 입긴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는 거죠.
1: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보기 좋은 형제네요.
2: 형제 있으면 네. 이런 게 또 좋은 것 같아요.
0: 그럼 형제 동생 있으시잖아요.
2: 있긴 한데 제가 웬만해서 그냥 다 주는 편이죠.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0: 그치.
1: 몇 살 터울이세요?
2: 7살 터울이에요.
1: 7살.
2: 네, 그래서 좀
0: 7.
2: 어느 정도 아니, 어느 정도 아들 같은 느낌도 있고
1: 오늘 아기 같겠다.
2: 그렇죠 맞아요. 네.
0: 어, 그렇습니다. 감자님께서 저의 여름 준비는 카페 빙수 탐방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빙수라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빙수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예요. 세 분은 가장 좋아하는 빙수가 뭔가요?
2: 와, 오, 빙수 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오케이 동규 씨 뭐예요? 하나 둘 셋.
1: 저는 딸기 빙수. 아, 딸기 빙수.
0: 여름에 딸기? 아 그치 원래 여름에 딸기구나. 네, 아, 겨울에 딸기 아니죠?
1: 원래 보통 그 봄철 아~ 겨울에서 봄 되면서가 딸기 철이긴 한데 아. 딸기 빙수도 많이 있으니까 아~ 딸기 빙수를 좀 많이 먹고 아니면 망고 빙수도 좋아.
0: 아 좋죠 좋죠.
2: 인기 많죠.
0: 오케이 지웅 씨는요?
2: 저는 티라미수 빙수.
1: 오, 오
0: 처음
1: 티라미수
0: 들어봐요.
1: 티라미수 빙수. 네.
2: 그러니까 티라미수인데 살짝 빙수 얼음 우유 얼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0: 대박.
2: 그게 중간 중간 그 치즈 크림 치즈나 네. 치즈 케이크 큐브 같은 게 이렇게 박혀 네.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발굴하면. 네. 아 기분 좋아요.
1: 오 우리 되게 신세대 같다. 아,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저도 최근에 네. 한 며칠 전에 그 카페 갔는데 거기 카페에 솔티 캐리멜 빙수?
2: 아 맛있겠다.
0: 같은 게 있었는데 근데 막 적당히 달콤하고 안에 끝에 팥빙수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걸 먹으면서 팥빙수 같이 이제 퍼먹는데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
2: 와 맛있겠다.
0: 아, 이 정도 과감한 비주얼은 아니긴 했어. 그냥 어 그 딱 예 네, 아무튼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고 예 네, 맛있었어요. 너무 달콤하지도 않고.
1: 맞아요. 팥빙 아 근데 팥빙수 그 옛날 빙수가 또 근본이긴 해요.
2: 그쵸. 그거는 네. 질리기가 어려운 맛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0: 팥 좋죠.
2: 네. 맞아요. 진짜 맛있어요. 있고,
0: 떡도 좋고.
1: 떡도 좋고 젤리 들어 있고 과일 들어 있고. 네.
2: 맞아요. 맞아요.
0: 전 적당히 들어가 있는 거 좋은 거 같아요. 근데.
1: 아 많이 안 들어가.
0: 예,
1: 거죠?
0: 너무 많으면 좀 살짝 투머치라서.
2: 뭐든 그렇죠. 예. 적당히가 제일 좋아요.
0: 네, 적당히. 네, 좋습니다.
2: 듣고 계시는 분도 빙수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고요. 네. 윤준님께서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한여름에도 종종 야구를 보러 가는데요. 더운 날씨에 3시간 가까이 밖에 앉아 있어야 하다 보니 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제품을 구매해서 챙겨 다니고 있어요. 이제 쿨티슈와 쿨패치, 텀블러는 한여름 야구장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세 분은 이런 쿨링 제품을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분이 생각하는 여름 야외 활동 필수템도 궁금해요.
0: 그죠. 솔직히 아이돌로서 그런 네. 쿨링 티슈 네. 좀 현장에 많이 쓰지 않아요?
2: 많이 썼죠.
1: 근데 저는 그런 저는 약간 몸에 뭐가 닿는 거를 되게 찝찝해하는.
2: 저도 똑같아요.
1: 진짜요? 그래서 네. 저 먹을 때도 막 이렇게 뭐 묻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쿨 티슈도 거의 안 쓰고 뭐 쿨 패치도 아예 안 쓰고 제가 쓰는 거는 그 선풍기인데 에어컨 네. 선풍기 아세요?
2: 그게 뭐예요?
1: 그 선풍기 바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냉각기가 있는
0: 이렇게 동그랗고 네. 조그맣고
1: 맞아요, 맞아요.
0: 뭔지 알아요? 뭔지 우리 저희도 있어요.
2: 네. 그게 에어컨 네. 선풍기야?
0: 네. 네. 근데 별로 안 시원하죠.
1: 별로 시원하죠. 진짜요? 그 너무 시원해서 맨날 거기가 차가워지잖아요.
0: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뭔지 알아요? 우리 그거 없어.
2: 좋다.
1: 냉각 선풍기라고 있어요.
2: 냉각 선풍기.
1: 네네.
2: 와. 한번 써봐 좋겠네요 저희도.
1: 네 맞아요. 이거 좋더라고요.
0: 여름 야외 활동 필수템.
1: 네.
0: 그럼 그거라고 하셨고.
1: 네 저는 냉각 선풍기.
2: 저는 사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 야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여행을 저는 가는 걸 좋아해서 낚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챙이 큰 모자, 밀짚 모자 이런 거. 그런 거 좀 쓰고 다니긴 하죠.
1: 와 되게 자연 친화적인 되게 청년 이미지네요.
2: 그런가요?
1: 좋다. 약간 반전 매력. 무대랑 이 생활이 반전되는
2: 좀 반전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1: 좋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 또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막 땀 많이 흘렸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차가운 타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주려면 괜찮다 하거든요. 춥다 해가지고. 네.
2: 저도 안 해요. 전 선풍기도 안 하고.
1: 진짜요?
2: 네. 이 뭔가 제가 컨트롤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자극이 들어오는 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0: 신기하다.
1: 신기하다. 네. 전 선풍기는 꼭 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0: 그러니까. 네. 전 그냥 차가운 물에 그냥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1: 저도.
0: 선택할 수 있다.
1: 수영 좋아해가지고.
0: 네, 좋습니다. 네.
1: 기호 씨 있으세요?
2: 있어요?
0: 저요?
1: 네.
0: 전 뭐 있을까요? 전 그냥 뭐 저도 선풍기 쓰고 저 최근에 막 그런 것도 샀는데 이제 공연하기 전 제가 얼굴에 땀이 좀 많이 흘려가지고 네. 그 땀을 좀 안 나게 하는 그런 그 약국에 사는 거 뭔지 아세요?
1: 네네네.
0: 그 샀는데 근데 그 결국 안 썼어요. 그 잘못은 막 간지럽고 막 그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괜히 막 공연 날에 했는데 막 너무 간지럽고 막 오히려 안 좋아질까봐 이제 안 쓰긴 했는데 근데 막 그런 거 막 노력을 해보는데 근데 결국은 그냥 혼자 알아서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크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옷을 그냥 벗던가.
1: 좋네요. 네. 네.

0: 2024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5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오마이걸의 윈디데이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5: 여름 데뷔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문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6: 우리 미타님, 저는 열대지방에 살고 있어서 그냥 1년 내내 여름처럼 느껴져요. 습도도 높은 날이 많아서 솔직히 여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분, 여름이 안 좋은 이유도 있나요? 여름이 안 좋은 이유.
4: 솔직히 습한 거가 제일 크죠.
6: 그렇죠. 이제 숨이 뭔가 턱 막히는 느낌이잖아요.
7: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가끔씩 네. 이제 여행 나갈 때 습하면 좋아요.
6: 왜요?
4: 왜냐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요.
6: 아 진짜요? 습하면 기분이 좋아요?
4: 아니 막 여행으로 나갔으면.
6: 아 그냥
4: 이제 그냥 일하면서 습하면 아 이런 이건데 근데 쉬러 나왔으면 아 네. 습한 이 뭔가 나를 감싸주고 있는 느낌?
6: 아 진짜? 네. 그 눅눅하게 나를 감싸고 있는 느낌?
4: 네, 저를 누군가 저를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6: 신기하다.
4: 여행 나올 때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일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정신없고 바쁜데 그러니까 습하면은 이제 네 그쵸. 심하면 그냥 이제 짜증나죠. 근데 이제 여행 나가면 이제 그 가끔씩 이제 막 계곡 가거나 산으로 가면 아니면 그쵸. 막 바다 쪽으로 가면 습해도 그냥 막 뭔가 따뜻한 그 이불 속에 있는 기분.
6: 아 그렇죠 그렇죠. 이미 내 몸을 물에 한번 담그니까.
4: 그렇죠 그렇죠.
6: 그렇죠 그렇죠. 여름이 안 좋은 이유. 저는 벌레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벌레를 너무 싫어해서
5: 모기 막 이런 애들이요.
6: 모기도 너무 싫고 그 막 요즘 많잖아요. 뭐 러브버그도 있고
5: 맞아요.
6: 무슨 팅커벨 같은 애도 있고.
4: 팅커벨?
6: 뭐 되게 잠자리 같이 생긴 기다란 애 있잖아요.
4: 초면이에요 그 친구는.
5: 초면이에요.
6: 한강이 많은 벌레들 뭔지 알죠?
4: 아 그 엘리베이터 항상 붙어 있는 애들.
6: 그쵸.
4: 정확히 알았어요. 아 지웅 씨는요?
5: 네. 저도 똑같이 뭐 모기랑 습도가 높은 것 정도인 것 같아요.
6: 맞아요.
5: 그 외에는 뭐 여름 자체의 또 분위기도 있고 감성도 있으니까요.
6: 그렇죠.
5: 최대한 좀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4: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싫은 이유까지 나눠봤고요. 이제 Promise 9의 Supersonic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

0: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습니다.
1: 저는 피어남의 기호 쿄디고요.
2: 저는 지웅 중디입니다.
3: 저는 우리끼리의 코너에서 우리를 맡고 있는 손동표입니다.
0: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3: 오늘의 문자 주제 여름 대비법.
1: 네, 다가오는 여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3: 우리 불꽃 효녀님, 저는 여름 대비 예전에 3월에 미리 해놨어요. 오. 정월 대보름에 아빠한테 더위 팔았거든요. 세 분은 올해 대보름에 더위 팔기 하셨나요? 더위 팔기라는 게 있어요?
4: 모르세요?
3: 네.
4: 저도 몰라요.
3: 더위를 팔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파는 거야? 꿈을 파는 것도 아니고.
0: 아, 내가 이번 올해 여름에 느낄 더위를 아 파는 거예요?
1: 다른 사람
3: 내 더위 사가라 그러신다 뭐 이런 건가요?
0: 사가라,
3: 아. 사가라 그러신다. 판다 팔아라.
0: 판다 그러신다.
3: 판다 그러신다. 내가 아. 이런 건가?
4: 오, 되게 재밌네요.
3: 아 원래 뭔가 정월 대보름 풍습 중에 하나인가 봐요.
0: 아, 더위를 정월 사가라. 대보름에 친구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 말해서 더위 파는 풍습이다.
3: 아. 약간 내가 먼저 팔아야 돼요. 아,
1: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3: 기호야 내 더위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1: 그래서 그럼 제가 진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하면은 기호 씨가 사버리는 거예요. 기호 씨는 그럼 더위를 두 배로 느끼는 거죠.
1: 아 거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대답 안 하면 그럼 꽝인 거예요?
3: 아니죠. 제가 이미 사가라 했으니까 아. 사버린 거죠.
0: 아 끝난 거예요? 아.
3: 네 끝났어요.
0: 아 그럼 끝난 거구나.
3: 네.
1: 아 그렇구나.
3: 그래서 제 더위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1: 아
3: 올 여름 많이 더우시겠다.
1: 아 망해버렸다.
3: 망해버렸다.
1: 아 재밌네요. 아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올해 진짜 덥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요.
1: 네, 조심해야 돼 진짜로. 네.
0: 저도 한번 해볼까 봐요.
1: 내년에 네. 꼭 해보겠습니다.
3: 네, 내년에 꼭 해보겠습니다.
0: 맞아요.
3: 네, 저희는 좋습니다. 놓쳤으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복날을 챙기는 걸로 합시다.
1: 아, 뭐 놓쳤어요. 지금 저 당했는데.
3: 아, 그렇네요.
1: 장난이고요.
3: 네.
1: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여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시간 내서 소개해드릴게요.
3: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더보이즈의 스로우라이드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3: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오늘의 문자 주제 여름 대비법 이야기 때 만나볼게요.
4: 네, 지수님. 저만의 낭만 가득한 여름나기 팁은 여름 플리 만들어 들으면서 서점이나 문구점 가는 거예요.
3: 와,
4: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책도 고르고 유행하는 말랑이도 만지다 보면 동심으로 돌아간 듯 몽글몽글해지거든요. 그리고 야자 시간에 친구랑 이어폰 나눠 끼고 몰래 공포영화 보는 게 진짜 낭만 있는 거 알죠? 매점 아이스크림 한 입씩 먹으면서 쌤들 눈치 보면 더더 서늘해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느낌. 오빠들은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몰래 딴짓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빠들의 최애 여름 노래도 궁금해요.
3: 와, 진짜 여름을 제대로 즐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요. 낭만도 챙기고 스릴도 챙기면서 약간의 오싹함도 챙기시는.
3: 아,
4: 네, 너무
3: 좋다.
4: 좋네요.
2: 동표 씨는 그럼 학교에서 어떤 짓을 했어요?
4: 저요? 저 많은 짓을 했는데요.
2: 딴짓 뭐 했는데요?
4: 저는 딴짓은 저는 뭐 자 이게 선생님께 너무 죄송한 거지만 잔 적도 있고 몰래.
2: 아.
4: 네, 그리고 이제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2: 몰래 잤어요?
4: 몰래 잤죠.
2: 어떻게 몰래 자요?
4: 그 학교 이제 선생님마다 좀 다르잖아요. 과목 선생님마다.
2: 그쵸, 그쵸.
4: 근데 절대 못 자는 선생님이 있어요.
3: 아.
4: 그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은 제가 하다 하다가 이렇게 연필을 잡고 이 상태로 잤어요.
3: 아, 그냥 그대로 앉은 상태로?
4: 그대로 앉아서 잤어요.
2: 그게 가능해요?
4: 저도 잔지 모르고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 했거든요.
2: 네.
4: 그냥 잤더라고요.
2: 진짜 잘 자시군요.
4: 그러니까요.
2: 완전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로 잘 수 있는 건 대단합니다.
4: 네, 이렇게도 와. 잔 적이 있고 네, 뭐 젤리도 몰래 먹은 적 있고. 그렇죠.
2: 대박.
4: 젤리 입에 넣고 이렇게 있으면서 먹는
3: 거. 아니,
4: 깔아놓고.
3: 좋죠.
2: 대박.
3: 스릴 있죠.
4: 네.
2: 전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 이제 여름은 아니지만 겨울에 이제 긴팔 입잖아요. 이제
4: 네.
2: 그 교복이 긴팔이잖아요.
4: 오.
2: 그럼 핸드폰에 이어폰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빼서 네. 이렇게 하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3: 와, 그렇게까지 안 걸려요?
2: 이렇게 하면요?
4: 네.
2: 안 걸리던데요.
3: 와, 그렇구나.
2: 이제 이렇게 나니까 이제 손바닥에만 이제 그
3: 그쵸.
2: 귀에 넣는 이제 부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기대는 척하면서 이제 음악 들을 때가 많았어요.
4: 저도.
2: Music is my life.
4: 아, 너무 네. 좋죠. 저 여기 어차피 여기에 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2: 네, 그니까요.
4: 그렇죠.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3: 아, 그렇구나.
2: 해본 적 없으세요?
3: 저 처음이에요. 그렇게까지 음악을 사랑하지 않았나 봐요.
4: 이제 수업에 집중하셨던 거죠.
3: 그러니까요.
2: 외고 준비 출신이에요.
3: 아, 진짜 그거 그만해요. 지금 몇 년째
4: 공부를 잘하셨네.
3: 너무 부끄러운데.
2: 제가 항상 놀려요, 살짝. 그 외고 준비 출신이라고.
4: 그렇죠. 그 외고 준비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네.
4: 아, 너무 좋네요. 그럼 딴짓 안 하셨겠다. 네.
2: 아, 최애 여름 노래 있나요? 두 분 다?
3: 최애 여름 노래?
4: 여름, 최애 여름 노래.
3: 냉면?
4: 냉면.
2: 네.
3: 여름 노래 워낙 많잖아요.
2: Touch my body.
3: 아.

0: 시스타 선배님 노래 다 너무 좋죠. 여름에 그쵸. 듣기.
1: 맞아요. 그럼요.
0: 저는 손동표의 파도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1: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0: 저의 최애여름곡입니다.
2: 역시 여름엔 또 바다죠.
0: 네, 그럼요, 그럼요.
2: 맞아요. 여름님께서 저는 여름에 태어나기도 했고 이름도 여름이고 좋아하는 계절도 여름인데요. 저만의 필수 여름 코스는 바다 수영하기입니다. 사계절의 바다가 다 아름답지만 유독 더 아름다운 계절이 여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름 휴가는 꼭 바다가 있는 휴양지나 해안가로 가는 것 같아요. 바다에서 수영 열심히 하고 간식으로 먹는 라면도 묘미인데 다들 바다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1: 너무 좋아하죠.
0: 너무 좋아하죠. 저는 또
1: 네. 바다님 산 하나 둘 셋 바다. 산이군.
2: 아, 전 요즘엔 산인데.
0: 아, 진짜요?
2: 근데 바다 너무 좋아하죠. 어. 저는 바다의 그 수평선을 좋아해요.
0: 아, 이렇게
2: 네, 그 네. 뻥 뚫린. 네. 아. 진짜 사실 도시에 있다 보면 저희 항상 서울에 있으니까 네. 빌딩 숲이긴 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래서 사실 하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바다에 가면은 그냥 눈 앞을 봐도 하늘이니까.
0: 그죠, 이게 탁 트여 있으니까.
2: 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재정이 덤빛이 얘기했는데 네. 제가.
0: 아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바다에서 태어나기도 했어가지고 오. 또 마린보이예요, 제가. 오. 네, 그래서 수영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1: 아 잘하세요?
0: 바다 수영을 잘해요.
2: 와 바다 수영은 또 어렵지 않아요?
0: 이 정석 수영은 잘 못하는데 네. 바다 수영은 그냥 아기 때부터 해서 와
1: 뭐가 달라요? 정석 수영이랑 바다 수영
0: 정석 수영은 약간 그 자세가 있잖아요. 아~ 앞으로 뭔가 빨리 이렇게 헤쳐나가는 네. 근데 바다 수영은 그냥 그냥 막 수영이죠. 뭐 파도 타면서 수영하고 아~ 뭐 헤엄치고 이런 거고
2: 그쵸, 바다는 파도가 또 있으니까
0: 그쵸 그쵸 그쵸
1: 아 대박. 저는 원래 저도 산을 좀 더 좋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휴가 받을 때마다 사실 이런 아시아 쪽은 이제 이런 아일랜드가 많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저는 항상 휴가 받으면 꼭 휴양지 가더라고요. 근데 휴양지 가보니까 아 바다가 진짜 이쁘구나라는 걸 좀 제대로 느꼈고 네. 그냥 바다도 입고 그냥 모래 위에 그 저는 또 그 쪼리 네. 신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쪼리랑 긴 바지 입을 때 네. 꼭 긴 바지여야 되는데 긴 바지랑 쪼리 입으면 너무 행복해요.
0: 왜 긴 바지여야 돼요?
1: 모르겠어요. 그냥 딱 긴 바지에 쪼리 입으면
0: 그 뭔가 느낌이
1: 예, 네, 그냥 내가 지금 완전 비치보이구나.
0: 그러니까 비치보이.
1: 예스 예스. 네. 역시 지금 여행하러 왔구나. 뭔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그래서 저 심지어 저 몰랐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네. 딱 어느 날 바다 이렇게 해변 갔는데 긴 바지 막 카고 팬츠 같은 거에 네. 딱 쪼리 신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기 바로 썼잖아요.
0: 일기도 쓰세요?
1: 내가 이렇게 사소한 제가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소한 것들 이렇게 네. 가끔 적어도
2: 소확행들.
1: 네. 그런데 딱 긴 바지에 쪼리 이렇게 적어뒀어요.
2: 이런 게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맞아요.
1: 아 그 저도 모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이 느낌이랑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0: 좋네요.
1: 죄송해요. 너무 TMI였나?
0: 지웅님의 사소한 행복은 뭐 있나요?
2: 사소한 행복이요? 네. 저는 요즘에는 인센스.
0: 아 인센스. 아,
2: 네. 인센스가
0: 태우는 거 맞죠?
2: 네네네. 인센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혼자 갔다 와서 네. 거기서 인센스를 하나 사왔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밤마다 일 끝나고 딱 피우고 이렇게 또 힐링 시간을 가지고 잠에 들고 나면
1: 근데 인센스 진짜 호불호 갈리는데
2: 그쵸?
1: 맞아, 네, 맞아. 그 향마다 좀 냄새도 살짝씩 다르잖아요.
0: 냄새 많이 다르죠.
2: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0: 맞아요.
1: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아! 이 노래는 들어야죠.
0: 네네네.
1: 바닷가에서 긴 바지에 쪼리 신고 듣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0: 네.
1: 손동표의 파도.

0: 손동표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문자 더 볼까요?
1: 네, 발금이님 혹시 그 느낌 아시나요? 에어컨 바람 빵빵한 곳에서 포근한 이불 덮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어요. 겨울에 따뜻한 이불 덮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뽀송한 포근함이랄까? 네,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는 상쾌한 실내를 위해 에어컨 필터 청소와 뽀송한 여름 이불 빨래가 루틴입니다. 세 분도 여름 오기 전에 꼭 하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루틴.
2: 저는 그 뭐 저희도 당연히 이제 에어컨 청소.
1: 네, 에어컨 청소.
2: 그리고 이제 저도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그 이불이랑 다 한 번씩 빨래 돌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완전 새로운 네. 이불이랑 그 시트 이런 거 다 해놨고
3: 좋다.
2: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옷이 많아가지고 그 그 네. 습기 제습기 이제 그 옷장에 넣는 그 뭔지 아시죠?
1: 네네네. 넣은 거.
2: 예, 그 습기를 좀 먹어주는. 네. 네 그거를 입으로 좀 집에 좀 몇 개 두고
3: 좋네요.
2: 여름을 준비하는 거 같아요.
3: 아 맞아요. 여름은 확실히 좀 습도 관리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장마가 오니까.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 저는 루틴 꼭 하는 거는 여름 이불로 바꾸는 거인 것 같아요. 저도.
3: 아,
1: 시원한 이불.
3: 이불.
1: 네. 풀링 이불? 네.
3: 어, 뭔지 알아요. 네. 얇은 거.
1: 네. 누웠을 때 뭔가 이렇게 삽 하고 이게 시원한 이불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까는 이불로 바꾸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3: 그렇구나.
2: 지영 씨는요?
3: 저는 진짜 없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불을 네. 사계절 내내 좀 두꺼운 이불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2: 이불 빨래해요 안 해요?
3: 하죠.
1: 이불 빨래
2: 얼마나 자주?
3: 아, 하죠. 근데 솔직히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두꺼운 이불을 하고 역시 발금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에어컨을 살짝 쌀쌀하게 틀어요.
1: 아 그래요.
3: 그리고 맞아요. 두꺼운 이불 덮고 자면
1: 너무 좋죠.
3: 아 그것만큼 또 딱
1: 그 뭐라 해야 돼 얼굴만 딱 시원하고
3: 아 그쵸 얼굴만 딱 시원하고 몸은 아주 뽀송뽀송 따끈따끈.
2: 그렇죠. 여름엔 진짜 그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바깥에는 따뜻한데 안에는 시원하고 네. 이불에 안에 따뜻하고 막 이런 살짝 이 온도 차.
1: 맞아요, 맞아요.
2: 좋은 거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2: 좋아. 네, 좋습니다. 파라님께서 저는 아드렐린이 솟구치는 놀이기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수상 스포츠도 꼭 놓치지 않고 합니다. 저는 랩팅을 좋아하는데 세 분은 좋아하는 수상 스포츠나 해보고 싶은 수상 스포츠 있나요?
3: 동표 씨 해보셨어요? 수상 스포츠?
1: 저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바나나 보트 타고
2: 바지 같은 데 가세요?
1: 보트 타고 이런 거는 해봤는데
2: 알죠. 네.
1: 수상 스포츠?
2: 저는 뭐 스포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네. 캐나다 살았었을 때는 3일 내내 카누만 타면서 지냈던
3: 와, 너무 좋다.

0: 너무 낭만이다.
1: 네, 완전 자연 속에서 이제 그거를 준비하기 이제 며칠 동안 네. 이제 카누 타는 법들 막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그냥 계속 배 타면서 지내다가 네. 그다음에 저녁 되면 이제 땅을 찾아서 거기서 텐트 직접 짓고 거기서 구워 먹고.
0: 와 진짜요?
1: 그다음에 다 다시 철수하고 또 다시 배 타고 또 하루 종일 배 타고 그다음에 또 멈춰서 밥 먹고 그래서 3일 동안 그렇게 자고 그랬었어요.
0: 와, 와. 너무 너무 이거 완전 그건데요?
2: 진짜, 네, 진짜, 진짜 너무 재밌겠다.
1: 너무 재밌었어요. 와. 좀 위험하긴 했었지만 네. 근데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거미 막 이만큼 큰 것들 막 보고 막 그러긴 했었는데 근데 그 자연이 되게 네. 아름다웠고 절대로 까먹을 수 없는 추억이었어요.
0: 너무 너무 낭만 있고 너무 모험 있고 좋다요.
2: 네. 그러니까요.
1: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0: 그러니까요.
1: 저희 피어나면 할 수 있겠네요. 카누는 딱 세 명 타거든요. 그럼 두 배를 타서 이렇게 딱 셋.
0: 좋아요. 꼭 한번 하죠.
1: 네. 한번 속에 해주세요. 있는 그런 강의에 막 들어가.
0: 좋네요, 좋네요.
2: 너무 재밌겠네요.
0: 할 때 브이로그도 한번 꼭 그러니까요. 찍어주세요. 네, 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1: 혹시 지웅 씨는 있으세요?
2: 저요? 저는
1: 스포츠
2: 해본 적은 없는데 꼭 해보고 싶은 건 웨이크보드?
0: 웨이크보드.
2: 아 맞나요?
1: 해봤어요.
2: 그 해보죠? 배 뒤에 달아서 스노우보드 같은 거 네. 이렇게 줄 잡고 이렇게 타는 거.
1: 아 그거 하지 마요.
0: 왜요?
1: 왜? 아 너무 힘들던데요?
0: 아 진짜요?
1: 못 일어나던데요 저?
2: 네 이거
0: 저 이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거 해보고 싶다고.
2: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1: 아 너무 진짜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날 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0: 아 진짜요?
1: 쌤한테 욕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저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가가지고 네. 저희끼리는 영어로 하는데 네. 쌤이 제가 한국말 못하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아. You stupid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해도 돼요. 그래서 그래 바보야 막
0: 그래 바보야.
1: 아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아, 쉽지 않더라고요. 네.
2: 그러니까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0: 맞아요, 네.
2: 꼭 언젠간 한번 취미로 해보고 싶긴 합니다.
0: 네, 네
1: 좋습니다. 네.
2: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뉴진스의 버블검.

0: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0: 자, 동표씨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2: 네,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 또 지웅씨랑은 첫 만남인데 네. 그래도 그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네. 효과가 있었나 봐요.
1: 그러니까요. 뭔가 네. 이 내적 친밀감이 있었어.
2: 그쵸. 뭔가 어색함이 없이 네, 편히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즐거웠어요.
1: 감사합니다. 그럼 동표씨 추천곡으로 끝곡 한번 들어볼까요? 동표씨가 네. 선곡하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 어떤 곡인가요?
2: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은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라는 곡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여름 데뷔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곡 들으시면서 여름을 다 같이 잘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나이스, 좋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들으면서 동표씨 보내드릴게요.
1: 저랑은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0: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3: 우리끼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 루체.

0: 호밍리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리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의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충주 청주에 위치한 주성고등학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주성고등학교.
2: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부처님이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라서 오늘 급식으로 준비했습니다.
1: 5월 22일 금요일 오늘 주성고 점심 메뉴는 이랬습니다. 친환경 잡곡밥, 열무 비빔국수, 시금치 된장국, 양배추 파채무침, 배추김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캠핑구이.
2: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메뉴 속 캠핑구이는 캠핑 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일까요?
1: 보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떡볶이와 튀김, 2번 마라탕과 꿔바로우, 3번 와플과 커피, 마지막 4번 캠핑 가서 먹으면 맛이 107%가 되는 삼겹살과 소시지.
2: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급식 먹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같이 먹고 싶은 친구나 동아리, 회사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1: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GOT7 진영의 Ever Love.

0: 라고 해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의 정답은 4번 삼겹살과 소시지.
0: 오늘 중성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잡곡밥 친환경 잡곡밥, 열무 비빔국수, 시금치 된장국, 양배추 파매추 양배추 파채 무침, 배추김치, 오렌지 주스, 그리고 삼겹살과 소시지로 구성된 캠핑 구이.
1: 와우.
0: 와. 아, 전 솔직히 네. 마라샹궈일 줄 알았어요. 아, 제가 아까 마라샹궈 먹었다 했잖아요. 네. 저 먹어가지고 거기 MSG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침이 너무 고이고 목이 너무 마르네요. 아주 그 난리 날 것 같아요 지금. 아,
1: 틈틈.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캠핑구이 진짜 너무 좋긴 하네요.
0: 아, 지웅 씨 또 캠핑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요. 캠핑을 가진 않지만 캠핑을 계속 꿈꾸는 사람으로서 캠핑구이 정말 영양사 선생님의 아이디어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지웅 씨가 급식 딱 나오는데 이 메뉴 나왔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0: 아, 진짜요? 여기 네.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1: 소시지.
0: 아, 소시지. 아, 소시지 좋아하시죠?
1: 어, 저 소시지 너무 좋아해요.
0: 지웅 러브 소시지.
1: 기호 씨는 이 메뉴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0: 아, 저는 일단 다 탈락이고요. 아, 파채 무침 좋아하긴 하고.
1: 아, 맛있죠.
0: 네. 삼겹살 좋죠. 아, 삼겹살이면 솔직히 그것만으로 충분하긴 하죠.
1: 맞아요.
0: 근데 아마 먹고 이제 매점 갈 것 같긴 해요. 이제 매점 갈 사람 같이 구해서.
1: 어, 급식 따로 매점 따로죠.
0: 네, 그럼요. 에이. 그럼요.
1: 좋아요. 6397님께서 피어나모니 멤버들끼리 캠핑데이 한 적 있잖아요. 그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또 해주면 좋겠어요. 캠핑데이 또 한다면 뭐 하고 싶나요? 라고
0: 저희
1: 하셨는데.
0: 언제 캠핑했죠?
1: 아니, 그 콘텐츠 찍었잖아요. 네? 캠핑.
0: 어?
1: 캠핑 콘텐츠 찍었잖아요. 그 이거 나 고기 구우면서 아~ 나 막 디제잉
0: 뭐
1: 하는
0: 거. 그건 뭐 저 자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1: 뭐 진짜 캠핑 뭐 비슷하게 하긴 했지만.
0: 네, 진짜로 하면 재밌겠다.
1: 그러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캠핑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0: 네.
1: 밤하늘 좀 보고 싶어요.
0: 아, 같이. 지웅이가 책임져서 저희를 잘 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아우, 너무 좋죠.
0: 진짜로요?
1: 지웅 투어, 지웅 캠핑 투어 이렇게 해서 콘텐츠 하나 아, 기획해주시면
0: 투어까지.
1: 아, 너무 좋죠. 저는 제가 다 할게요. 진짜.
0: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꼭 하시죠. 단체 간식 선물. 카페 교환권을 받을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면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1: 네. 2933님께서 최근에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져서 벌칙으로 애교를 하게 되었어요. 강제 아이돌 체험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새삼 아이돌이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애교 잘하는 꿀팁 있나요? 애교 보여주면서 알려주세요. 이거 애교 그냥 애교 보시려고 그냥 이거 하신 거 아닌가?
0: 저는 데뷔 초반 때는 애교하는 네.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1: 네.
0: 왜냐면 귀여워 보이고 싶지 않았어서.
1: 네네네.
0: 근데 이제 26 먹어보니까
1: 네.
0: 귀여운 것도 좋던데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냥 해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애교할 때는 별로 안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평소 그냥 귀여운 거지 애교할 때 오히려 귀엽진 않은 것 같아요. 전.
1: 아, 평소에 그냥 귀여운 거라고?
0: 네, 전 그냥 원래 귀여운 사람. 네네.
1: 좋은데요.
0: 네.
1: 저도
0: 뭐 애교 뭐 해드릴까요?
1: 뭐 기호 씨가 생각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팬분들이나
0: 네.
1: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0: 뭐 아, 어떤 애교 행동이든 멘트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1: 말이든
0: 네. 피자 먹어도 돼요? 막 이런
1: 그런 것도 좋죠. 그런 것도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0: 방금 한 거예요.
1: 아, 방금 한 거였어요?
0: 네, 방금 한 거죠.
1: 이제 뭐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 것처럼 얘기하셔 놓고 얼굴이 또 빨개졌어요.
0: 아, 왜냐면 은근슬쩍 지나치는 것처럼 하고 싶었는데
1: 아... 아,
0: 지웅 씨도 한번 보여주세요. 꿀팁 일단 알려주시고 한번 보여주세요.
1: 꿀팁이라... 꿀팁... 뭐 없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0: 그럼 보여주세요.
1: 네,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어, 뭐...
0: 하나, 둘, 셋!
1: 냥!
0: 아...

0: 여기야?
1: 아 저기 여기야? 센터요.
0: 아 어렵네요.
1: 예, 탈락이고요.
0: 아 근데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렇게 노래를
1: 완전 원샷 잡아주는데 딴 데 보고 있어요. 지금 6년차 아이돌이 지금 화면 보고 하고 있어.
0: 모니터 안 보였어요.
1: 아 그렇군요.

0: 지금 제작진분들 지금 난리 나셨는데. 어머.
1: 아 진짜
0: 좋아요. 역시 그래도 아. 프로 아이돌이긴 아이돌이네요.
1: 어 갑자기 막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0: 좋아요.
1: 장난이고요. 아, 네. 이렇게 애교 그냥 하는 거죠 뭐야.
0: 맞아요. 화이팅이에요.
1: 네. 화이팅입니다. 네 6376님께서 저 요즘 아사이볼에 빠져 있어요. 여름이 오고 있어서 그런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두 분은 아사이볼 좋아하시나요? 아 너무 좋아하죠.
0: 규신은 그래도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1: 아 아사이볼 너무 좋아하죠.
0: 네.
1: 아사이볼 진짜 좋아하죠. 이 여름 되면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아사이볼의 단점 그 어쨌든 그 파란색이잖아요 아사이가.
0: 블루베리인가? 어, 아사이베리구나.
1: 맞아.
0: 아사이베리가 아사이 있구나.
1: 그래서 그치. 파란색이죠. 다 먹고 나면 아 그렇죠. 파란색 아니 보라색이죠.
0: 네, 네.
1: 네 그러면 이 치아에 네. 이 보라색이
0: 아 맞아.
1: 다 묻어요.
0: 맞아요.
1: 사실.
0: 맞아요.
1: 그래서 알아. 그게 조금 스케줄 전에 먹긴 좀 그런데.
0: 어.
1: 근데 뭔가 아침 식사로 저는 이제 그릭 요거트 먹거나
0: 아니면
1: 아사이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해요.
0: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켜 드시더라고요.
1: 좋아하세요?
0: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1: 아 지웅 씨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아사이볼에 코코넛 그 shred coconut shreds.
0: 어.
1: 그리고 이제 피넛 버터랑.
0: 어 좋네.
1: 블루베리랑 이런 여러 가지 좀 과일 같이 하면 맛있어요.
0: 그래요?
1: 네, 그걸 건강하고 좋아요.
0: 어, 조만간 먹어볼게요.
1: 네.
0: 오.
1: 후기 알려주세요.
0: 알겠습니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는 노래 Sulpacious의 Golden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돌아올게요.

어제 같은 과 동기와 크게 부딪혔다. 사건의 발단은 전공 조별 과제 회의였다. 날도 덥고 결론은 안 나고 둘 다 예민해져서 날선 말을 톡톡 내뱉게 됐다. 다른 조원들 분위기까지 쌓여졌고 우리는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대충 헤어졌다. 집에 와서 누웠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다. 근데 또 톡으로 사과를 하자니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싶어서 선뜻 선이 가지 않았다. 결국 오늘 오후 우리는 다시 좁은 회의실에서 마주쳤다. 하필이면 다른 팀원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건지 어색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각자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상황이 그냥 싫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다. 커피고 내가 삼. 그러자 친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따라서 나섰다. 그러면서 어제 내가 이야기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봤다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싸움은 그게 끝이었다. 역시 화해는 기술이 아니라 용기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1, 2, 1, 2, 3. 몇 시?

0: 빈지노가 피처링한 자이언티의 미안해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주신 분은 2563님이었습니다.
1: 아 정말 멋지시네요.
0: 네, 되게 멋진 사람인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제 일하면서 좀 친하게도 지낼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진지한 일할 때는 이렇게 티격태격 할 수 있잖아요. 또.
1: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0: 네, 근데 이게 그게 막 누구 잘못하고 못하고의 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 말씀하신 것처럼 덥고 답은 안 나오고 답답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 내뱉는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또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딱 용기를 내듯이 그냥 다음날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 어디 가자 이렇게 딱 하면 진짜 그 한마디가 진짜 그 큰 싸움을 그냥 완전 회복할 수 있거든요.
1: 맞아요.
0: 지웅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또 많이 싸워봤으니까.
0: 맞아요.
1: 예. 네.
0: 저희는 딱 이렇게 많이 싸웠죠. 딱 이렇게 진짜 네. 딱 이렇게
1: 이거 둘이서
0: 예 그냥 톡톡 네. 그냥 막 예, 진짜 완전 톡톡
1: 맞아요 예. 툭툭 날선 말
0: 그쵸
1: 이렇게 뱉고 그랬었는데
0: 네.
1: 확실히 그냥 한 번만 얘기 처음 해보자 얘기하자 라던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처음 얘기 꺼내기가 가장 어렵지.
0: 맞아요.
1: 꺼내고 나서부터는 또 금방 화해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0: 네. 더 웃긴 거는 진짜 서로도 불편해가지고 누군가가 한 명이 제발 좀 말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입장일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마음이랑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네, 솔직히 말은 쉽겠지만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용기 내면서 어차피 친구니까
1: 맞아요.
0: 헤이 우리 커피 사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아주 잘했습니다.
1: 너무 멋있습니다.
0: 화이팅. 네.
1: 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용기가 안 나거나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 하면서 한번 또 말 걸어보시는 것도 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에, 사실 자존심이 제일 크죠. 먼저
1: 맞아요.
0: 말 걸기. 그냥 내가 굳이 왜 했었지 이게 먼저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에.
0: 근데 그냥 괜찮아요. 다 그래요 원래.
1: 저희도 그래요.
0: 네, 화이팅입니다.
1: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2563님에겐 햄버거 세트 2개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친구랑 같이 드십시오.
0: 교환일기 사연 기다립니다. 친친방 홈페이지에 교환일기 게시판 열려있으니까 여러분의 일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1: 그럼 이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2: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립니다.
3: 5월 선물이에요.
2: 간편식 세트,
3: 견과류 세트,
2: 만능 소스 혼주유,
3: 문화 상품권,
2: 녹용 홍삼 스틱,
3: 소고기 김치 왕만두 세트.
2: 지금까지 친한 친구 방송반에서 알려드렸습니다.
3: 우리 더 친해져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0: 아 즐거웠죠.
2: 그러니까요.
0: 네, 오랜만에 지웅이랑 네. 같이 했는데 아 역시 지웅이는 되게 진지하네요.
1: 그런가요?
0: 어 너무 진지해요. 아 근데 보기 좋아요. 아, 이게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고 네. 이제 확실히 또 탱디랑 같이 하는 거랑 좀 네. 다른 분위기긴 하네요.
2: 아 좀 다를 거예요.
0: 아 근데 전 또 이제 지웅이랑 더 오래 했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했으니까 네. 뭐 예전에 그래서 뭔가 옛날 생각 나기도 하고 또 여전히 아 잘하시네요.
2: 아 아닙니다.
0: 네, 잘 이끌어 가시네요.
2: 감사합니다.
0: 네, 어땠어요 지웅 씨는?
1: 저도 너무 좋았고요. 뭔가 친친은 이렇게 오는 거는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표디 있어서 네.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아, 안 그래도 지금 5938님께서 오랜만에 중디로 돌아온 소감 어때요? 다음에 기회 된다면 또 만났으면 좋겠다.
1: 아, 너무너무 예,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항상 DJ를 꿈꾸고 있는 한 명의 친구로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웅이는 되게 진지해요, 여러분.
1: 저 진짜 DJ 좋아요.
0: 네, 네. MBC에서 꼭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1: 언제든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 류수정의 Venus and a Bowl Soup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피어나모니 지웅
0: 기호였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잭 블랙과 시로 그린이 함께한 노래 쿵푸 파이팅이었습니다. 영화 쿵푸 팬더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세계 거북이의 날이에요. 매년 5월 23일. 무분별한 포획과 기후변화, 해양 쓰레기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모든 거북이를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존하자는 취지로 2000년에 미국 거북이 보호단체가 제정한 날이라고 합니다. 5월 23일. 이 세계 거북이의 날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있어서 저는 이 장면을 자꾸 떠올리게 돼요. 쿵푸팬더의 거북이 우구웨이 사부님, 그분이 해주신 이 한 말씀.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라는 이 멋진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5: 하이엠 솔루텍
4: 1544-8777.
5: GTX-A가 곧 출동.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노년을 맞이하고 이런 한 사람의 일생을 거북이라고 하는 어느 날 나타난 붉은 거북이라는 판타지 요소로 풀어낸 작품.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아름다운 애니메이션 붉은 거북. 아까 쿵푸팬더의 거북이가 육지 거북이라면 네, 붉은 거북은 바다 거북이. 세계 거북이의 날에 오늘은 이 두 편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아까 우구웨이 사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어제는 히스토리고 내일은 미스터리고 오늘은 선물이다 라고 했던 우구웨이 사부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현재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선물 같은 일인지를 몸소 겪으신 분이에요. 박희원 씨께서 손편지를 보내셨어요. 원고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편지지에 손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글씨가 저의 큰누나 글씨와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 이거 큰누나 글씨인데? 저 어릴 때 뭐 가정통신문 이런 거 오면 큰누나가 이제 다 뭐 써서 보내고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배움이 짧으셔서 한글 맞춤법에 익숙치 않다 보니 큰누나가 그 부모 역할로 부모가 써야 할 말은 큰누나가 다 썼기 때문에 그 글씨를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되게 닮으셨어요. 자, 박혜원 씨의 손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행 간다고 글 남기고 소개해 주신 그 방송 들으면서 혼자 신나고 좋아서 엄청 웃었어요. 생각났어요. 사연 보다 보니까. 근데 체코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체코에서 찍은 영화 뷰티 인사이드 음악도 들려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바로 그분입니다. 여행 중에도 글을 남겨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사연 남겨야지 그랬는데 점점점 엄마가 1차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동생과 교대해서 병원에서 이틀 밤 보내고 왔네요. 영화에서만 보던 그 모습으로 엄마가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괜찮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보낸 첫날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FM 영화 음악을 틀어놓고 듣는데 정말 좋았어요. 물론 늘 좋지만 그 시간에 들으니까 진짜 소중하더라고요. 가끔 방송 듣다 보면 병원에서 시간 보낸다고 사연 보내는 분들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어떤 마음인지 완전히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들은 날 마침 필소굿 코너였고요. 거기서 이은선 기자가 소개해준 영화는 We Live in Time. 이게 참 공교롭네요. We Live in Time의 주인공도 영화 속에서 암이었잖아요. 근데 엄마의 항암치료 때문에 함께 병원에 있는데 We Live in Time 소개가 또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나 봐요.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울 것 같아서 꼭 참으면서 딴 생각을 했습니다. 못 본 야구 소식 찾아보고 왜 잤니? 화도 내보고. 저요, 이번 여행 다녀오면서 결심했어요. 단순하게 살자. 복잡하게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자. 매일 최선을 다해 하고 싶은 거 하자.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해보면서 살자. 앞으로도 여행 이야기 가끔씩 해도 되겠죠? 작가님 남미 여행 이야기처럼. 아, 그럼요. 저 지금 20년 넘게 우려먹고 있잖아요. 언제든 하십시오. 체코는 정말 낭만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부럽다. 그리고 맥주. 현지에서 마시는 쌉싸름하지만 맛있는 그 맥주. 그렇게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다시 체코로 돌아오는 7박 9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편지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앞으로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희원 씨. 여행지에서 사셨다고 작은 수첩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이거 쓸 수 있는 나이가 아까워서. 이거 가끔 선물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번에 이연경 씨는 부산에서 고양이 소품 되게 귀여운 거 보내주셔서 역시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선물 이렇게 받았다고 그때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이게 또 제 뜻과 다르게 전달될까봐. 예. 선물하면 소개가 되네? 나도 선물해야지? 뭐 혹시나 이렇게 또 생각이 이어질까봐 그럴까봐 이제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잘 받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 진짜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저한테 선물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돈 쓰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한테 돈 쓰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네. 괜히 저한테 그런 거 보내지 마시고 마음만 주세요. 마음만. 네. 마음만 무료 배송으로 언제든 잘 받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신 선물을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주신 거는 일단 잘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또 그래도 또 부담이 적잖아요. 예, 수첩 같은 거는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니까. 고맙습니다. 박혜원 씨. 그리고 어머니 이제 항암치료 막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호전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것 또한 지금 현재가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아무쪼록 잘 싸우시고 잘 버텨내시고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건 으쌰으쌰. 네, 서로가 서로에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 시간 웃을 일이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웃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화 혹시 보셨어요? 50-50? 예, 50대 50이라는 영화. 조셉 고든 레빗하고 세스 로건 나오는 영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박희원 씨의 어머니처럼 항암치료를 시작하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항암치료를 하는 주인공으로 코미디를 만들 수 있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50-50입니다. 이게 실제 그 시나리오를 쓴 그 작가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라고 하니까 당사자가 자신의 그 시간을 웃으면서 풀어냈는데 보는 사람도 부담 없이 웃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있고 또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도 있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50-50. 이게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언제 한번 소개해야지 했는데 지금 박혜원 씨 어머니 얘기 들은 김에 박혜원 씨께 이 영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50-50. 그 영화의 노래도 좋은데 오늘은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펄잼의 옐로우 레드베터.

노래하는 사람의 목이 걱정은 되지만 듣는 사람은 좋으니 어쩔 수 없다 하는 곡. 예, 제가 만약에 플레이리스트를 만든다면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목 아프게 불러서 가슴 아프게 파고드는 노래. 너무 잔인하다. 네, 펄잼에서. 네, 아니죠. 영화 50대 50에서 펄잼의 옐로우 레드베터 50-50라고 검색하실 때 50대 50 검색하셔도 되고요. 숫자 50, 짝대기 또 숫자 50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크리스 코넬 목소리도 한번 들어야죠. 목 긁어서 내는 소리. 네, 선샤워 영화 위대한 유산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아, 두 곡 이어들으니 뭔가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이분 뚱이 씨는 영화 클래식에서 캐논 변주곡 파엘벨의 캐논 들려달라고 형편되실 때 들려달라고 하시면서 작가님 우리들이 100년도 못 사는데 뭐 잘해야 한 80년 정도? 그 안에 만나서 이렇게 음악 신청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80년 지나서 태어났으면 우리 못 만날 뻔했잖아요. 와, 이거 오늘 쿵푸팬도 우구에이 사부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사연들이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런 자세입니다. 네, Today is a gift. 영화 클래식에서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파헬벨의 캐논.

파헬 베레 캐논. 파헬 베레 캐논 디장조는 뭐 현대 팝 가요 많은 영향을 끼친 걸로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곡을 좀 두 곡 정도 이어봤습니다. 영화 클래식에서는 파헬벨의 캐논 디장조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베놈 라스트 댄스에 나왔던 마룬 5의 메모리스. 그리고 싱글인 서울에서 이상희 씨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불렀던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전 음악이 현대의 음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412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오랜만에 듣고 싶더라고요. 영화 청춘 스케치 위노나 라이더의 청춘 스케치에서 리사 로베 스테이.

청춘 스케치 위너나 라이더의 청춘 스케치에서 리사 롭의 스테이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손현이의 오늘은 어떤 일이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떠올려서 붙인 거 아니에요. 신청곡 있어요. 7278번 문자번호 쓰시는 분. 스케치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가는 청춘을 아쉬워하며 미미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에서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청춘 크로키도 아니고 청춘 캐리커처도 아니고 왜 다 청춘은 스케치일까요? 마지막 곡은 영화 리서 웨펀 3 사운드 트랙입니다. It's Probably Me. 스팅과 에릭 클랩튼이 함께한 노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K-POP 인기 차트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
1: 네, 여기는 플레이디오 스페셜 DJ 달디 영재입니다. 다음 곡은요, 요즘 테라에서 가장 핫한 아스테르메 외계인들이죠. 플레이브가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체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You sure you could keep up? You sure you could keep up?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집이 작은 새 한 마리에게 어울리는 새장의 크기는 얼만큼일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새가 작으니까 새장도 적당한 크기의 작은 거면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근데 새한테는 적당한 크기의 새장이란 없다고 합니다. 그 어떤 새장을 갖다 줘도 바깥 새장보단 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작은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새장은 키우는 사람의 공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크게 마련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새장 속의 새는 아니지만 평일 내내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오가며 지냈잖아요. 그런 만큼 주말에는 일부러라도 움직임의 반경을 좀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의 자유가 더 힘차게 날개를 파닥일 수 있게 말이죠. 5월 2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3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이 앤트 메리의 푸른 양철 스쿠터였습니다. 짠하네요. 새한테 가장 알맞는 새장은 없다.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항상 저는 집 회사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 점심시간에 다른 동네로만 잠깐 다녀와도 후련함이랄까요? 자유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놀러 가야겠어요. 저는 주말에 피곤하다고 집에 있는 시간도 참 많은데 갑자기 저도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죠. 지난주에는 노래 제목이 모모면이라는 어미로 끝나는 곡들로 꽉 채워봤는데요. 김성재의 말하자면,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명카드라이브의 냉면까지 방송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각자 자신이 아는 노래들 정말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대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빵! 빵을 높게 만들기도 하고 글! 글썽이게 만들기도 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들 이 시간에 만나볼게요.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아침 빵글 뮤직은 매주 한 가지 단어를 주제로 그 주제에 관한 음악들 만나는 시간인데요. 마침 내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종교를 떠나서 이 봄밤에 수놓은 연등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광화문 종로 이쪽 갔다고 했잖아요. 밤에 연등이 쫙 펼쳐진 모습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저절로 정갈해지더라고요. 참 착하게 살아야겠다. 나쁜 짓 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들 중에서 불교에서 온 용어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즐겨 듣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로 정해본 단어 바로 이겁니다. 불교 용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본격적으로 만나볼게요. 이 시간은 정보도 알아가고 또 노래도 알아가는 그런 알찬 시간이 더더욱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얼마 전 제가 새아침을 진행한 지 딱 1주년이었잖아요. 그때 참 많은 분들이 떠오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바로 인연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이 인연이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 용어에서 온 말입니다. 결과를 만드는 직접적인 힘인 인과 이를 돕는 간접적인 조건인 연이 합쳐진 단어고요.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채워져야만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흔히 모든 인연은 마땅한 때가 되어야 찾아온다는 뜻으로 시절 인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인연이죠. 오늘 첫 곡은 이 깊은 의미를 담은 제목이죠. 이승철의 2004년 발표곡 인연 준비했습니다. 당시 MBC 드라마 불새 OST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이승철의 인연이에요.

이승철의 2년 함께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 뮤직.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 말에도 불교 용어에서 온 건지 저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바로 주인공이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흔히 연극이나 영화의 중심인물 또는 어떤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은 의미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외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망상과 번뇌 속에서도 동요함이 없는 진실한 자, 즉 내 진짜 마음을 주인공이라고 부르기 때문인데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엔 제목이 주인공인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선미의 주인공인데요. 특히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 둘만의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너였어. 그래, 넌 오늘도 너답게 화려한 주인공처럼 그저 하던 대로 해. 그게 악역이라도.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공 자리를 잃어버린 듯한 가사가 참 아프게 들리는 곡인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만나볼 단어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로 찰나의 순간 할 때 그 찰나입니다. 불교에선 흔히 시간의 최소 단위를 나타낼 때 이 찰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현대 시간의 수치로 환산하면 무려 75분의 1초라고 합니다. 오, 정말 우리가 인식하기도 힘들 만큼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이죠. 마침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서도 이 단어가 들어간 곡이 있어서 준비해봤어요. 2024년에 발표된 곡 찰나인데요. 사랑에 빠지는 그 결정적인 찰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반짝이던 그 순간을 노래하는 아주 청량하고 신나는 곡입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 선미의 주인공, 그리고 사랑에 빠진 찬란한 순간을 떠올리게 되는 노래, 조용필의 찰나입니다.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오셨고요. 그 다음 곡은 조용필의 찰나였습니다.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2007년에 발표된 소녀시대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이 노래 제목 어디에 불교 용어가 있다는 거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 놀라지 마세요. 그 단어는 바로 세계예요. 놀랍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사는 지구, 세계의 모든 나라 혹은 인류사회 전체를 일컫는 말로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장소만을 뜻하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총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깊은 의미를 알고 나서 소녀시대의 노랫말을 다시 보면 노래가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서도 희미한 빛을 놓지 않고 쫓아가서 마침내 새로운 나의 세계를 마주하자고 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랄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진정한 시공간을 찾아내겠다는 단단한 다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럼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곡이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지금 바로 함께 할게요.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로 채워가고 있는데요. 보통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큰 실수를 한 사람을 두고 나락이 떨어졌다라는 표현 자주 쓰잖아요. 여기서 나락 역시 불교 용어에서 온 말입니다. 불교에서 나락은요, 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을 겪는 중생의 세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을 뜻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의미가 점차 일상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에는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이 무시무시한 단어가 아주 귀엽고 유쾌하게 쓰인 노래가 있습니다. 2021년 딘딘과 10cm가 함께 발표한 곡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 딘딘 씨의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고요. 좋아하는 이성 앞에만 서면 고장난 로봇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너 앞에만 서면 나락이라는 아주 파격적이면서도 위트 있는 한 줄로 표현했는데요. 이 곡 먼저 준비해놓고 있고요. 이어서 방탄소년단 슈가가 함께해서 화제를 모은 곡이죠. 아이유의 8 가사 속에서도 불교 용어가 등장하는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작별은 마치 재난 문자 같지. 그리움과 같이 맞이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 꼭 이 섬에서 다시 만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영겁이 바로 불교에서 온 용어라고 합니다. 겁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득한 시간, 그 어떤 단위로도 계산할 수 없는 무한히 긴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앞에 길 영자를 붙인 영겁은 그야말로 영원한 세월을 일컫는 말인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아득한 영겁의 시간을 지나서 꼭 이 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 간절하고 먹먹한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노래 같이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가가 피처링한 아이유의 에잇이고요. 그 전에 이 곡부터 함께 하시죠. 10cm가 피처링한 딘딘의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10cm가 피처링한 딘딘의 이러면 안 될 거 아는데 너 앞에만 서면 나락. 이어서 들으신 곡은 슈가가 피처링한 아이유의 8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이제 막판이다, 끝장이다 라는 뜻으로 이판사판이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이 단어 역시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이판승은 참선과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을, 또 사판승은 절의 행정과 업무를 담당하는 스님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의 강력한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불교의 입지가 최악으로 떨어지면서 스님이라는 신분이 최하층 계급으로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승려가 된

다는 건 신분 사회에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인생의 막다른 선택이었던 셈인 건데요. 여기에서 유래해서 오늘날 이 판사판은 막다른 궁지나 끝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던 싸이의 노래 가사 중에 이 판사판이라는 말이 들어간 곡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2015년에 발표된 나팔바지예요. 가사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팔 청춘 이판사판 독에 걸린 모 중에 모 아니면 도 렛츠고 막다른 길에 몰려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모 아니면 도라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놀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긴 곡인데요. 오늘은 그뜻 잘 되새기면서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뒤에서 보살피며 도와주는 일이라는 뜻으로 뒷바라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불교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바라지는 법당에서 큰 스님이 법문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 곁에서 소리를 받아주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는 등 자잘하고 수고스러운 일을 돌봐주는 스님을 뜻하는데요. 이 바라지 스님의 역할이 일상으로 확장되면서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돌보거나 누군가를 지극정성으로 돕는 의미로 뒷바라지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 2015년에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오빠차의 가사에서도 이 뒷바라지가 나옵니다. 이 노래를 그냥 흘려 들으면 그저 오빠 차 뽑았으니까 신나게 놀자 하고 허세부리는 노래 같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남자가 마침내 멋진 새 차를 뽑아서 그동안 고생하면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가족과 여자친구를 가장 먼저 태우러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다 태워. 먼저 부모님, 또 뒷바라지 해준 여자친구. 절대 아니야. 허세나 생색. 내 차에 없거든. 어떠신가요? 이 유쾌한 멜로디 속에 감춰진 고마움과 사랑이 또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따뜻한 노랫말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싸이의 나팔바지 들을 거고요. 이어서 뒷바라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노래죠.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 함께한 오빠차까지 같이 들을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친나를 안아줘.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을

0: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에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에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빵그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노래 제목이나 가사에 불교 용어가 들어간 곡들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아침을 통해서 만난 인연이잖아요. 이번 시간도 찰나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끝나버렸네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연거까지 남아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연거까지 함께 할 거예요. 질리시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랄게요. 끝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발매된 롤러코스터의 두 번째 앨범에 실린 곡이죠. 일상 다반사 준비해봤어요. 불교에서 이 일상 다반사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가 곧 평상심, 즉 깨달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아주 흔하고 소소한 일을 일컫는 말로 이 단어를 쓰곤 하죠. 제목처럼 이 곡에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요리하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강아지 소리 이렇게 생활 소음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소리들 유심히 찾아 들어보면서 이 곡 함께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5: 아빠!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식당 안내문이 있어요. 물과 박상은 셀프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요, 박상? 대체 누구인가요? 혹시 메뉴 이름이 박상인 건가요? 갸우뚱한 반응을 보였는데, 안내문에 적힌 박상이 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 박상은 바로 경상도 방언으로 뻥튀기, 예, 강정 비슷한 그건데 예, 뜻하는 말입니다. 쌀이나 옥수수 등을 압력으로 팽창시켜서 만드는 추억의 간식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박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도 예, 울산이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쓰던 말이고 듣던 말이에요. 뻥튀기를 박상이라고 부르는 경상도 청취자분들 계시다면 수줍게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번 주말 뻥튀기 같은 추억의 간식 하나쯤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0: 5월 23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첫 곡 K-POP 추억의 향기였습니다. 아, K-POP이라는 그룹 진짜 오랜만이다. 와, 박상. 박상이 뭐 튀밥, 튀밥 밥을 튀겨놓아서 붙여놓고 예, 예, 맞아요. 강정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뻥튀기 쪽이 아니고 근데 밥알이 좀 부풀어 있긴 하죠. 그렇게 해서 딱 달달한 엿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굳혀가지고 간식으로 먹는 건데 아 먹고 싶네. 저는 견과류를 좋아해요. 밥도 좋아하죠. 그러니까 박상은 진짜 박살나죠. 저는 박상은 그냥 박살나는 거. 할머니 집 가면은 박상 무라 하면서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주시면은 그거 계속 아작아작 먹었던 어린 시절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사투리로 얘기하는 간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내주시면 귀엽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 모았다가 서울 친구들은 뭐 여기 우리만의 특별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기본이다 생각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열받아. 한강라면? 한강라면을 누가 어린이 때 가서 먹어요. 친구들하고 야, 한강라면 하나 먹자 이러면서 누가 가요? 에이 우리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간식 이야기들 어릴 때 간식 이야기들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침마다 간식처럼 2시간 이렇게 또 챙겨 드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달달했으면 좋겠는데 건강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소중한 100원이 담긴 장문, 사진 만나보는 시간. 100원의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함께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조선 최고의 금쪽이라고 하네요. 양녕대군에 대해서 만나보실 겁니다. 전국의 오은영 박사님들 예 함께해 주시고요. 3, 4부는요. 위클리 굿모닝.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나눴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문자와 신청곡 더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3: 4만원
1: 재고관리
3: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유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신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 강호 온라인
6: 열혈 강호 온라인.
8: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8: 아하.
10: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 케미칼.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일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여러분들 거금 100원을 들여서 보내주신 긴 문자들 사진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100원의 행복. 예, 떠난다고 그래서 남편분에게 이렇게 허락해줘서 고마워 하셨다고 했던 거 다 기억납니다. 방송 이제 노래 틀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남편도 고마울걸?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방송으로는 안 나가가지고 예.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기 이렇게 말 구경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팔 통통하니 아유 너무 귀엽다. 이런 경험들이 어릴 때 이 추억들이 오래오래 정서에 크게 남아있을 거예요. 제주에서 엄마랑 살던 한 달 이게 은근히 예, 정서 안에 남겨있을 겁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네요. 저희도 행복해요. 6180번님 반방키 도전했던 진다영입니다. 이파비 태명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우리 테디 라디오 시간이랑 딱 겹쳐서 아쉽게 3주년 파티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함께했어요.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파비 사진 하나 보내고 오늘은 역사 공부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5월 11일에 반방키 이제 다영 씨가 참가해 주셨었는데 출산 전에 마지막 이제 검진날 참여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어우 뭐야? 깐난이인데 왜 이렇게 얼굴이 완성형이지? 너무 예쁜데요? 콧대도 벌써 이렇게 오똑하고 입이랑 눈 와 너무 뚜렷해. 어유야 행복하시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이가 인물이 벌써 좋아. 4772번님 테디랑 원일 셰프님이 소개해준 덕분에 남편과 5살 아이와 함께 전남 보성에 다녀왔어요. 청취자분이 알려주신 돈가스집도 다녀오고 쭈꾸미, 갑오징어, 제철의 맛 느끼고 왔답니다. 가게 사장님께 테디 라디오 듣고 찾아왔다고 하니까 쑥스러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테디 덕분에 여행으로 힐링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또 이렇게 보성 녹차밭 사진까지 딱 보내서 저희도 행복한데 어떻게 그 맛있었죠? 너무 맛있었죠? 다 가보고 싶어요. 맛쟁이 신사에서 말해준 거 다 가보고 싶어.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아우 침 나옵니다. 예. 자 이쯤에서 1585번님의 신청곡 정은지 10cm 함께한 같이 걸어요. 그리고 0503번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두 곡 듣고 올게요.

0: 용서해줄게.
1: 화 다 내고 용서해준대. 와,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정은지 10cm 함께한 같이 걸어요 였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계속해서 100원의 행복 이어갑니다. 5479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5월 17일 일요일 저는 생애 처음으로 10km 러닝 대회에 도전했습니다. 과연 끝까지 뛸 수 있을까 걱정도 컸는데요. 굿모닝 FM을 들으면서 달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힘이 나는 노래들만 나오더라고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질 때마다 신나는 음악과 테디의 목소리가 큰 응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 1시간 5분 51초로 완주할 수 있었어요. 와, 제 인생 첫 10km 완주라 더 뜻깊고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함께 달리는 기분이 들게 해준 테디와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굿모닝 FM 들으면서 꾸준히 달려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인증 딱 보내주셨는데 오, 멋지게 피니셔. 아, 멋지네요. 달리기 러닝을 좀 저도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저도 제 걸 다시 듣게 하면서 뛰면 뛸 수 있을까? 그걸 떼야 이제 좀 모니터가 되는 건가? 아, 어쨌든 저희와 함께 또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공을 했다니까 뿌듯하네요. 저희가 대신 같이 뛴 느낌이 진짜 들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죠? 행복하네요. 3693번님. 아니 테디 3주년 파티 듣고 문자하는데요. 테디가 라디오에서 부른 노래 진짜 라이브 맞나요? 머리 감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봐요. 두 곡까진 그냥 들었는데 마지막 곡 희재 들으니까 진짜 못 참겠네요. 저도 의심받을까봐 머리 인증샷 남겨요 하시면서. 아, 진짜 머리 감다가 인증샷 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솔직해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라이브 맞습니다. 예, 라이브 맞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제 직업이 가수입니다. 가수란 걸 잊지 말아주세요. 머리 이 모습 제가 보고 싶진 않았는데 머리 감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우리 많이 가까워졌네요.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머리 왜 이걸 찍어? 물 다 떨어졌네 지금. 뭐해 휴대전화에. 9402번님이 결혼식에서 수줍게 사진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트. 실물 깡패 음색 깡패 태희님 늘 응원합니다. 사진 잘 간직할게요 하시면서 예, 또 보내주셨는데 기억납니다. 제가 원래 축하하고 빨리 이제 사라져요. 근데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했는데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얼른 찍으시죠 그래서 찍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유, 이렇게 미모의 여성분인 줄은 지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진만 찍어드리고 왔는데 다들 이제 결혼식 할 때는 또 예쁘게 멋지게 차려입고 오시니까 멋진 또 추억의 사진으로 이렇게 남네요. 행복하시죠? 저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8863번님이 신청해 주신 푸른바다의 전설 OST죠. 성시경 어디선가 언젠가 듣고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시작합니다.

0: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2: 두고 왔어?
3: 아, 사람 많다.
0: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0: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3: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2: 야, 뭐해, 빨려.
0: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2: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음악을 사랑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역사학계 임진모, 이동진 누구든 이 선생님 못 이깁니다. 역사학자 김지원쌤, 그럼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원입니다.
0: 겸손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1: 이거는 이제 다들 농담인 거 아니까.
0: 아, 그래요. 예, 예. 아, 근데 전 진심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0: 김재원. 예. 이라는 세 글자가 역사 쪽에 저한테 1등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지난주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역사.
1: 네.
0: 와, 이게 타이밍도 좋았고. 예, 예, 내용도. 예. 좋았다.
1: 네.

0: 이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한 아버지는 또 나 이해해 주네.
1: 아, 금쪽이 테크 완벽하다 진짜.
0: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1: 예.
0: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일탈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
1: 아하, 참 잘못됐다. 잘못했어.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궁궐의 담장을 넘는 세자입니다. 양녕대군의 일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면 사실 앞섰던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색을 즐기세요.
1: 아, 커서 이제 담을 넘군요.
0: 18 이후부터
1: 아하이 참.
0: 본격적인 일탈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1: 아하.
0: 첫 번째 일탈부터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아이고.
0: 뭐라고 되어 있느냐. 봉지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봉지련 씨입니다. 네. 기생이에요. 이분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에 있었던 분이에요. 첫눈에 반합니다. 양녕이.
1: 아.
0: 양녕이 첫눈에 반하고요.
1: 예.
0: 이 기생을 따라서 일단 본인 밑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시킵니다.
1: 예.
0: 그 다음에 가가지고 만남을 주선을 해요. 그 다음에 만나요. 세자가 기생의 뒤를 따라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1: 그쵸.
0: 그 이후로 궁궐로 불러드립니다. 한밤중에 궁궐로 기생을 불러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게 안 되잖아요. 원래.
0: 안 되지.
1: 안 되잖아.
0: 태종의 귀에 들어갑니다. 태종이 이걸 가만히 두서는 안 되니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따라갔던 뒤를 밟게 했었던 그 하인들을 불러서 장을 쳐요.
1: 곤장이라는
0: 건 없습니다. 장입니다. 장.
1: 아니 왜 아들을 좀 혼내지.
0: 야, 근데 뭐 세자니까.
1: 하.
0: 근데 더 문제가 뭐냐.
1: 예.
0: 그래놓고 봉지련도 잡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양녕대군이 선택하는 게 뭐냐.
1: 예.
0: 단식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1: 공식 영어로 보니까 땡깡.
0: 땡깡이죠.
1: 와.
0: 내가 사랑하는 친구다. 봉지련 씨. 풀어주세요.
1: 아빠한테.
0: 아빠한테.
1: 아빠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사실.
0: 태종 진짜.
1: 진짜 무서운 사람.
0: 왕이 되는데.
1: 진짜 무서운 사람.
0: 동생 죽이고 된 사람입니다.
1: 이거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0: 정말 무서운 사람인데.
1: 아빠로서는 안 무섭구나.
0: 네. 아빠 너무 예쁨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기생이에요 아버지. 이러면서 밥을 끊어요. 곡기를 끊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태종이 받아줘요.
1: 아이고.
0: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봉지련한테 선물까지 주고 풀어줘요. 풀어지는 그렇게 되면 이제 금쪽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 단식만 하면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기생 평양기생 소행이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너무 이뻤대요.
1: 소행씨가.
0: 소행씨가
1: 네.
0: 전국 팔도에서 가장 이쁜 기생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1: 아유야.
0: 근데 이분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분을 만나기도 하고
1: 예?
0: 궁궐로 부르는데
1: 예?
0: 봉지련 씨 사건이 한번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가느냐? 담장을 넘어갑니다.
1: 아하, 여기서 담장을. 예.
0: 근데 담장을 어떻게 넘느냐? 예? 아, 이걸 이 담장 넘었던 게 어떻게 걸리느냐? 양녕도 넘어가고 소행 씨도 넘어갔다 왔다 갔다 했었던 그 담장 길에.
1: 예.
0: 자국이 남아요.
1: 아, 너무 많이 왔다.
0: 너무 많이 왔다. 왔다.
1: 달았구나 거기가.
0: 그 부분만 단 거예요. 담장이랑 그 옆에 있는 길이.
1: 그렇지, 그렇지.
0: 그거를 걸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잡아들이죠. 단식 투쟁을 또 합니다.
1: 아.
0: 근데 이때도 아빠는 넘어가요. 아빠는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 보통 예 금쪽이 이 에피소드 보면. 이런 이야기 꼭 있거든요.
1: 예.
0: 아빠가 넘어가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엄한 엄마가 등장해서
1: 아.
0: 원경왕후가 한번 혼냅니다.
1: 아, 혼내요?
0: 한번 크게 혼내는데 너 그러면 안 돼? 까지만 혼내요.
1: 아, 그럼 크게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때도 그냥 넘어갔다라는 생각에
1: 어휴.
0: 한 명을 더 부릅니다.
1: 예?
0: 기생 칠점생씨라고 하는 분을 또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게 이
1: 예?
0: 칠점생 씨가 어떤 기생이냐 큰아버지의 첩까지는 아니고 큰아버지랑 같이 놀던 기생 썸을 탔던 기생
1: 아
0: 문제가 되죠
1: 연이 있었는데 그거를 도의를 벗어나서 아이고
0: 그런데 이때도 이 주변에서 같이 놀았었던

0: 어떤 친구들한테만 벌을 주지 정작 양녕대군에게는 딱히 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 본인 스스로 이제 자유분방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조금 더 일탈의 어떤 그런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러면서 결정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 결정적인 사건?
0: 네.
1: 너무 궁금하다. 이쯤에서 깜짝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지원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왕좌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태종은요, 평화로운 왕위 계승을 위해 이것 세습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정실 부인이 낳은 자식 중 첫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태종의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적장자, 2번 연장자, 3번 억만장자. 아, 보기 너무 대충 내셨습니다.
1: 이야.
0: 꾸지람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전형적인 양념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1: 아, 금쪽이 작가님.
0: 네. 꾸지람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나가 있어요. 한번 이제 꾸지짐이 있어야 됩니다.
1: 그럼 단식투쟁 들어가요.
0: 아, 그래.
1: 자, 여러분들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드라마 원경 OST입니다. 적재의 단 한순간.

0: 적재 단 한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팀입니다.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과 깨어난 김에 역사 1주 세계 최고의 금쪽이 양녕대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복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술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을 뜻하는 이 표현 바로 1번 적장자입니다.
0: 적장자 맞춰주신 분 중 다섯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 보이지 않는 경쟁과 갈등입니다.
0: 아, 이것도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네. 경쟁과 갈등 빠질 수 없죠.
1: 네, 누구랑 했겠습니까? 당연히 형태를. 나중에 이제 세종이 되시는 예. 충녕과의 경쟁과 갈등입니다. 일단 아버지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적장자로 꾸준히 쭉 이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친구가 양녕이라는 이 친구 내 첫째 아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좀 품어주려고 계속해요.
0: 예.
1: 그런데 옆에 우리 셋째 아들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0: 예.
1: 공부를 너무 해.
0: 그렇지.
1: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0: 와.
1: 근데 이거 나쁘게 볼 거 절대 아니에요. 왜 나쁘게 볼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세종이 되시는 이 충녕대군이 아버지 앞에서 공부를 그렇게 해요.
0: 아. 퍼포먼스인가?
1: 남들 앞에서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0: 아.
1: 이게 또 보면 그럼 또 이뻐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뻐 보여요. 그다음에 왕이 어디에 무슨 행차를 하거나 이럴 때 양녕 첫째 아들은 사냥놀이 가거든요.
0: 그렇지.
1: 그럼 그때 꼭 같이 있는 사람이 셋째예요.
0: 아,
1: 충녕이에요.
0: 아하,
1: 그러면 이제 또 괜히 고사 하나 읊어주는 거죠. 그게 뭐냐? 나 오늘 이 고사 공부하고 왔어요.
0: 아, 좋다. 퍼포먼스 좋다.
1: 하는 거예요. 그러면
0: 그게
1: 아빠 눈에 어떻게 보여요?
0: 그게 효예요.
1: 내가 첫째 아들 때문에 골치가 너무 아프지만 내 자식 농사 적어도 셋째한테만큼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0: 그래, 그게 효라니까.
1: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0: 네.
1: 양녕이 그걸 압니다. 나중에 매형집에서 술을 먹다가 뭐라 그러냐면 충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겠죠.
0: 예.
1: 동생이 너무 이뻐서 했던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 봐라 라는 표현일 수도 있는 거예요.
0: 예.
1: 요런 식의 이야기들을 왜 양녕이 하느냐. 형이랑 동생이 있을 때도 형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새 옷을 맞췄어. 지금으로 따지면 명품이겠죠.
0: 그렇지.
1: 걸치고 온 거예요.
0: 예.
1: 쫙 걸치고 있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어때?
0: 어때?
1: 라고 물어보면 형님 먼저 마음부터 가다듬으십시오.
0: 와.
1: 사람들 보는 앞에서.
0: 와 형인데 동생한테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나?
1: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0: 금쪽인데.
1: 근데도 이제 여기서 너 어떻게 이러면. 세자 체면 구기는 거.
0: 아.
1: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호방한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 그래 나도 그럼 책도 한 권 읽고 할게. 이렇게 넘어가야지. 아, 여기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0: 아.
1: 그런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니 나중에 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양녕이.
0: 네.
1: 세자가 동생을 무척 꺼리고 싫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아는 거예요. 양녕도. 저 친구가 동생인데 나한테 일부러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0: 아 그래요?
1: 멀어지게 되고 할머니 제삿날이었는데 그 본인 양녕은 매사냥하러 가거든요. 그때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니 어떻게 할머니 그 제삿날에 간사한 소인배들이랑 그렇게 놀 수 있어요 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도 계속적으로 해요.
0: 와.
1: 그러면 이제 속된 말로 사람들 앞에서 동생한테 쪽팔린 일 당한 거잖아요.
0: 와.
1: 그러면서 조금 서로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0: 와.
1: 충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봐야 저 아버지는 3대왕입니다. 3대왕. 그리고 그 양녕대군이 왕위를 이으면 4대왕이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한 나라에.
0: 예.
1: 본인이 생각해도 형이 너무 왕감이 아니에요. 임금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나라 걱정에 이건 아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꿈꿨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서로 알게 모르게 경쟁을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0: 세종이 세긴 세.

0: 세다는데.
1: 어, 세죠.
0: 어, 세. 많이 세.
1: 예. 그리고 욕심도 저는 가졌을 것 같아요. 예.
0: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있어야지.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고 시작할 겸 감사한 분들 만나고 마무리할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깨어난 김의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했는데 내일은 김지현 쌤 이어서 양양대군 계속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네. 한 시간 동안 스페셜한 시간. 내일은 그냥 뭐 김지현 데이예요.
1: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예. 네. 저희도 감사함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내일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고래는 머리가 좋다죠. 향유고래는 기억력이 비상한데 특히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기억을 아주 오래 유지한답니다. 가족은 부득이하게 헤어지게 돼도 거의 평생 기억하고 바다를 떠돌며 같이 붙어서 헤엄치거나 장난치며 친해진 고래, 즉 인상 깊었던 친구에 대한 기억도 수십 년을 간직한다. 사람도 고래처럼 살면서 여럿을 만나죠. 그 중에선 좋은 느낌으로 오래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 포함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오래 남기. 이것도 참 괜찮은 꿈 맞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살아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오?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6: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7: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6: 엄마 아빠 전화번호.

0: 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3: 엄마!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의 주간 요일 타임 한 주간의 하이라이트를 쏙쏙 뽑아 소개해 드립니다. 위클리 굿모닝. 완벽한 일주일 마무리를 위한 필수 코스. 지난 한 주간 굿모닝 FM에서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돼지포 볼 거예요. 평일에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던 여러분들의 귀한 문자들 최선을 다해서 더 만나보는 시간까지 꾸려가 보겠습니다. 화요일로 갑니다. 화요일 5월 19일 발명의 날이었어요. 5월 19일이. 그래서 발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굿모닝 가족들의 발명품들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오, 발명가들이 많았어요. 2538번님이 제가 해운대 동백초등학교 발명반 출신이었는데요. 로봇 팔에 모기향 달아놓은 모기 퇴치 로봇을 만들어서 상장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후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해. 그러니까 모기향은 알죠? 그 불로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우리 은하, 태양계 은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타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한자리에만 두니까 여러 개 피워야 되고 쉽지 않았어. 근데 그거 로봇팔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좋은데? 이렇게 이렇게 똑똑해. 0501번님이 발명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티매트와 수세미를 돌돌 말아서 꽃처럼 포장해서 선물했어요. 아이디어 좋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아 컵받침을 티매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뭔지 몰랐네. 그거랑 이제 수세미를 말아가지고 와 너무 예쁜데요. 수세미인지 몰랐어. 이 사진으로 보면 진짜 무슨 뭐 거실거실한 이 약간 재질감 느껴지는 꽃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쁘다. 발명품 맞네요. 30022번님이 어머니가 옆에서 발명의 날 얘기 들으시더니 저를 발명했다고 얘기하시네요. 크크크 위대한 어머님들 화이팅입니다. 아 그렇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발명한 게 맞네요. 네, 이게 뭐 탄생도 하지만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니까 발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간혹 이런 재능이 있구나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그것까지도 이렇게 예 디자인 해주시니까 발명가들 맞습니다. 부모님들 모두 다 발명가들 맞아요. 1170번님 내 생애 최고의 발명품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아닐까요? 영원히 기억될 발명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하루하루 지켜보는 게 흐뭇합니다 하셨어요. 다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부모님은 진짜 존경할 만합니다. 자 모두의 발명가들 화이팅! 그리고 발명품들도 발명가들의 이 사랑과 정성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두웅님의 신청곡이에요. 에이티즈 원더랜드 듣고 올게요.

강력합니다. ATEEZ 원더랜드 듣고 왔어요.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계속 이어갈게요. 수요일로 갑니다. 로테이션 퀴즈, 음악 믹스 퀴즈를 했었는데 아일릿의 이츠미와 이정현의 와를 저희가 믹스 퀴즈로 들려드렸었죠. 이츠미를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게 느껴져요. 선곡 될 때마다 반응이 뜨겁게 옵니다. 야, 근데 매력 있어. 물론 이 퍼포먼스를 또 너무 잘해가지고 멋지게 됐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이 패러디 비슷한 분위기가 아, 또 재밌어요. 가사 무슨 뜻이냐면요. 예, 소주 바이 삼겹바이가 아니고요. 바이어스가 영어로 최애라는 의미라서 Who's your bias? I'm your bias. 너의 최애는 누구? 바로 내가 최애. 이런 뜻인데 소주 과일, 석류 과일 이런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셔가지고 지금. 근데 그 맛으로 또 음악 즐기는 것도 있죠. 박현진님이 이츠미 중독성 진짜 미쳤지 않아요? 그 4107번님 이 노래를 들으면 붐씨가 생각이 나요. 아 붐씨가 또 한몫했어 사실. 안 들어가면 저 들어간다 이거 하셔가지고 6085번님이 안 들어오면 저 들어간다 이게 봐 다 이게 생각이 난다니까. 테크노 장르인데 테크노 전사 몇 있는데 이정현 씨가 단연 탑이잖아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2814번님이 이정현 씨가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던 당시 초딩들 사이에서 새끼손가락에다가 젓가락 붙이고 고개를 휘젓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답니다. 추억이네요. 하셨어요. 이 유행의 시작은 이제 이정현 씨가 이렇게 하고 유행 문 닫는 건 이제 장혁 씨가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싹 닫았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9180번님이 아침 운행 중인 부산 508번 버스기사입니다. 이정현 와도 틀어주세요. 제발. 아, 또 운전기사님들 또 신나는 노래들 또 이게 있어. 취향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래 들으면 오늘 하루 파이팅 있다 느껴질 수 있는데 자 우리 굿모닝 FM 기사님들 잘 모십니다. 기사님이 버스에서 틀어주시면 버스 승객들까지 막 홍보도 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버스 얘기 나온 김에 버스에서 온 문자들 보겠습니다. 7460번님 테디 청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509번 509 버스 탔는데 기사님이 굿모닝의 뱀 청취자시네요. 내적 친밀감 뿜뿜.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하시고요. 0951번님이 출근길 310번 310번 버스에서 테디 목소리 들려서 제 이어폰 바로 뺐어요. 크크크. 아 감사합니다. 4602번님 인천 남동공단 도시 35번 버스에서 테이 라디오가 들립니다. 아유, 기사님 감사합니다. 3692번님 62번 버스에서 크게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입니다. 6337번님 부산 사는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탁재훈의 내가 선택한 길 듣고 싶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님들 중에서 또 굿모닝 FM 가족분들 계신데 감사해요. 안전운행 하시고 아침에 또 운행하실 때 제가 좋은 친구가 되어드려야 되는데 뭐 못하면 또 친구 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쓴소리도 들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우리 6337번님 부산 마을버스 기사님이 신청해 주신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들으실 거고요. 그리고 9180번님이 신청해 주신 이정현 와 이 노래 들어야죠. 예, 508번 버스기사님

0: 탁재훈, 내가 선택한 길. 이정현, 와. 자, 촉석의 노래들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 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이어가 봅니다. 위클리 굿모닝 MVP 뽑아보겠습니다. 5월 셋째 주 MVP는요. 바로 반반한 퀴즈 이번 주 화요일 참가자 최인근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경북 경산에서 대추 농사 지으셨던 분인데 한 문제 차이로 만점을 놓쳤어요. 와, 에너지가 진짜 대단했는데 한번 다시 듣고 올까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밤. 경북 경산에서 대추 농사 짓고 있는 최인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0: 인근님 반갑습니다.
1: 라디오 파이팅!
0: 좋습니다. 에너지 너무 좋으셔. 뭐야, 만점 나올 뻔했잖아요.
1: 아깝다.
0: 아, 진짜 아깝다. 한 문제 틀렸어요.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번 선물 치킨을 골라서 드릴게 하셨습니다. 야. 아, 영어 문제 맞췄어요.
1: 오,
0: 그러니까요.
1: 그 이번 주 주말에 전국 소년체전에 저희 큰아들이 나가거든요.
0: 어머나.
1: 100m, 200m 나가는데 네. 성적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추억 만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또
1: 네, 재혁이 화이팅!
0: 아, 재혁이 화이팅! 아, 진짜 제가 아침 라디오 하면서 느끼는데 이 톤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생을 파이팅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톤이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내리면 다 내려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얼마나 기분 좋아. 8183번님이 사과대추인가요? 올해도 풍농 되시길 바라며 저는 딸기 농부랍니다. 호호호 하셨어요. 또 많은 우리 파머님들께서 네, 굿모닝 FM 아침에 또 나가시면서 밭에 나가시면서 함께해 주고 계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먹을 때마다 늘 사실 농부들한테 감사 인사 마음속으로 해요. 7353번님이 대추하면 경산 대추가 짱이죠. 달고 맞나요? 1729번님 인근님 밝은 에너지 받고 대추들이 맛있게 자랄 것 같아요. 그럼요. 농부들의 마음까지도 손길에 다 닿여서 다 농작물로 나옵니다. 예. 아, 기분 좋은 우리 인근님을 MVP로 뽑았습니다.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위클리 굿모닝 이어갈게요. 0517번님의 신청곡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듣고 올게요.

0: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한 주간 굿모닝 FM 하이라이트 소식만 모아 모아 만나보는 시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922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테디, 저 오늘 소개팅해요. 연애 9년이나 쉬었는데 뭐 으악 너무 떨려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팅 후기 남겨요. 국밥 됐어요. 소개팅 상대분이 너무 노매너여서 시원하게 말아 먹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9년 만에 트라이 했다는 것, 주변에서 누가 소개해줬다는 것, 이거 큰 발전이에요. 9년 동안 연애 안 한 친구면은 중간에 소개팅이 분명히 했을 텐데 소개팅도 없었다. 많이 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소개를 해줬다, 이거 아주 긍정적이고 나갈 마음이 생겼다, 아주 좋은 거죠. 요걸 시작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트라이 하시면 되지. 노매너 국밥 많은 그 내공이 쌓였다는 거 엄청 대단한 거예요. 칭찬 칭찬. 이거 어릴 때는 노매너여도 나쁜 남자들 끌리는데 뭐 이러면서 오로지 스타일링과 외모만 보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치지. 근데 그거 걸러낼 수 있는 이제 선구안까지 있으니까 이제 트라이만 하시면 돼. 화이팅! 아 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가 생기니까 할 얘기들이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더 진심을 묻혀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깨알 뉴스 시간에 한번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젊은 층 사이에서 장난감이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20, 30대 청취자분들께서도 최애 장난감을 또 보내주셨거든요. 3687번님이 어릴 때 오락실에서 철권 태그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 하나 설치를 했지요. 후후. 어릴 때 하고 싶은 만큼 못했던 그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철권 태그. 예, 이 아케이드 오락을 그 기체와 모니터까지 붙어 있게 미니로 이렇게 오락실 기기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소중대가 있어요. 또 크기가 전자상가 가면 여기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안에 게임 종류가 있습니다. 예, 300개부터 500개, 700개. 근데 그 안에서 철권 게임이 들어 있다. 그러면은 가격이 한 40% 더 비쌉니다. 이게 3D라서. 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요.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건 저도 구입을 해봤다. 저는 대자로 예 가수가 돼서 이제 성공한 기념으로 제가 대자로 철권 또 최신 버전이 들어있는 걸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 수백 대 갑니다. 수백 대. 수백만 원대 가요. 근데 그 기기 지금 저 핸섬 피플의 최영호 키보디스트가 있는데 작업실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집에는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눈치가 이제 보여가지고 그 작업실로 보내서 음악 작업하러 가면 이제 거기 앉아서 한 30분 합니다 제가. 재밌게 즐기고 계신 것 같아요. 4377번님은 저는 포켓몬 카드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회도 나갔어요 하시면서 취미로 모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포켓몬 그 가방까지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와 멋지다. 포켓몬 카드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예쁘다. 저 때는 이제 라떼로 갑니다. 라떼 가요. 90년대에는 모아봤자 우표는 이게 모

모으면 이제 돈이 된다. 그래서 우표들 이제 쫙 모았었고 카드를 모으는 걸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NBA 카드라고. 그래서 마이클 조던 카드. 이제 스포츠 선수 카드들이 그때 막 나왔어. 그게 다시 가격이 피가 붙고 했던 게 이제 최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애니메이션 카드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유희왕부터 해가지고 막.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예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포켓몬 카드 봤는데 카드가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할 정도로 진짜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놨네요. 사고 싶다. 8467번님이 제 디지바이스 보조 배터리예요. 디지몬 소환! 하시면서 오 이거 디지몬 문자까지 이렇게 쫙 돼있는 오 추억의 장난감들 다 꺼내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3584번님이 요즘 저희 오빠가 건담에 꽂혀서요. 차에도 태우고 다닙니다 하시면서 미니 건담 제가 또 한때 건담에 또 빠져가지고 군대 들어가기 전에 약간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 있죠. 그때 뭔가 시간을 좀 조심히 보내고 싶은데 생각이 많아졌을 때 누구의 추천인지 기억이 안 나. 건담을 조립하라고 해보니까 너무 시간 빨리 가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워. 다 만들고 나면 완성도가 너무 좋아. 저도 그래서 건담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예 지금 남의 집에 다 있습니다. 시절 인연이네 나한테 장난감은. 7727번님이 제 최고의 장난감은 드래곤볼 피규어입니다 하시면서 와 피규어 또 퀄리티 좋은 걸로만 쫙 모아놨네요. 오천크스 있고 여기 보니까 트랭크스 오 이 부르마의 비키니 버전은 이거 오 이거 희귀템인데 이거 있으시고 짱구 있고 에너지파 쏘기 전의 모습 예 개왕권 에너지파와 초사이언 에너지파 다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 모르시겠죠. 드래곤볼 좋아하는 사람만 알고 있어. 저는 또 애니메이션 만화 너무 좋아하는데 또 피규어 모으는 취향은 또 없습니다. 근데 일본 여행 같은 데 가면 하나 사고 싶긴 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거 사와서 지금 체인소맨의 이제 체인소 그 조그만 거랑 뭐 하이큐의 이제 그 주인공 두 명 서 있고 그 정도만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여러분. 만화의 영역이 또 있습니다. 애니의 영역이 있어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872번님의 신청곡 IOI의 신곡 갑자기

0: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 주간요약 타임 위클리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유행본부 시간으로 돌아가 볼까요? 위클리 피플로 프로농구 우승 감독이죠. KCC 이상민 감독님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전민기 총장님 역시 예, 옛날 이야기 나오면 막 에너지 막 돌아갑니다. 엔진 막 돌아가요. 잔뜩 흥분했던 그 순간 잠깐 듣고 올게요.
1: 프로농구에서 KCC를 우승으로 이끈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이상민 감독입니다.
0: 아, 이상민 선수일 때는 이제 컴퓨터 가드.
2: 컴퓨터 가드. 진짜 연세대 시절 수많은 오빠 부대 이끌고 다닌 우리 이상민 감독.
0: 이 드라마도 이상민 선수가 대학교 4학년이었던 1994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마지막 승부.
2: 저는 이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0: 마지막 승부 싫어했던 네. 남자는 없을 거예요.
2: 진짜.
0: 이것 때문에 농구 시작했어요, 저는.
2: 맞아요. 예. 다슬이였나 이름이?
0: 예.
2: 다슬이.
0: 어.
2: 너무 좋아했었어요.
0: 아니, 손지창 쪽이었어요? 아니면
2: 좀 저는 장동건.
0: 장동건. 아, 네. 덩크 쪽이었어요? 3점 네. 슛이 아니고?
2: 180도 회전 슛이 저는 그때 당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3점 슛을 뒤로 돌면서 예. 쏘는데 내가 그 장면에서 정말
0: 아, 그 장면은 모두가 다
2: 네. 예. 너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
0: 저는 너무 손지창 선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2: 네.
0: 그극 중에서
2: 어.
0: 근데 그 고글이 멋져서
2: 맞아. 네,
0: 저 물안경 끼고 한번 해봤잖아요.
2: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왜냐면은 그 캐릭터 너무 완벽하니까
0: 완벽해.
2: 남자들의 질투를 좀 사긴 샀어요.
0: 맞아 맞아.
2: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0: 아.
2: 그러나 너무나 네. 멋진 연기였죠.
0: 역시 최신 네. 유행보다 과거 얘기에 불타는 남자. 우리 전민기 김성 총장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진짜 술술 나와. 술술 나와. 아, 유행본부는 우리 작가들의 도움 없이는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옛날 이야기는 그냥 술술 나와요. 아, 시간이 흐르는데도. 이상민 감독 90년대 아이콘이었습니다. 굿모닝 가족들도 추억에 푹 빠지셨어요. 장진희 님이 고딩 때 친구랑 야자 땡땡이 치고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연세대 체육관으로 이상민 선수 보러 갔었어요. 아, 국룰이죠, 국룰. 아, 야자 땡땡이는 국룰은 아니지만 어디 갈 때는 이제 집에 들렀다가 나오면 혼나. 그러니까 옷을 챙겨서 나와요. 그래서 어디 공용에 어디 가가지고 갈아입고 바로 딱 갑니다. 전 보현님이 1994년 농구대잔치 시절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방송에 연대 농구부 우승 멤버들이 출연을 해서 방송 들었던 기억도 나네요. 그랬어요? 와. 9468번님이 이상민 선수 연대 시절 팬이었는데 응원하다가 흥분해서 도자기 정수기 깨버렸어요. 어 진짜? 거실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림. 어 어떻게 정지현님이 꺄! 12살부터 상민오빠 팬이었어요. 지금은 12살 아들이 있고요. 아직도 너무 응원합니다. 야,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누군가가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건 좀 행복인 것 같아요. 엄으뜸님이 아! 드디어 굿모닝 FM에서 농구 얘기 나오네요. KBL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손호팀 팬미팅도 다녀왔답니다. 헷! 해주셨어요. 예. 혀를 딱 깨물면서 헷! 농구 이야기도 저희 종종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미 이제 끝난 건가 시즌이? 어,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아하. 한편 맛쟁이 신사 시간에는 이원일 셰프님과 드디어 제주도로 갑니다. 서귀포시로 떠났었는데 제주도 음식 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이제 잔뜩 하시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혼자 없사이에. 3895번님이 서귀포시의 갱이국 미쳤어요. 유유. 갱이국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시원하더랍니다. 갱이국이 이제 갱이가 제주도 방언으로 개죠. 개. 꽃게 참게 할 때 개. 그래서 개국. 아 시원하지. 개국. 1142번님이 갈치조림은 관광객들이 먹는 메뉴이고 진짜 도민들은 객줄이 조림 먹어요. 객줄이 조림 먹으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하셨어요. 객줄이 조림? 찾아보니까 쥐치. 쥐치의 이제 제주도 방언을 객줄이라고 합니다. 어, 쥐치 조림이 있어요? 메뉴판에 있어야 저희가 먹을 거 아니에요. 메뉴판에 있어야 먹지. 어, 뭐예요? 집에서 하는 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너무 화나네. 나 이런 거 너무 화나. 아니, 우리 관광객도 가서 객줄이 조림이라고 있으면

하나 어 이거 뭐예요 하고 이제 먹을 수는 알아도 있지 없잖아요 지금. 미안합니다. 화내서 미안해요. 집에 가면 주실 거예요. 5333님이 제주 토종닭 마을에서 닭 샤브샤브 드셔보셨나요? 비오는 날 끓여 먹으면 끝내줘요. 닭 육수에 미나리, 배추 등 넣고 끓여서 국물이 정말 시원하답니다. 제주에 토종 닭 마을이 있는지도 몰랐어. 어 이런 게 있어요. 제주 닭은 또 다른 맛인가? 0758번님이 식당이라고 보긴 그런데요. 서귀포 남원에 나땡이야기 게스트하우스에 숙박을 하면요. 사장님이 저녁에 뱅에돔 회를 떠주세요. 와 뭐야. 통기타 라이브도 해주시고 죽입니다. 이런 낭만이 또 있어. 그래 게스트하우스를 또 하시는 대표들은 낭만이 살짝 있어요. 이게 돈 벌려고만 하기에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람 만나고 즐기고 또 그 오랜만에 오는 그 사람들의 설레이는 표정을 보면서 또 그 기운을 얻으시고 이런 예 대표들이 있는데 이 사장님 제대로네요. 나땡이 이야기 갈까 한번. 이하나 이사부님이 제주도는 뭐가 너무 많아서 동서남북 중산간으로 전부 나눠서 해주세요. 유유. 안 그래도 저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 제주는 뭐 없으면 그냥 가겠습니다. 예, 가면 뭐 또 천지니까. 일단 노래 들을게요. 6538번님의 신청곡 문세윤 한해 비행기 추씨가 피처링했어요. 6717번님의 신청곡 거북이 칵테일 사랑 둘 다 거북이의 노래네. 예. 또 히든싱어 나와가지고 보면서 또 살짝 눈시울이 또 붉어졌었는데 저도 추억이 있어서 자, 이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변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한 주간 하이라이트를 만나봤습니다. 위클리 굿모닝.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2654번님이 노래방에서 같은 베개 부르다가 폭풍 오열했어요. 왜 왜? 태희님도 같은 경험이 있으실까요? 오, 사연이 있으셨나요? 감정이 좀 뭔가 예 묻으셨나 본데. 있죠 있죠. 저도 이런 경험 있죠. 가수가 되고는 이제 없지만 학창 시절이랑 노래하다가 그러니까 어디 풀 데 없잖아요. 이 뭐 구구절절 특히 뭐 연애 감정 같은 거는 어디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하려면 그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제 끊어졌고 뭐 이럴 경우 풀 데 없을 때는 발라드만 한 게 없죠. 고인 노래방 들어가서 그냥 노래를 핑계 삼아서 그냥 어차피 소리 지르는 거 했을 때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단단하게 멋지게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태희의 같은 베개 이제 들을 때는 웃으세요.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버 끝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감당했어.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